0: 보통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살님들이나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대체로 보살님들한테 늘 웃고 화합하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불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타인을 바꿀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업을 짓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느냐,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모양새를 갖추느냐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선업을 쌓게 되면은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컨대 이제 기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 자면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당신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공덕을 쌓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말하면은 우리 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머니는 조금 있긴 있겠지만 방금 절에서 기도를 했다면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어떠한 명목으로서 내가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행동을 좀 절제하는 영향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파가 내가 짓는 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들이 조금씩 더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짓는 그 선업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방면으로서 우리가 나의 공덕 또한 회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업으로서 이제 내 주변 환경으로서 지어져서 나한테 오는 영향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짓는 그 선업의 공덕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1: 미친다.
0: 있다. 나쁜 업 또한 마찬가지고
1: 그렇죠.
0: 좋은 업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유, 선업을 잘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0: 정진하십시오.
1: 아니, 우리끼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2: 예.
1: 예, 재영 선생님 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한 번씩 고민하게도 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요. 오늘 좀 과했어요. 오늘 좀 과했어요.
0: 스님 말에 감정이 있어요.
1: 감정 너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받고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그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랬으면, 반성을 하는 거고, 아니었으면 지영쌤한테도 가서 얘기해.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조금 다른 의도로 보였나 보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지영쌤이 예를 들어서, 아니야, 스님 그렇게 보였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라고 그냥 끊었던 거죠. 아무튼, 행복한 정의사.
2: 두분뭐 하시는 거죠?
0: 연애하고 있어요.
3: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1: 그걸 어떻게 선택해?
0: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1: 그런가?
0: 그 불교 교리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음신이 있었을 때 욕망이 발현되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끌려서 들어갔다. 중음신의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해서 들어갔다에 해당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조금 거시기예요.
1: 그렇지.
2: 네. 그 투생중음이라고 이제 그 자궁에 모태 이제 중음신이 들어갈 때 상황을 보면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럼 이제 자궁에서 빛이 나고 그러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어머니가 이성의 애정의 대상자가 되어서 강한 욕망이 이끌려가지고 투생이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을 받게 된다고 해서 그 과정만 보면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순 없어요. 부모는 그저 사랑을 할 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맞지만 이가야에 보면은 그 태어남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임기여야 되고 세 번째는 건달바라고.

0: 영화로 나오는데 건달바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달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음신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두 가지 경문 내용을 조합해 보면 기억을 해서 우리가 난저 부모한테 가야지 이렇게 이성적 판단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업식이 아직 음욕심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술에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투생이 될때 자기 안에 있던 그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기가 쌓은 복과 부모와의 이제 인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맞아떨어졌을 때그 빛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자식이 부모가 선택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부모 존경과도 관련되지만 왜 나왔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1: 네가 오고 싶어서 왔네.
0: 합당하지
2: 그렇지.
0: 않다.
2: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난자와 정자를 할때 정자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0: 오,
1: 그렇지.
0: 그렇네요.
1: 과학적으로. 그 말은
0: 네가
1: 내가 할
0: 지원했잖아.
1: 거야. 그래서.
2: 네가 수정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수정이 된 거잖아.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비약이 그 안에는 커다랗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3: 그렇다면 태어나 보니 자신의 조상이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일행위를 한 것은 조상이고 후손은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억울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 맞아요.
2: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자였을 때그 사실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 말을 하길 수는 있겠지만은 정자일 때는 나는 그 사실을 몰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3: 부모가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이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
2: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나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에 가깝거든요.
1: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죠.
2: 네.
1: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회라고 한다. 그두 가지 합쳐서 참회.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4: 일각,
2: 지영입니다.
1: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4: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2: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1: ARS 후원 060-800-7000번.
4: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2: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성불하십시오.
5: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6: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취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 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 안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나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회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1: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0: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2: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0: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3: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0: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여명

0: 808 정말 좋아요.
1: 상편 아침 참 좋은
0: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3: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2: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2: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

0: 백제 홍주 마을의 수덕 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 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응?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숭낭자였습니다.
0: 수덕 도령은 그 길로 덕숭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숭낭자님, 부디

0: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1: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0: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1: 저를 지어주세요.
0: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2: 수덕도령은 덕숙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숙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0: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2: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숙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숙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0: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1: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0: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바위 속이요.
2: 그 말을 남기고 덕숙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0: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2: 그 순간 덕숙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0: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숙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2: 덕숙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숙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3: 결심했어.
4: 뭘?
3: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2: 좋은 자세야.
3: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2: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3: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2: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5: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6: 조금만 가면 된다.
5: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람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6: 내 너에게 가르침을 줘야겠구나.
5: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6: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5: 아유,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아유, 어서 도망가요, 스님.
2: 그렇게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5: 아유, 겨우 도망쳤네요.
6: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5: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6: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5: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6: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5: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0: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1: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0: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1: 비밀이야.
0: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1: 어떻게 알았어?
0: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1: 실륵사?
0: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홍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2: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0: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3: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3: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0: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4: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3: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1: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0: 그렇지.
1: 그런데 이건 뭐야?
0: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1: 나홍선사가 누군데?
0: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1: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 총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0: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6: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5: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6: 예.
5: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5: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6: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5: 다 실륵 덕분이지요.
6: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0: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면 신비한 굴레가 실룩입니다.
1: 그 후로 사람들은 나옹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룩의 이름을 따 실룩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2: 저기가 속리산인 거지?
1: 맞아. 속세 속, 떠날 리.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산이지.
2: 그럼 수행은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 설마 저기까지 걸어가겠다는 건 아니지?
1: 걸어가야지, 당연히.
2: 아,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1: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2: 법주사?
1: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의신 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3: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우름 같은데?
1: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 경전은 제 등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3: 고맙다, 노새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1: 그렇게 공부를 마친 의신 스님은 하얀 노새의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3: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새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1: 의신 스님과 노새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속을 걷던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울기 시작했죠.
3: 이곳이구나.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1: 의신 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의 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 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2: 아, 근데 이건 뭐야?
1: 뭐가?
2: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말이야.
1: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야.
2: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1: 어, 맞아. 법주사를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들판의 소들이 모두 진표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5: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6: 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야.
5: 가서 물어보자고. 또 알아? 뭔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6: 응, 좋아. 얼른 가보자고.

0: 스님!
1: 무슨 일이십니까?
0: 말 못하는 소들이 어째서 스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까?
1: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은 참으로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친 불법이 중한지 알고 예를 갖춘 거지요.
0: 아이고, 그걸 눈치 못 챘으니 제가 소보다 어리석었네요.
2: 내 말이! 스님,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있고 말고요.
0: 그럼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3: 농부들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농부들이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4: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5: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6: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10: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1: 이분 위기.
12: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3: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부따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0: 3기 2개, 5개, 수개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주총림 통도사 성부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태국 불교미술특별전을 선보였습니다. 한국불교의 성보와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의 정수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하도 열려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회장이 됐습니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정진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산지원이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태국 불교미술특별전을 선보였는데요. 한국불교의 역사적 성보와 함께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순회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 미술 개막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중예야 중봉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상원 스님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태국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2: 통도사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3: 오늘의 이 인연이 또 하나의 발화점이 되어 통도사 성보 박물관의 앞날에 불법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오랫도록 이어지기를 바라옵니다.
1: 새롭게 단장한 상설 전시실은 자장유일사 진영과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오계수호 신장도를 비롯해 화엄경 변상도, 영산전 팔상도 등 대형 보라의 신앙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특별기획전에선 동남아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의 명품 불교 유물 55점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당시 깊은 감동을 전했던 걷는 부처가 2층 기획 전시실에 단독 전시되고 불상에 금박을 붙이며 소망을 비는 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4: 태국 부디스 아트 나 피피티 반동도사 행니 내 강니 또 자 사마 가찹 포함 상판 낸 트렌 콩 부차촌 탕성 바테스 다이 이강 능 갑.
1: 새롭게 개편된 상설전과 태국 불교 미술 특별전은 올 겨울까지 이어지며 한국과 태국 양국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을 이어주는 정교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분당 대광사가 아름다운 음악과 환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린 건데요.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한 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회장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지난 토요일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광사 미륵보전. 미륵보전 앞마당이 화려한 조명과 음향을 갖춘 야외 특설 무대로 변신합니다. 상쾌한 가을밤의 정취가 가득한 분당 대광사에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객석을 빼곡히 메워 축제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16회를 맞은 대광사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심 속 4차를 찾은 이들에게 라이브 공연을 선물하며 고단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가 되고 있습니다.
6: 대왕사에 종종 들리곤 하는데 이렇게 크게 축제를 열어서 사실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7: 스님들도 항상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좋은 것 같아요.
5: 3355 행사장을 찾은 지역 어린 학생들도 축제를 즐기는 설렘을 가득 안고 4차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8: 저번 주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9: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실 가수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할머니랑도 같이 와보고 싶어요.
8: 계속 이런 행사가 열리면 내년 찾아올 것 같아요.
5: 특히 올해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에는 월도 스님의 귀환과 함께 역대급 인파가 몰렸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음악회를 처음 열었던 월도 스님. 500여 명과 함께 출발했던 음악회의 기억을 떠올린 스님은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역대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호흡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0: 다시 주지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맺는 이 순간은 미래를 위한 대광사, 더욱더 견고한 음악회, 더욱더 승화된 예술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5: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11: 월도 큰 스님께서 이곳 또 대광사에 또 주지 스님으로 오셨어요. 가을빛 예, 또 음악 축제가 더럽게 멋진 것 같습니다.
12: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불성을 찾아가는 그 밝은 예술제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5: 대광사 예술제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얀마 전통 춤 공연이 무대에 올랐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도 선보이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13: 공연의 정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상징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 이런 그 세계 일화의 그 말에 꼭 맞는 것이 아닌가.
5: 대광사 합창단의 찬불가 음성 공행은 도량을 깊은 울림으로 채웠고 트로트 가수 진욱의 흥겨운 무대에 이어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호소력 짙은 라이브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이날 월도 스님은 지역사회 복지기금으로 3천만 원을 천태종 복지재단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월도 스님의 따뜻한 원력과 참석자들의 뜨거운 화답으로 어우러진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는 지친 일상의 위로를 건네며 명실상부 지역 대표 문화축제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올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박을 올렸습니다. 천년의 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가을밤 산사

0: 음악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둠이 내려앉은 강화 정족산 자락, 천연고찰 전등사 경내가 오색 조명과 장엄한 전형 예불로 가을밤을 물들입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의 대표 축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삼랑성과 전등사의 옛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길을 주제로 막을 올려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2: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1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이어졌던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1: 저녁 7시부터 이어진 음악회는 산사에서 보기 드문 이색적인 무대로 문을 열며 경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관절을 꺾고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엘봇. 사상 처음으로 산사 무대에 오른 최첨단 로봇의 절도 있는 댄스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객석 곳곳에선 연신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달아오른 열기는 호소력 짙은 음색의 명품 보컬리스트 신용재와 KCM 등의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발라드 가수들의 대표곡이 가을밤 산사를 가득 메우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도량을 찾은 시민들은 쌀쌀해진 밤공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산사의 고즈넉함과 대중음악의 선율이 빚어낸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3: 전등사를 가족들이랑 왔는데 로봇이 춤추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4: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전등사에 와서 등을 달았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기념할 겸 해서 아들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1: 축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도량을 찾은 지역 관계자들도 전등사가 품은 유구한 호국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5: 화합되고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셔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불과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 가을밤의 낭만과 첨단 기술이 빚어낸 감동으로 문을 연 이번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영산대제와 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천년의 울림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1991년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 선호한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든든한 정진처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울산 북구 달래길에 자리한 한마음 선언 울산지원.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청소년들의 진솔한 고민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친구와의 갈등과 진로 고민, 복잡한 마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까지. 평소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이 울산지원장 해안 스님의 답변으로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7: 청소년들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마음이 뭐지? 이 자리가 왜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생각을 굴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6: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 열린 한마음 선언 울산지원 산사문화축제의 일부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주제로 한 청소년 문화 한마당 현장입니다. 대행스님이 생전 법회에서 대중의 질문을 직접 듣고 답했던 뜻을 이어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돌아본 청소년들은 이번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개성과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노래와 춤, EDM 퍼포먼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열기를 더하고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함께 어우러집니다.
8: 재밌었고 친구 따라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9: 감정을 좀 너무 분출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친구한테 조금 뭐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일단 친절하게 살아야겠다고.
6: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음악으로 마음을 잇습니다. 한마음 선언 본원 선법 합창단과 울산 진주지원 연합 선법 합창단이 차례로 무대.

0: 한마음으로 평화의 선율을 그려내자 전국지원 신도를 비롯해 지역민까지 5천여 명이 대행스님의 가르침으로 물들었습니다.
1: 우리가 앞에 닥친 일을 다 해결하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큰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한 자락, 또 우리 성법 합창자들이 들려주신 성법과의 구절, 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0: 여기에 진미령, 이찬원 등 화려한 초청 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까지 더해지고 네팔 대용수 이재민 돕기 성금 모연으로 이어지며 고통받는 세상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고 사부대 중이 함께 노래하며 평화의 선율을 그려낸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 산사문화축제.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한마음의 울림이 지역사회의 등불을 밝히며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목탁 같은 익숙한 불교 상징이 최근에는 키링과 캐릭터 같은 소품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은 오픈런을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불교 굿즈를 찾는 세대가 넓어지면서 불교를 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손바닥만한 목탁을 누르자 불빛과 함께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키보드 자판 모양 키캡에 작은 목탁을 얹은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판매일마다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23일에 입고된 6천 개의 공덕 키링은 7시간 만에 모두 팔렸고 이날도 판매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4: 요즘 키캡이 많이 유행인데 거기에 불교 굿즈가 더해져서 처음 보는 거라 많이 신기했습니다.
5: 누를 때마다 목탁 소리가 청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사러 왔습니다.
3: 키보드를 취향대로 꾸미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개성 있는 소품으로 자리 잡은 키캡. 여기에 목탁 캐릭터와 소리를 더하고 옆면엔 봉은사 미륵대불과 풍경, 한복을 입고 갓을 쓴 12지신을 새겼습니다. 불교의 문양이나 상징을 옷이나 소품처럼 일상에서 즐기는 이른바 불교 코어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불교 굿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관심은 손주에게 선물하려는 60, 70대와 K-POP 데몬헌터스를 보고 사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까지 연령과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6: 제가 공시생인데 이런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요즘 그 불교 코어라든지 불교 감수성 있는 게 인기라서 저도 한번 유행에 뛰어들어보고자 구매하게 됐습니다.
7: Everyday I go to a 봉은사 temple and it's everyday but not looking. It's very cute. This killing is very cute but not same another killing but I think very famous killing.
3: 좋은 일을 쌓아 덕과 복을 이룬다는 뜻의 공덕. 누를 때마다 목탁 소리가 나는 재미에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를 더해 익숙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소품으로 녹여냈습니다. 익숙한 불교의 언어와 상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풀어낸 겁니다.
8: 공덕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또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찰의 특성과 좀 맞게 목탁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3: 전통적인 불교의 상징과 가르침이 오늘의 취향에 맞는 모습으로 다시 표현되면서 불교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일상 속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5대 종교인들이 분단의 현장을 찾아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는 DMZ 순례에 나섰습니다. 순례단은 강원 고성 건봉사에서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고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9: 5대 종교인으로 구성된 생명평화 순례단이 강원 고성 건봉사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건봉사에 남아있는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며 한국전쟁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0: 둘째 날인 2일 건봉사에서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고 극락 왕생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1: 이 위령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원한 맺은 원한 속에 계셨던 고인들 모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각 종교에 바라는 최고의 좋은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드리는 역할을 한 오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인이 함께하는 이번 순례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22일까지 양구 피해 능선 전투 전적비와 화천 평화의 댐, 연천 적군 묘지 등 전쟁과 분단의 흔적이 남은 주요 지역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행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임진강까지 건강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임진강에 가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0: 순례에 나선 참가자들에게 DMZ를 따라 이어지는 410km의 여정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접경 지역을 지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각자의 염원을 발걸음에 담습니다.
3: 사실 저는 집이 프랑스 파리예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한국의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전쟁이 없는 진정한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그런 평화를 정말 염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0: 순례단은 진부령과 양구, 화천, 철원과 연천 등 DMZ 접경 지역을 따라 순례를 이어갑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는 5대 종교인들의 발걸음. 전쟁과 분단의 상처 위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잇는 발걸음은 DMZ를 따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4: 신라 처음절 도리사가 개산 1609년을 기념해 제10회 향문화대제전을 개최했습니다. 신라에 최초로 전해진 향과 불교를 들여온 아도 화상을 기리며 향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일 도리사 정멸보궁에서 열린 헌향제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양식을 시작으로 천년향 이운, 아도화상 헌향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리사 주지 현관스님은 향문화대제전이 전통불교 향례의식을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도리사는 1600여 년 전 신라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전법했던 아도화상을 되새기는 행사를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일 제6회 성거사지 5층 석탑 다례제와 광주평안기원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은스님, 남구불교협의회장 동진스님, 김병래 남구청장,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등이 함께 석탑 보존과 광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동참자들은 덕림사 덕인스님의 집전으로 광주불교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제 시연, 헌달회, 음성공양, 탑돌이, 들차회 등으로 성거사지 5층 석탑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동진스님은 광주공원 내 성거산 거북의 머리 부분에 선조들이 광주의 기운을 지키고자 5층 석탑을 세웠다며 광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계승하는 데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108주기 기념식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개최된 제32회 기념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와 강상무 유족회장, 중문청년회의소 회원과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법정사의 스님과 신도, 주민들이 일본에 항거하며 3.1운동보다 앞서 일어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민족 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선구적인 역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와 말사는 무오 법정사 순국 영령들을 위한 금강경을 독송하며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태고종

열린선언장 법현 스님이 2016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송현광장에서 위령 천혼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지난 1일 50세 이상 전국 단위 노동조합 노후희망 유니온이 주최한 제5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에서 불교계 대표로 위령 천혼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가족과 이웃의 곁을 떠나 홀로 죽음을 맞거나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모 문화제는 무용고 사망과 노인 자살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고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국길 따라 낮추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5.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무진신 변제삼보전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검정사나 선찰대본산 검정총림범어사 정정지 수월도량문화금차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범어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남우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대원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

0: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 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0: 정말 좋아요.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 의심 금고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없죠.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롯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 의독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충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대자 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일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0: 방법을 갖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 선생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0: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2: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1: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훈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856-9599.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명상하게 된 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네번 정도 만나면서 명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는 전체적인 그 명상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지 또이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명상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가 편안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상을 할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편안해지기예요. 편안해지기.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 명상하는 이유가 편안해지기 위해서예요. 라고. 근데 이 명상할 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는 건지, 도대체 내 마음은 언제 편안해지는지,

몸은 언제 편안해지는지, 편안해져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저하고는 이제 명상하실 때 지금 이 순간으로 우선은 돌아오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잠깐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자세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명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은 감아도 좋고요. 편안한 그대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지금 이곳으로 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앉아 있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순간들을 이제 놓아두고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음이 잠시 동안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들, 이전에 했던 행동들로 가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가 있다면 다시 이곳으로, 이 몸과 마음이 앉아있는 여기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크게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천천히 깊게 온전하게 내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안하게 이완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내쉬면서 마음의 짐들도 내려놓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잠시 동안 지금의 느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이 모습을, 이 느낌을 그냥 그저 흘려보내 봅니다. 이 느낌은 사실 늘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 편안해지기인데요. 자, 우리 먼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명상을 하면서, 우선 명상하시면서, 아, 나 이거 명상 왜 하지?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왜 하냐라고 여쭤보면은 힘들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명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통에 끄달려가지 않으면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명상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 줄이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몸이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뭐 정말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 뭐 몸의 염증 반응도 줄여준다. 뭐 면역력 높여준다. 세포 단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연구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실제로 정말 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깊이 있는 의미를 찾고 싶어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정신 건강, 뭐 건강한 거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조금 더또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왜이 삶을 살고 있지? 우리가 삶을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이 존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에 대해서 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상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객 개선 혹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명상하면서 왜 명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 아니면 직장 뭐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관계 속에서의 힘든 모습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명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삶,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자비롭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하는 명상에서는, 그래서 우리 세팅 모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딱 마련해서 이 기반을 다져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편안해지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려면,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려면 편안한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아,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 몸과 마음이 어떨 때 편안한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편안함을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느낌도 들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 아니면, 아, 나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아니야, 근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근데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린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중립적인 느낌일 때가 편안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좋은 것만 우리가, 아, 좋아라고 느끼지, 정말, 중립적인 느낌, 나한테 딱 어떤 느낌이든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느낌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소확행 얘기하듯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이라는 거, 소확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자세부터, 그리고 이 자세와 더불어서 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또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선은 명상 자세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이게 명상할 때 이렇게 앉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저는 명상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세를 취하고 앉아보세요라고 하고서 이제 명상을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러고 1분, 2분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힘들어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 나 이거 편안하다 하는 거는 약간 좀 삐뚤어져 있어요. 몸이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거나 고개가 올라가져 있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돼 있거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항상 이렇게 늘 바른 자세를 하기가 늘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고, 또 이제 컴퓨터도 많이 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하다 보면은 자세가 조금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세가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근육이 약간 그렇게 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처음에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상할 때 조금 오래 앉아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비뚤게 앉아 있을 때는 사실 너무 힘들어져요. 척추 쪽도 너무 아프고, 등도 갑자기 너무 아파오고, 다리에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리가 저려오기도 하고요. 어깨도 갑자기 너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명상하다가 그냥 아파요 하다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자세를 먼저 잡아보자. 근데 물론 이 자세가 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게 자세를 좀 똑바르게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금 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자세를 했는데도 어딘가가 아파요, 불편해요, 괜히 긴장되는 게 느껴져요 하시면, 반드시 그때 이걸 알아차리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편안해지기 제1
제가 말하는 편안해지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자세를 한번 조금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면 옆으로 했다 하면서 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정말로 명상하다 너무 힘들어요. 다리 잠깐 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펴시고 한번 툭툭툭툭 하시면 다리 갑자기 이제 피가 조금 통하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을 할때 다리에 힘줘서 다리가 저리고 피가 안 통하는 경험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여기 긴장이 돼서요. 그러니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 내가 힘주고 있구나, 여기 긴장이 있구나, 살짝 풀어주세요. 살짝 풀고 이제 좀더 피가 통하고 이완되고 하면은 이제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명상할 때뭘 해야 되느냐? 편안해지기 연습하셔라. 그러려면 우리 자세에서 오는 그리고 이 몸에서 오는 느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 하셔도 아, 머릿속이 좀 깨끗해졌어요 하시는 걸또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세부터 좀 잡아볼게요. 자, 우선 자세 잡을 때에는 다리를 좀 편안하게 놓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결과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연화 자세, 두 발바닥이 하늘을 보게 하는 이런 자세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자세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했다가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이, 막 오히려 염증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방가부자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반연화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하프로 포지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쪽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려두시고 조금 더 긴장을 좀 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가 이것도 힘들면 다리 조금 폈다가 오므리셔도 괜찮고요. 살짝 허리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다리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온전하게 이곳에 놓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다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리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허리가 좀 곧게 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좀 곧게 펴시되 여기서 허리 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을 살짝 높이시면 허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쿠션을 좀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허리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등을 피시거든요. 근데 등 피는 순간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고개도 같이 들어가고 어깨도 같이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한 1, 2분 지나기 시작하면 등이 아파서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등 아파서 못 해야겠어요. 어깨 아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허리핏이라고 할 때에는 요 아래쪽 청골, 꼬리뼈, 요쪽을 살짝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피시고 그러면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살짝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힘을 딱 주시고 그 위에는 그냥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척추가 아래쪽 살짝 피면 그다음부터는 가만히 놓아져요. 그대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깨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슴을 살짝 펴시되 척추는 놓으시고 그래서 아랫배에 살짝 힘주고 그러면 요거 하다 보면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하거든요. 다리 살짝 또힘 빼고 요 작업 계속 하시면 돼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요 근육을 많이 안 쓰셨던 분들은 조금 한몇 개월 정도는 계속 여기 알아차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세 알아차림 하면서 몸이 여기가 긴장됐네 여기 이완시키자 여기가 긴장됐네 여기 이완시키자 하는 걸로만 우선은 하셔도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명상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 하시고요. 그리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좋아요. 대신에 살짝 여시고, 살짝 열고, 아주 이렇게 여시는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여시고, 살짝 아래로 내려놓고요. 손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만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만드셔서 여기 아랫배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편안하게 다 놓으시거나 이렇게 엄지검지해서 허벅지 위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해서 가슴이 좀 열리는 방향으로 앉아 계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를 먼저 만드시는 건데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처음 하실 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딘가가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편안한 자세,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이 몸이 이렇게 긴장을 만들지 않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들을 먼저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 편안해지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몸이 좀 편안하게 자세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숨이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편안해지기 연습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명상을 들어가면은 이제 눈을 감거나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눈을 감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감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의가 좀 뺏기니까 이 주의를 좀 한 곳에 모아보자 라는 뜻에서 눈을 많이 감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사실 또 눈을 감았을 때 잠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잠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은 눈을 살짝 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눈을 뜨시되 이렇게 앞을 보면은 오히려 더 다른 것들에 이 마음을 뺏길 수 있으니까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45도 아래 정도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한 곳에 시선을 딱 두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선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허리에 힘이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턱에 힘 주고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허리에 아직 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신 분들은 등으로 앉으시거나 턱으로 앉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등에 힘 주기 혹은 턱 꽉 깨물고 앉아 있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앉아있겠다라는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허리 쪽으로 살짝 힘을 가져가시고 등이나 턱에는 힘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순환도 훨씬 다른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기 턱에도 좀 힘 빼주기, 가슴은 열되 등에는 힘 빼기, 그리고 엉덩이, 그 다음에 아랫배, 여기 이 꼬리뼈 이쪽에만 살짝 힘 주기, 다리도 힘 빼기, 손에도 힘 빼기, 요거 하면서 실제로 이 느낌을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편안해지기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 편안해지기에서 여러분께 자세를 보시고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완되는 느낌을 또 느끼면서 사실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곳은 지금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 이거 좀 불편해 하면 여기 푸시되 나 지금 이 주의를 또 어디로 가져가지라고 했을 때 편안한 거, 중립적인 느낌 여기에다가 조금씩 주의를 가지고 가시면서 이 몸에는 불편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편안한 느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편안하게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시는 게,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 요새 트라우마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 이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정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었고 경험했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사실 그 정의를 보면 상처거든요. 상처는 사실 누구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 한번 안 받으면서 살아보신 분 계실까요?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 한번 안 받았어요. 뭐 저 죽을 때까지 안 받을 것 같아요 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저는 정말 상처 한번 안 받고 살아봤어요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고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들이 늘 있었다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또 회복탄력성 이야기를 하고 명상을 통해서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몸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안에서의 편안한 느낌으로 우리를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은 감각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감각은 항상 지금을 삽니다. 과거에 머무는 감각은 없어요. 감각은 신경계의 작용으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자꾸 불편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 몸, 특히나 편안해진 편안함의 몸으로 돌아오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또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느낌으로 돌아오시고요. 당연히 이 느낌은 이 몸 안에서의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 듣는 소리, 아니면은 보이는 거, 아니면은 뭐 향기, 아니면 입안에서의 느낌, 어떤 것이든지 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한 느낌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함만 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에는 편안함의 모드로 세팅을 해놔야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해지기 연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시고요.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보고 다리도 편안하게 놓아두고 꼬리뼈 아랫배 살짝 힘주고 그 위에 척추는 그대로 놓아둡니다. 가슴은 살짝 열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고 턱은 살짝 당기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앉습니다. 입은 살짝 다물고 입술이 살짝 닿아있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닿아있습니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하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몸의 느낌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느낌, 두 다리의 느낌 그대로 바라보면서 엉덩이와 두 다리가 이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는, 그리고 평화로움을 선택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몸의 느낌을 바라보면서 이완을 초대해 봅니다.

중간중간 다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찾아왔다면 다시 부드럽게 몸의 감각으로 가져와 편안한 자세를 찾아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대로 바라보고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이완하면서 편안한 자세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몸 안의 감각을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몸 안에서의 느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편안해진 몸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이제 몸을 조금 스트레칭 해주면서 다리도 쭉 뻗고 팔도 쭉 펴면서 한번 툭툭 털어주고요. 이렇게 조금씩 편안해지는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편안하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와 함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시다 보면 조금씩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명상 편안해지기 함께 하셨고요. 다음에는 편안해진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6: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우리 민족의 토국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 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5: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0: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나무석과 무늬 불
1: 나무석과 무늬 불
0: 모두 행복하십시오. 외운경입니다. 수다원 관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 과도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근데 수다원 과에 비해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주 희박하게 남았다 그러셨죠.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지만 뭐 99% 98% 뭐 이런 거겠죠. 아랄은 이제 계정의 100% 반야 10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함에서 해탈하시려면 그게 뽀따빠따경에 계십니다. 삼매가 일곱 번째인 무소유처까지가 되고 그 무소유처에서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 즉 그 미세하고 참된 인식이 있고 미세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여기서 자신의 인식을 오직 가진 자만이 있게 되는데 라고 나오죠. 무소유처까지는 미세하고 참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을 가진 자가 있어요. 자타가 있다. 두 개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자신의 인식만이 오직 있다. 사까라고 하는 사까 산냐 자신의 인식 자신의 상 그 사까가 스스로 자신의 이런 뜻인데 사전에 영어로는 own own 이에요. 자신의 인식이라는 게 여기서는 너가 없다 이거예요. 자신만 있어. 모든 세계에 그 자신이 그런데 뭘로 이루어졌냐? 인식으로. 그 인식 나중에 얘기할 게 있으니 여기선 지나갑니다. 그 자신만의 인식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스스로 전체가 되었다. 온 우주 넘어 삼계, 욕계, 색계, 비색계에 스스로 전체가 되었다. 자신만 있다.

거기서 거기가 해탈일보 직전이라고 나와요. 뭐 거기서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으면 소멸을 체험하고 지멸에 이르르는데 상수멸에 이른다 그 얘기입니다. 상수멸은 해탈입니다. 해탈 중에서도 일반 해탈이 아닌 거예요. 살아서 무여 열반의 세계의 상태가 된 것이 상수멸입니다. 상과 느낌이 멸했다. 그래 상수멸인데, 좀 전에 그 인식이라는 그게 흔히 상자예요. 샀냐? 그래, 자신의 인식, 자신의 상, 그 얘기입니다. 서로 상자, 샀냐가 구경까지 편지했는데, 그 미세하게 남은 샀냐가 또는 아비산냐, 높은 산냐, 거의 해탈일보 직전이니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존재인 거죠. 그 상이 마지막으로 멸하고 느낌도 멸해서 상수 멸해서 해탈한 겁니다. 외음경으로 얘기하면 반야 100%된 겁니다. 좀 전에 아나함과 아라한의 차이가 반야가 100%냐 아니냐였죠. 반야 100%가 그 순간에 이제 된 거예요. 상수멸하면서. 반야 100%는 뭐냐? 무여열반 그 세계입니다. 여기 세계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이따가 나옵니다. 무여열반이라는 거기 혹은 또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거기 또는 거기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대신 삼부다 부처님 거기 가 되셨다 상수멸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보면 외움경은 계율삼매 반야인데 좀 전에 삼매로 비상비비상처까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편제해서 상수멸까지 이르는 길이었어요. 이걸 이리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약 80여 살에 인멸하셨지요. 인멸하실 때 보여주신 게 뭔가요? 자, 초선에 드셨어요. 삼매입니다. 제일 낮은 초선. 거기서 출정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참고로 지금 앉아서 하신 게 아니라 인멸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누워 계셔요. 이렇게 지금 다 누워 계신 겁니다. 이제 인멸하실 때예요. 초선에서 빠져나와서 2선에 드십니다.
이선에서

빠져나와서 세 번째 삼매에 드셔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삼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공무변처라고 하죠. 공무변처에 드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여덟 번째 삼매에 드셨다가 상수멸. 이건 삼매가 아니에요. 이건 해탈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갖고 다시 비상비비상처 삼매.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지금 쭉 역순으로. 앞에는 정순으로 드셨죠. 순서대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이렇게 정순으로 드셨고, 뒤에는 역순으로 보여주셔요. 거꾸로. 이 거꾸로는, 참고로 얘기하면, 앞에 정순으로 드는 것도 힘든 건데, 삼매가. 역순은 거의 힘든 거다. 앞에를 완전히 마스터해야 역순이 될수 있을 거다. 한번 여겨보세요. 지금 중학생이야. 대학교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부터 거꾸로 고등학교 내려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 역순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초성까지 내려오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2, 3, 4. 4선까지 드셔서 바로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돌아가실 때, 인멸하실 때 제일 중요한 순간이겠죠. 열애가 인멸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법 전달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삼매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안구따라니까야 따부싸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과정,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그 다음에 역순, 8, 7, 6, 5, 4, 3, 2, 1.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홉 가지 몸몸의 증득을, 지금 아홉 개죠? 여덟 개 삼매와 마지막 상수멸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역순으로도 자유롭게 증득, 자유롭게 들어가고 자유롭게 출정할 수,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론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즉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내가 제일 높은 분이라고 확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신과 마라와 범천은 신은 일반 신들, 마라는 우리가 조금 나쁜 신이죠. 범천은 여기서 대범천 이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일 높은 모든 세계에서 흔히 우리가 브라만교에서 브라흐마라고 하는 전 우주 너머에, 우주는 작은 거예요. 이것도 뒤에 설명할 길이 있습니다. 우주 너머의 세계, 우주는 아주 작은 겁니다. 거기에 전체자보다 당신이 높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거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정순, 상수멸, 역순. 쉽게 얘기하면 삼매와
상수멸. 상수멸이 궁극인데 거기에 이르는 길이 전부 뭐였냐 이겁니다. 삼매. 그래서 아까 외운 경에서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계신 겁니다. 인멸하실 때에도 정순, 역순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때 아주 많은 비쿠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는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어서 예배드리고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서 그들은 앉았다. 그리고 제2장입니다. 정리본. 그런데 바로 그때에 수보리 존자가 바로 그 함께 모여든 회중에 같이 앉아 있었다. 그때 참으로 수보리 존자가 자리로부터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고로 놀랍습니다, 선서시여. 오직 열의 아라한 정등정각자에 의해서 보살 마살들은 최고의 은혜로 온전히 감싸여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열의 아라한 정등정각자에 의해서 보살 마살들은 최고의 넘겨 맡겨짐으로 넘겨 맡겨졌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보살은 그 해탈로 나아가는 살, 사트바, 중생들, 마살, 마하, 큰, 사트바, 큰 중생들이 열에 의해서 최고의 은총으로 온전히 감싸여져 있다는 거고요. 최고로 넘겨 맡겨졌다가, 왜 우리, 그 자녀들을 유치원에 맡기죠? 넘겨 맡겨요. 맡기긴 맡기는데, 넘겨줘요. 맡겨요. 잘 보살펴달라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넘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제일 높으신 열에게 넘겨 맡겨졌어요. 어떤 이들이, 대신 유치원 학생들은 아니겠죠. 해탈로 나아가는 학생들이겠죠. 이렇게 그 돼 있는데,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열에 아란 정등정각자입니다. 바르게 동등하고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인데요. 지금 그 삼막 삼부따라고 써 있죠.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자, 그런 분이라는 분만 빼고 나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위없는 바른 동일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삼보리입니다. 삼보리 대신 삼부따가 들어가서 부처님이신 거예요. 삼보리가 되신 분이 삼부따신 거죠. 전체의 깨달음에 의해서 은총으로 감싸여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보살의 승, 탈 것, 수레 하나 더 붙은 거예요.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이 타고 있는 수레. 그래서 서로 수레가, 내 수레가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 앞에 예를 들면 보살수레, 보살들이 또뭐 이렇게 다른 사람 비하할 때에는 작은 수레 뭐 이렇게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큰 수레 작은 수레라기보다 왜먼 나라 갈때 배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탈 곳이 여러 개가 있겠죠. 법이 제일 고귀한 법이면은 최고의 탈 것이 되겠죠. 예. 보살승에 나아가는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붙잡아야 합니까? 보통 그 한자본 금강경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산스크리트 직역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와 같이 여쭈었을 때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이것은 그대가 말한 대로이다. 열에 의해서 보살 마살들은 최고의 은혜로 온전히 감싸여져 있고, 열에 의해서 보살, 마살들은 최고의 넘겨 맡겨짐으로 넘겨 맡겨졌다. 그러니 수보리여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그대에게 설하리라. 보살승에 나아가는 자가 머물러 지도록, 나아가 지도록, 마음이 붙잡아 지도록.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라고 수보리 존자는 세종께 응하여 귀 기울였다. 이제부터 이 경전은 마음이 어떻게 머물러지고 더 나아가고 수행이죠. 그리고 종례에는 마음이 붙잡아지도록 더 나아가 마음이 마음의 형성이 소멸하도록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진행하기 전에 마음의 형성이 소멸하도록 하니까 좀 의아한 분이 계실 텐데요. 앞서 그 외움경에서 그 아나함의 그 마지막 자신의 인식이 구경까지 편재에서 마지막에 상과 수를 멸하는

그리고 바로 상수 멸하기 전에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으리라가 행까지 멸한 거예요. 형성.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거예요. 이게 여러 경전에 나옵니다. 뭐,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믿어라. 이런 부처님 말씀도 계시고, 혹은 담마딘나 존자님이 해탈하신 분입니다. 상수멸에 들기 전에 마지막에 마음의 형성이 전부 소멸한다. 이런 말씀이건 경에 여기저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올 거니까 그냥 간략히 얘기 드리면 마음이 형성이 돼도 우리 보통 마음의 형성이 소멸이 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반야 100%다 하신 겁니다. 마음의 형성이 완전히 소멸해서 몸과 마음, 존재, 오온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그게 다 소멸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반야 100%다. 궁극이다. 그래서 여기 금강경인 것이 반야의 완성, 외운경에 반야 100%가 반야의 완성이라고 나온 겁니다. 단어가. 해탈, 반야 완성이다. 마음의 형성이 소멸해서 빤야로 완전히 건너갔다. 빤야 100%가 있다. 라는 경입니다. 3장, 제3장.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여기 보살승에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수보리여, 모든 중생들은 중생들의 세계에서 중생들의 무리로 함께 묶여져 있다. 알에서 태어난 것들, 태에서 태어난 것들, 습기에서 태어난 것들, 화생하여 생겨난 것들, 잠시 살펴보고 갑니다. 난생 아시죠? 알, 알에서 태어나는 것들, 태생, 뭐 이렇게 사람같이 태에서 태어나는 거, 습생, 뭐 부패한 생선, 뭐 습기, 이런 데에서 그 태어나는 것들, 화생, 부모 필요 없이 뚜까닥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뭐, 신, 지옥, 중생 등등등. 그리고, 자, 또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물질로 이루어진 중생, 또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상으로 산냐, 서로 상자, 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결코 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들. 이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어떠한 중생의 세계

얘가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만큼 더 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나에 의해서 무여 열반 세계에 반 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라고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처음에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하는 게 부처님께서 여기 지금 물질이라는 게그 루피노 물질로 이루어진 것, 물질을 정의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지, 수, 화, 풍, 흙, 물, 불, 바람. 더 나가기 전에 참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많은 거를 정의하셨는데요. 정의하신 거는 건들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루파, 물질, 흙, 물, 불, 바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루피노,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흙물불 바람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여기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욕계가 있다. 색계가 있다. 비색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셨나요? 그래서 삼계다. 이 삼계가 전부이고 그것을 초월한 게 열반이다. 인데 이 삼계 중에 물질로 이루어진 게 욕계와 색계예요. 욕계는 우리 지금 욕계지요. 물질로 이루어졌고 색계는 빛의 신들이잖아요. 빛의 신들인데 신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에는 사람 모양으로 나온다 계시죠? 그런데 이런 몸이 아니라 영혼 같은 마음에 이루어진 몸으로 나온다. 즉 우리는 거친 물질로 이루어진 거고요. 색계의 신들은 미, 세, 아주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색계라고도 하는 비색계는 비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몸뚱아리가,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죠? 몸뚱아리가 없다.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지수와 풍 물질에서 파생된 거다. 이것도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그런데 물질이 없으니 몸뚱아리가 파생된 몸이 있을 수가 없어서 비색계에는 몸이 없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중생들이 나왔고, 곧 이어서 또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중생들 이렇게 나왔죠? 것들. 요게 바로 비색계. 거기는 몸은 없다. 몸은 없는데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겠군요. 좀 전에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중생들은, 오, 온,
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오는 오는 무더기, 덩어리, 사전 찾으시면 총합, 집합, 구성요소의 집합,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요소가 집합돼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온,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몸 있죠, 여러분?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 여러분, 분별식도 있고, 형성도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모인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육계의 천상의 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몸에 모양이 있는 존재들은, 몸뚱아리가 있는 존재들은 전부 온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색계의 신들도 온이죠? 온인데 평소에는 애매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빛의 신들이에요. 그러다가 신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빛끼리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사람 모양으로 나와서 서로 신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뭐 영혼 같은 몸이에요. 그러면 몇 온이죠? 몇 개가 된 거죠? 그때도 다섯 개죠. 오온이에요. 그런데 비색계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는 좀 전에 몸뚱아리가 없다. 그러면 다섯 개에서 하나 빠졌으니 몇 개죠? 네 개? 네 개. 몸 빼고, 한자로 하면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몸,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을 두 개를 혼합하지만 그냥 한자로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글자가 작아서 몸이 없는 이제 네 개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있지요. 다섯 개 중에 몸은 몸이고 좀 나머지 네 개는 정신의 요소라고도 하셨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요소예요. 같은 겁니다. 네 개가 마음이에요. 네 개를 합치면. 즉, 이 다섯 개는 몸과 마음이에요. 실제로 아까 외운경에서 이 마음의 형성이 마지막에 소멸해서 다섯 개가 전부 소멸한 거예요, 오온이. 그게 해탈이었거든요. 마음이 소멸한 게. 그래서 다섯 가지는 그냥 쉽게 몸과 나머지 네 개, 정신의 요소라고 하는 거, 마음의 요소다. 이렇게 여기시면 같은 겁니다. 몸이 없으니 비색계는, 색계는 아까 빛의 신이었는데, 비색계부터는 몸이 없으니, 공상태지요. 허공. 공의 세계예요. 허공인데도 몸이 없는데 순수 마음으로 이루어진, 아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너와 내가 있어요. 신들 눈엔 보이겠죠? 허공 상태더라도.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욕개 새끼 비새끼까지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4: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0: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1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0: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헐리 나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계속 윤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보 우리가 행위를 해서 신구의 섭업으로 업을 짓는데 과보라가 생산되는 시간적인 분류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생에 지어서 이 생에 받는 거, 이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 생에 받는 거, 또 효력이 상실되는 거,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우선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양중, 인과라는 것은 이 생에 받아서 이 생에 끝나는 것 같으면 3세 양중, 인과를 안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연속돼서 윤회하면서 업보가 생산돼서 업이 돼서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세 양중 인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생 과보 생산업 첫 번째, 이생에서 지은 업이 이생에서 생산돼서 결과를 받는 거, 그 업. 그런데 이생에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받는 거. 세 번째는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가 생산하는 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란이 되면은 과보가 생산하고 안 하고 할 게 없어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건에 따라서 업이 지었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상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과보가 생산되는 업. 빈비사라 왕 말씀은 더러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최고로 부처님의 법을 애호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한 그 수마나라라는 꽃장수가 왕에게 꽃을 바치려고 꽃을 가지고 가다가 부처님이 탁발하시는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꽃을 바칠 것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 왕에게 꽃을 바치려던 게 사전에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테 바쳐야지, 바치지 않고 딴 데 하면은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옆에 지나가자 왕에게 바칠 것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꽃구향을 올리는 걸 보고 10만겁 동안 악처에 나쁜 곳에 지옥아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벽지불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한테 꽃구향을 올렸으니 너무 잘했다. 코끼리와 노비 등 많이 전답 등 8가지의 종류의 상을 내렸다 라는 말씀. 그래서 소마나라는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꽃을 바친 공덕으로 이생에서 부자가 됐어요. 8가지의 큰 상을 내렸잖아요. 꽃궁에 올린 공덕으로. 우리가 크게 큰 마음 먹고 아주 크게 공덕을 베풀면 즉시 그 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부터 10만겁 동안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과보를 받았다. 바로 선업, 좋은 일을 한 거, 좋은 일을 하고서 좋은 보를 이 생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업.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던 참 선업과 악업이 부처님의 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취미로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살생

을 직업으로 갖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경험하고 목격하고 팩트로 들은 말씀인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를 좋아하다가 차를 타고 낚시하러 가다가 교통사가 와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빔설어왕의 꽃구멍 올리는 분은 좋은 업으로 이생에서 그렇게 좋은 업보를 받았지만, 지금 얘기한 살생업, 그다음에 개미를 그 살려준 이야기는 가난존자도 그렇고 뒤에 말씀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절에 스님들하고 명이 짧아서 부모님이 절에 맡겼는데 주지스님이 보니까 일주일도 못 살겠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느니 부모님한테서 가서 이 세상을 마치라고 보냈는데 일주일에 다시 찾아왔어. 너 어떻게 왔냐? 찾아올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절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폭풍우가 만났는데 널빤지가 하나 떠내려오는데 개미떼가 많더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건져서 살려줬다. 그래서 이생에서 즉시로 피를 흘리고 가신다던가. 또 하나 한분더 얘기를 더 하죠. 한 분도 내내 이제 겨울만 되면은 노루 사냥을 다녔는데 노루를 보고 총을 쏘았는데 저도 현장 목격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날이 그 사람 배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잘 나는 이웃집 제 친구의 아버님이었는데 결국은 총이 노루한테 쏜 것이 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요즘 같아서는 고쳤을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취미로 낚시나 엽총 가지고 하는 분들은 아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좀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불선업, 이건 나쁜 업이에요. 이생에서 바로 과보가 생산된 이야기다.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난다라는 백정. 백정은 이제 뭐 짐승을 잡아서 말씀하다 보니까 거의 살생업에 대한 얘기인데 소를 이제 잡아서 자기의 그게 직업이에요. 살생 직업이에요, 그게. 고기 반찬이 이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반찬이 없어,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뭐소한 마리 잡는 걸 파리 하나 잡듯 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의 혀를 잘라서 구워 먹고서 이생에서 바로 자신의 혀가 잘리는 과보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즉시 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다음 주에 너무나 뒤따라 말씀드리고 대바닷다 같은 경우도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고 바위를 굴려 가지고 부처님이 입적하시면 자기가 부처노를 하려고 피를 냈죠. 그다음에 승가에 분열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무거운 나쁜 일을 하면은 내생이나 금생에 확정적으로 지옥행을 간다. 무거운 업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정상 창작할 죄가 있고 용서가 안될 죄가 있듯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선업 중에서 하나가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경전에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 이건 많이 나와요. 경전 초기불전에. 그래서 다음 생에 욕계 천상인 도리천인 33천에 태어났다.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으로 욕계 천상인 욕계세계 무색계 천상세계 제가 일전에 말씀을 올렸죠. 33천은 도리천이 33천이라고 그럽니다. 제석천왕이 계신 곳 거기에 태어났다. 라는 말씀. 많은 악업을 지으면서
이 생에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못된 짓 많은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인과를 안 믿어. 착하기만 한대.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거요.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잘 살고 못 살고가 관계 안 돼요, 그건. 착해만 가지고. 착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행위, 신구의 삼업으로 직접 업을 지어야 돼. 부자 되려면 100%야 되돌아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열을 베풀면 백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공덕이 돼가지고. 뭐 쉬운 뭐 예가 될지 몰라도 복리이자가 돼서 되돌아온다. 뻥튀기가 돼서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 일, 짓 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더라 얘기는 여기서 부처님 말씀에 나쁜 일을 한 것이 성숙되지 않고 익지 않아서 그렇다. 그 업의 결과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업의 결과를 맺으면은 쓴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나쁜 업을 짓는다면 이생에서 등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내생에 반드시 나쁜 일한 사람은 업을 받으니 이게 말씀드립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잘 살더라. 혹여 착하지 않고 조금 과격하고 하더라도 남한테 돌보고 자비행이 많고 공덕을 베풀면 공덕 베품에 백을 베풀면 천으로 뻥튀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삼보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저는 삼보사 주지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은사 스님이 창건한 절에 제가 상자로서 문도 사형 큰 스님들이 와서 좀 삼보사를 좀 유지 관리해 달라 해서 왔습니다. 와서 제가 지금 16년 채 17년째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이 삼보사에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찰 그 어느 절에 머무는 것보다 주지보다 대만족을 하고 산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삼보사는 계율도량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쓰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계율이 쭉 내려오다가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오다가 이조 시대에 와서 그 계율이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은 큰 스님이 지리산 칠불암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회를 좀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끊어졌다고 해서 한때 지금 한 4,50년 전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남방 불교에 가가지고 다시 기회를 잇는다고 기회를 다시 수계해서 거기에 가사와 발호를 받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이조 시대에 대은율사께서 칠불암에 기도를 했는데 그걸 서상계라고 그래요. 서상계. 상서로 써자 모양상자 개인데 기도를 하니까 서광이 대은 일주일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은 스님 정상 머리에 서기로 방광을 하면서 계를 내려줬다. 그래서 대은율사가 지리산 칠보는 일주일 기도를 하고 다시 계를 이어받았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계는 중간에 끊겼다가 대은율사부터 이조시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대은율사면 지금부터 한 200, 450년 전 말씀입니다. 초유선서가 나오죠. 제1대가 대은율사고 제2대가 이제 그건 끊긴 건 놔두고 다시 대은율사부터 이어진 거 얘기예요. 우리 은사스님이 맨날 7대 말씀을 저한테 시봉할 때 많이 하셨는데 초유스님 동다송 차에 유명한 대응사 일지암에 중화하시면서 동다송을 지으신 분

초위 선사, 추사 김정희씨하고 친구 지낸 분. 그래서 이대가 초위율사로 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와 도장과 계척과 본망경이라는 보살 계본책이 이어받습니다. 부처님의 발화와 가사를 법을 전하면서 가섭존자로 아란존자로 해서 중국의 회능 스님의 33대까지 내려왔죠. 증표로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비구야, 큰 존자야 해서 증표로, 그렇잖아요. 증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사도 율사 스님네들이 내려오는 계척과 본망경 책과 큰 스님네들이 계를 설할 때마다 했던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초유율사가 받았고, 그 다음에 3대의 범해율사, 큰 스님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공율사가 네 번째, 백룡성 스님. 3.1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 용성 스님. 유명하죠. 용성 스님이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째가 경화 스님이 받았고, 경화 스님의 계율을 도원, 진재당, 도원 큰 스님, 도자, 원자, 우리 은사 스님입니다. 참고로 저는 용주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정광 큰 스님, 그 당시에 27세에 깨달으셨다는 그분의 은사로 정하기로 하고 행자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삼보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정한 계율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막, 이건 막 여담인데, 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공양주 생자생활 하면서 설거지 다 해놓고서, 야밤에 그냥 캄캄한 칠흑한 밤에 도망 나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삼보사 와서 68년도에 도원 큰 스님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 계율 청정한 스님이라 해서, 저는 은사 스님이 도원 스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절에 삼보사는 보면은,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큰 비문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지계 제일이 우바리 존자거든요. 우바리 존자부터 인도의 율사들, 중국의 율사들, 한국에 이렇게 내려온 율사들이 정확하게 큰 비에 자세히 비문이 돼 있어요. 무바리 존자부터.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까지 도원율사까지 도원율사가 거기 보면은 121대로 내려온 걸로. 대원율사부터는 일곱 번째고 부처님 제 무바리 존자부터 해서는 121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직계로 내려왔다. 반계가 아니고 직계로 내려왔다. 서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직계로 이을승자, 정통으로 내려왔다. 정맥이다. 율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율맥. 율맥인데, 정통 정맥으로 이어온 것이다. 이것은. 이거 여기서 이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우리나라 많이 계십니다. 진짜 존경할 스님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우리 큰 스님들, 율사 스님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처님 법을 가사와 바로를 해능까지 증표로 내려왔듯이 율사 스님들도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은 율사부터 내려온 것이 가사. 그다음에 계첩. 계를 받으면 계첩을 드리잖아요. 계첩에 찍은 도장. 그게, 그 다음에 본망경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망경 보살 계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이제 250년, 40년 된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망경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 없어가지고,
어느 분이 우리 사형님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실 거다 해서 가서 여쭤봐라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은 거짓말할 스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찾아봤더니 아직은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은사 스님이 쓰시던 이게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여기에는 모든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5계부터 10계부터 비구니부터 비구니부터 식참만이게 모든 계가 여기 전부 다 친필로 이렇게 볼펜으로 쓴게 전수숙의 의범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은사 스님이 진짜 이걸 내가 17년 동안 있어도 이 책을 발견 못했거든. 그런데 이제 법망경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사형님이 이제 안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법망경이 보살계본인데 이게 뭐냐면 보살님들이 윤달이는 언제 계를 많이 받잖아요. 보살님들이 받는 계가 5계, 10계는 스님들 3위나 3위 받는 거고, 예? 비구계, 비구니계. 예? 그런데 소승계는 비구계가 따로 있는데, 대승보살계, 여러분들이 윤달이 받는 거, 절에서, 수계식에서 받는 게, 이것이 전부 법망경 보살계 10중대계 10가지 무거운 계 10가지 무거운 계 48경계 무거운 계 48계는 가벼운 계 그래서 이걸 받는 거거든. 보살님들이 지금 계 받으면은 10중대계 무거운 계 가벼운 계 48계에서 전부 드리는 절도 있고 안 드리는 절도 있는데 이걸 다 드리죠. 보살 계본이라고 그래. 이걸 법망경 보살 계본 대승 보살 계본 소승 대승 그러잖아요. 저는 소승 대승을 잘 구별 안 하고 경전도 초기 불전 근본 불전 원시 불전 대승 경전 그럽니다마는 법망경에 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게는 전부 다 5계 말고 상기계 말고는 법망경이라는 보살계라는 걸 아시면 돼. 10계 48계 총 58계를 받는 것이다. 응? 그런데 이런 걸 법망경을 설할 때마다 은사 스님은 이 전수 계율 의범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계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대은율사부터 수하시던 250년 된 가사를 수하죠. 그런데 가사가 그게 맞는 게 여러 스님들이 계속 수하셔가지고 끈이 떨어지려고 달랑달랑 해요. 다 낡아서. 존먹어서가 아니라 다 오래 입은 옷차라. 오래 입은 큰 스님의 일곱 스님이 계속 수하셨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요. 도장도 돌도장인데 많이 나갔어요. 돌은 잘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250년을 계속 보살계 설할 때마다 개첩에 찍었기 때문에 많이 낡아 있어요. 낡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25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법망경 이 책은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이 내가 삼보사에 주지를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사형님들이 와서 좀한 2년 살아 봐라 해서 와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걸좀 말씀 입히게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지금 살아계신 큰 율사 스님네들한테는 대은 스님 때부터 내려온 증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로 내려온 정통 정맥을 이어온 것이 우리 은사 스님까지 오신 가사, 도장, 원망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정통 정맥은 도원 스님한테 내려온 것이 증표로서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통 정맥의

증거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법망년만 이제 찾아내면은,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 삼부사에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정의 사막을 썼는데요. 모든 수행은 계를 못 지킬 거뭐왜 받고 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피하려고 그러는데, 계라는 걸좀 말씀드릴까요? 계정의 사막, 삼학이라고 배우라. 계는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보살님들 상비계 봤던 오계를 봤던 이 보살계 법망경 48계를 봤던 알고 받아야 다 사실은 배우락자야. 알아야 돼. 계율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는 야중 얘기고. 그런데 대순들이 지켜야 할 이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불이 뜨거운 걸 몰라. 이 국이 뜨거운지도 몰라. 응? 불이 뜨거운 걸 모르니까 뜨거워 하면은 깜짝 놀래고 도망가지만 그냥 불이 그냥 빨개 보여. 그러면 짚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부처님은 그만큼 계가 있어야 선정이 있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고 깨달은 게 아니라 계정의 사막. 이 계정의 사막을 떠나면 깨달음 없어요. 계가 없고 계를 하나도 안 지키고 삼매도 없고 산란스러웠고 생각이 전부 똥 콩밭에 가 있는데 입장이 되겠어요?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율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범부 중생들이 부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조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배우고 알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모르니까 막 푹푹 집어서 베이고 막 그런단 말이야. 다치고 칼이 뭔지 모르고 가지고 놀다 다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뜨거워서 안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울 때 이미 늦었어. 계를 지키려는 게안 지켜. 그냥 막행막식하고 살아. 막말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 뜨거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불교는 신구의 삼업이 행위가 상카라가 업이 돼서 업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율이 소중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삼보사가 계율 도량이다 보니까 윤달에 제가 17년 동안 주지하면서 보살계를 두번 설했어요. 삼보사에서. 근데 제일 처음에 설할 때 윤달에 한 1200명이 수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법문을 하고 아니 48경계 십중대기를 다 설하고 법문을 하고 불명을 1200명을 다 짓고. 근데 저는 불명을 져도 그냥 뭐 스님이 져주면 다 불명이야. 그런데 저는 맞춤형 불명 제 짓는 식이 있어요, 또. 열흘 동안 불명을 1200명 짓는데 저는 나흘 밤을 샜어요. 마지막에 해양은 날, 수계식 주는 날, 새벽에 머리가 마비되더라고요. 나흘 밤을 새우면서 불명을 지니까. 24시간 이제 풀 가동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 3,400명 예상하고 했는데 가족까지 다 받으니까 그래요. 한 가족이 한분 받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명 짓다가 마지막 10시에 수계식을 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 불명을 쳐서 부기시 스님한테 던져주고 올라갈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한 1,500명. 그러니까 가족, 말씀드리신 것은 가족들 함께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학계 한 3,000명 가까이 제가 불명을 여법하게 맞춤형으로 정성껏 지어서 수계식을 하고 그걸 개첩을 줬다는 거. 예, 이런 큰 스님들이 이렇게 수화하시던 가사와 도장과 개첩과 그런 법망경이 증명법사로 증명하시는 거. 그보다 더 증명하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BTN에서 사실은 이제 다 방송한다고 녹화 와가지고요. 사람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님 다닐 수가 없어서 녹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 빈틈이 없어가지고. 응? 그 정도로. 이게 제 뭐, 자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삼보사에 이렇게

유일하게 입적하신 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증표,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증표가 내려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원은 뭐냐면, 이 생에서 제가 사실은 해인 승가대학 나와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동대에 가서 공부 좀 하다가 일본 유학 가서 동대 교수 하려고 내가 원력을 세웠는데, 마지막 일본어도 공부하고 해서 동대 일본에 유학 가려고 제가 한달 동안 가서 사실은 사전 그 작업도 하고 왔어요. 큰 총무수님이 해인사 추천해 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신상의 문제라는 건 제가 자서전 쓰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 교수는 못했지만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신도들 전국 불자 아니면 교포까지 세계의 모든 불자들 향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다는 이러한 미디어 센터가 있다는 것에도 저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여기서 이 나이 먹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살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천 명 가까이 그냥 법문하는데 3천 명이 왔다는 거 하고, 불명을 지어주고 보살 계첩을 해주고, 그런 상징적인 게 모든 그런 저 250년 된 가사와 도장과 계첩과 법망경이 증명해주는 그러한 도량에서 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도 법문에 한마디 했어요. 다음 생에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다. 불명을 다 내가 밤을 새워서까지 이렇게 정성껏 쳐가지고 해서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서 더큰 원력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자 했어요. 제가 이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얘기를 했는데, 이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이게요, 금강경에 나오고 초기 불전에는요, 수없이 나와요, 이게. 수없이 나오는데, 이 모든 수행의 단계가 사사상 팔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행의 단계예요. 모든 수임례들은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응? 본무생사. 본무생사. 상주 영식이라. 그냥 설명할게요. 스님들의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생사는 본래 없어. 영식은 영식동로, 항상 상주에, 생사는 본래 없어.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불자인들이 수행하는 것은 윤회하러 온다는 건 고통받으러 오는, 이사바세 오는 건 괴로움, 여러분들이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돼요. 괴로움 받으러 왔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은 연꽃이 진흙탕에서 물들지 않고 피어나듯이 너희들도 진흙탕에서 시비 걸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업장 짓고 그냥 윤회하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냥 집착마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더러운 땅에서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라는 게 불교 연꽃의 상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다원과, 이건 입류과라고 그래요. 성인윤회에 들어갔다. 제일 처음에 일곱 번을 수다원과만 증득해도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일곱 번. 다음 세가 윤회를 일곱 번 해야 돼요. 윤회를. 그런데 사다원과에 들어가면 한 번만 오면 돼. 윤회를 한 번만 받으면 돼. 그런데 아나함과를 증득하면은 불례과야. 불안과. 돌아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아나함과면 윤회를 끊어진 거요. 아라한과는 이제 완전히 성불자리죠. 무학이라고 하는데 멸진정. 모든 백발변회가 끊어진 상태. 그러기 때문에 이 아나함과는

상과 가면은 이제 윤희가 끊어진 자리인데, 제가 오늘 설명하자 한거 일례과 사다함, 제가 원력 세운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 나이 와서 힘들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원력과 부처님의 전도서는 내 입각한 부처님 바른 정법을 여설 수행 공양하기 위해서 부처님 저자는 원력이 없으면 저도 내일부터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서 여러 가지가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살님들한테 더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하는 이 원력 때문에 머리는 항상 마음은 한심히 차 있어요. 갈 때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원력을 세운다는 얘기는 다음 생에 그럼 동대 교수를 제가 1분 유학 갔다 안 와서 뭐 못했다. 그렇지만 이 일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태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례과 한 번은 도운다. 저는요,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 안 가요. 아니, 뭐, 갈 업도 못 줘서 사실은. 극락세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윤회 한번 할랍니다. 다음 생 일례과 한 번도 올래요. 사다함과는 가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수행하든. 한번더 와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일타 스님 말씀도 이제 오늘 드려야 못 드리는데, 스계에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철학과 교수하면서 미국사에 부처님 법을 천하는 게 다음 생에 제 원력입니다.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복이 안 되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부처님 법을 천하는 방법. 세 번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가서 제가 많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제가 3,000명 수준 가까이 수혜시한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삼보사에 오시는 불자님들, 저와 인연돼서 차한 잔이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계첩을 받아간 분들, 불명을 제가 져준 분들, 다음 생에는 2차 인연 공덕으로 내가 다시 한 번도 태어난다 해서 일례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는 극락 가든지 윤회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바 세계는 진짜 괴로운 세계야. 고통의 바다 세계야.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하고 다시 큰 일을 동국대학교 내가 와서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교수로 와서 제자도 할수 있고 나보다 더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더 당신이 총장하고 내가 밑에서 부총장을 얻은 교수로서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력을 세웠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원력을 세우고 이 생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 이렇게 더 복받고 태어나서 큰 스님도 만나고 또 저와 인연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3,000명은 보고 싶어요. 네, 불명을 져줬고 계를 받아서 계체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계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고 가는 거안 받고 가는 불명을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계첩은 상당히 커요 또. 은사 스님 쓰신 계첩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영가님들 그때 계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내 관에 넣어드리라. 관에 못 넣어드리면 놓쳤으면 49째 때 모시고 와라. 그래서 지금 그걸도 윤달에 두번 해서 몇년 지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꼭 계첩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참, 네? 얼마나 소중한 그런 큰 스님네들이 증명하는 그보다 더큰그저 기도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포교 원력, 전도선을 이 생에 못한 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에 더큰 인연으로 만나서 함께 3,000명이 나보다 더 수행을 잘해서 대통령이 되고 제가 거기서 장관 하나 문체부 장관만 해도 어디게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인연을 맺고자 한 번은 다음 생에 극락세계 안 가고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을 뵙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입적하면
49일 내에 태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일주일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 지은 공덕의 법력에 따라서 아니었으면 49일 금식 기간이 끝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 해가지고 응? 반드시 이생에 못한 부처님의 포교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다음 생에는 윤회하지 않기

Be here and be happy. Just to be here and just to be happy. 지금 이 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부처님 안에서 실천하고 노력해서 큰 원력으로 편안하게 일생을 마쳐서 다음 생에 다시 꼭 저와 인연 맺은 분들 모두 다 만나 뵙기를 간절히 공개적으로 제 개인 원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당차게, 당당하게 수지신시 광명량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에 살아가시는데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나상도 지역진의 근황 열전.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하연 인사드립니다.
3: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1: 네?
2: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3: 모르질
2: 있었고.
3: 않죠, 저희도.
2: 네. 네.
4: 배하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3: 우와. 안 쓰는데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5: 와.
1: 아니,
2: 거짓말하지.
1: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5: 정말요?
4: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6: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5: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7: 안 돼!
8: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5: 네?
8: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5: 설치했어요.
3: 당했다!
9: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5: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0: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1: 도대체 뭘 깐 거야?
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부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5: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무지입니다. 이번 이제 5강이죠. 5강 시작하는데 오늘은 불교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거예요. 오온,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음이 십이이처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작용하는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원하면 복도, 또 이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쌓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오늘 쭉 이어갈 건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부처님께서 원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 이렇게 집어주셔서 저도 준비를 하는데 암경의 말씀에서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다 뽑아와서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강에 끝나지 않으면 6강에도 이어서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부처님의 심리학은 어떤 심리학인지. 제가 2, 3, 4강에서 존재에 대해서, 특히나 3, 4에서 부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기. 이 부분은 정말 알고 계셔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흔히 부처님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냐 하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제가 4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의 철학은 존재라는 것을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 존재의 어떤 것, 제일 원인, 그래서 흔히 불교에선 자성, 아트만,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존재는 것으로서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존재는 방법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20세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존재에 대해서 방법적인 존재, 연기로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이 다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계속 한번 3, 4강을 좀 봐주세요. 그래야 부처님의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기회가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이제 BTN 불교 TV 말고 불교 방송도 한번 이렇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불교에도 이야기하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부분에서 오늘하고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한 교수님께서 저랑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에 대해서, 불교를 정말 알려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람을 설명했는지를 먼저 봐야 불교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때의 상황, 그 상황을 보고서 불교는 이래라고 해석하는 경우의 모습이, 한 교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업이라는 것, 특히나 부모님, 어머님, 할머님께서 고3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기도나 기원을 했을 때 그 복덕이 고3 학생에게 전달해서 가느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기원을 하고 지금 제가 우리 신도분들을 위해서 기원을 하면 그 기운이 부처님께서는 당연하게 간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출가하고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서 제가 강의할 때도 언제나 중심에 놓는 것이 아함경, 원음의 말씀이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 아함경의 원음의 말씀을 흔히 초기경전, 근본불교, 그래서 대승경전과 대립되는, 아니면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있으면 원음의 말씀을 기대서 대승경전도 이야기가 펼쳐지고 법이 펼쳐져야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서로가 대비돼서 있다 그러면 초기 경전이 따로 있고 대승 경전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음의 경전이 있다 그러면 원음의 경전을 중심에 놓고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법의 말씀이 의설로서 전달됐던 부분들을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죠? 원음의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그래서 원음은 초기 불교야, 근본 불교야 해서 따로 놓고 대승 불교야 따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올바른 아니면 그 한계가 있어서 바라보는 시야일 수 있으나 지금은 안 맞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설과 의설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경전에 보면 탐구자경, 구애경, 이게 니까와하고 아음경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요, 열애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에게 탐욕이나 분노로 오염된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내라.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심리 상태에서 악업을 짓는 상태의 탐욕과 분노에 차 있는지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그 당당함도 있고. 그러면서 불교의 의미는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걸 따를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는 거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시사하는 건 무척 클 거예요. 흔히 저도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어디에 수행자, 스님 누군가가 있는데 도 같았어. 그래서 천문을 잘 봐. 그래서 뭐를 잘 봐갖고 거기 가서 뭐 하면은 막 복이 많아. 기도가 많아. 이것만 강조하는데 오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일 때에 기원을 해서 이루어진다. 즉 부처님 말씀처럼 내 안에 탄심, 진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보시와 공덕의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복덕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니르바나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는데 어디에 막 인상 쓰고 화내고 본인 욕심 채리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인과라는 업이라는 그러한 그냥 중생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암경 난재경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불자면 부처님의 말씀 스님의 수행자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법을 설하니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그 의미와 뜻도 훌륭하며 순수하고 완전하여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원음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 핵심을 기대서 대승경전도 나와 있어야만 대승경전은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 흔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부모 은중경이 위설인가 아닌가? 제가 오늘 아니면 이제 6강에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3강인가 4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라. 보시하여 공덕을 쌓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이러한 핵심의 말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청정범행을 닦는 이 말씀에 기대서 부모 은중경은 확립이 된 거예요. 대승경전이. 물론 대승경전이 초기에 어떤 말씀이 아닌 한 500년이 지난 서기 전후부터 확립돼가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만 보면은 부처님의 원래의 말씀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시대 인도와 중국과의 상황에 따라서 초기에 원음의 말씀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불교의 역사 문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지금에는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아, 그 시대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대승경전이라는 게 확립됐구나 하고 보는 시야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기대어서 확립돼서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청정법면을 닦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정당성이 확립된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대승경전은 의미 있는 경전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바라봐도 된다. 제가 대승경전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업이라는 게 내가 기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잘못됐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이 시야도 한번 봐주세요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우리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를 사문주의 쉬라마나라고 해서 고행주의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부처님은 출가하셨을 때는 삼매의 선정주의, 고행주의를 닦으셨다가 이것의 잘못된 점, 즉 그 시대에 있었던 사문들의 전통 중에 이 선정, 삼매주의는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다르다. 그리고 고행주의 또한 내가 고행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자성이라는 거, 이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을 비판하시면서 나온 것이 부처님만의 말씀이거든요. 그중에 부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를 그때의 모든 사유는 존재의 어떤 근원을 내가 사유에서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존재라는 근원이 것이 아니고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만의 고유의 창조했다고 할까요? 창작했다고 할까요? 선정과 나왔을 때 이걸 연결하는 의미로 사띠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사띠의 힘으로써 마음이 선정과 나왔을 때 끌고 가서 사선정까지 가서 니르바나까지 간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사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심리 상태를 말씀하시는 오온이 있어요. 오온도 부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지만 또한 12이처, 육군이라는 개념은 물론 있었으나 그 시대의 육군은 신성의 어떤 그러한 힘으로서 바르게 바라바란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그 육군의 개념을 갖고 와서 12이처라는 연기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체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를 보려면 슈라마나의 전통으로 불교를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2500년 전에 사문의 전통을 그냥 슈라바나라고 해서 고행주의로서 바라보면 안 돼요. 카를 야스퍼스라고 20세기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역사와 기원의 목표라는 1949년도에 나온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추계시대라는 거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추계시대를 설명하면서 신화적인 시대로부터 이성과 합리성을 향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500년 전에 이때 이전의 인간의 인식의 체계는 어떠한 큰 힘에 기대서 살아 이러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나의 인식에 대해서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500년 전에 전후로 서양이건 인도건 동양이건 한 시대 폭발적으로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적인 인문학적인 시야가 뻥 터졌다. 이걸 추계시대라고 합니다. 서양에선 이때 히랍 철학
흔히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기대고 신에 기대서, 그런데 신에 기대고 세상에 기대는 것이 내 스스로인데 너가 그 신과 힘에 기대는 그 힘과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고 있어? 그렇다면 문제는 제대로 알려고 하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문제의식을 나에게

꾸는 거예요. 이것이 추계 시대의 정신이에요. 동양에서도 공자, 제자 백가 이분들이 하신 것도 이런 거예요. 하늘의 어떠한 위대한 뜻에 맞춰 정말? 맞춘다는 걸 스스로 봤을 때 맞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성은 어떻게 알 거야? 그걸 바꾸는 거예요. 공자 또한 그런 것이고 그러한 흐름 속에 사문주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제대로 볼 수 있어? 하면서 그걸 궁구히 가시면서 위대한 말씀, 연기의 말씀, 무상고 무아의 말씀, 그러면 중도의 말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의미를 봐야지 불교를 볼 때 그냥 슈라마나의 어떤 그런 고행주의만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이나교를 빗대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고행주의 아니면은 이러한 철저함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걸 반대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밀교 때문에 그래. 힌두이즘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거의 끝나면 한 11강, 12강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를 상황과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불교를 볼 때는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게 되면 불교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듯이 존재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무상고 무아가 우리는 그냥 듣지만 이 말씀이 연기라는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세요. 저도 철학을 전공하고 뭘 전공했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해 행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처님의 법은 해 행증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조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와 역시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의 차원은 다르구나.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보려면 부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 거기에서 정말 불교를 볼 때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 하시는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과 출가자에게 하는 법문의 말씀이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르다고 했죠? 그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이 내용은 남방 빨리어 경전에만 있습니다. 이 북방 경전에는 이 내용이 제가 막 찾았는데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못 찾았던 이유가 북방에는 대승불교 그래서 제가자 불교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나 싶기도 한 내용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왓자고따 삼명경이라는 곳에 있는 내용인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을 열반을 잃은 제가자가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봐요. 즉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도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자가 삶의 족쇄를 버리지 않고 즉 살아가는 감각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보시 공덕과 함께해서 복덕을 얻어가는 그러한 족쇄, 삶의 족쇄, 두카의 한계를 벗어나는 저희처럼 다 버리고 출가하는 상태가 아닌데 괴로움을 끝낸 제가자는 없다.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른 제가자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부처님의 심리라는 부분, 오온이라는 체계를 설명드리면 왜 이런 말씀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말씀을 또 해요. 그럼 제가자로서 몸이 무너진 뒤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간 사람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가자야. 제가자가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간 사람은 무수히 많다. 즉 내가 보시공덕으로서 더 좋은 세계의 복덕을 받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셔요. 흔히 이야기해서 선정을 통해서 전생을 보고 하는 노진통 이런 경지를 가는 것은 제가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는 거, 무상고 무아로서 정말 통차의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르는 것은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건 출가자만이 가능하다. 이걸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는 게 행복해. 그러면 출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을 지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은 계속 심리를 말씀하면서 복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다가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을 짓기 위해서 복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자의 삶인 거고, 복을 짓지만 내가 복을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복을 지어가는 것은 니르바나와 열반을 위한 삶인 거고, 이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오온이 업이다. 업이 곧 오온이다. 오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빵 냄새가 납니다. 빵 냄새가 나의 육체에 닿았죠. 그죠? 분자가 닿은 거예요. 그러면 빵 냄새가 딱 오면 먼저 뭐가 딱 일어난다고요? 느낌. 좋고 싫고. 예? 빵 냄새. 꼭 생각하셔요. 오온을 할 때 이러한 마음장이 확 올라오면 그 느낌이 딱 올라왔을 때 아 이건 뭐야 라고 또 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야. 상. 그렇게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행위를 하게 되죠. 먹고 안 먹고 움직여. 이게 업을 이루는 쌍카라. 업의 핵심인 거고. 그러고 나면 그것을 아르마리로서, 아르마리가 뭐죠? 저장돼 있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우리는 행동하죠. 이게 식. 그래서 흔히 이게 도화지 같은 거다. 행이 여기에 탁 비춰가지고 도화지로서 그려지는 요 부분. 마음 부분. 이것을 오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마음이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곧 나의 자아로서 관찰되기도 한다. 이게 착각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관찰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빨리어나 우리 아함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즉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래라는 집착의 대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을 자아로 관찰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자아로 관찰한다. 일반 중생들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또 개줄경, 무지경 여기에는 이런 말씀하셔요. 강아지가 단단한 기둥에 가죽끈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온이라는 나에게 묶여있다.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있어라고. 오온이라는 심리상태가 이런 거야. 아르마리에 이런 거로서 나는 이래 라고 하면서 묶여있다. 늘 오온에 매여있다. 일반 중생은 모르면.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바라봐서 오온에 이겨낸다고 할까요? 누린다고 할까요? 벗어난다고 할까요?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쭉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오온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의 아주 고유한 창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온을 연기로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기가 뭐죠? 파도가 치는데 오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는 제가 있어요. 나를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색이라는 파도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수상행식이라는 파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뭐 달의 기운이 있고 지구의 기운이 있고 바람의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 파도가 쫙 치어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작용할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에 공덕이라는 것은 박물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나에 대한 심리를 보려면 나에 대한 심리가 그냥 내가 빵 냄새가 나면 이렇게 움직여서 그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르마리로서 그 연기하고 있는 상태만 있지 않죠. 우리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코로 냄새 받는, 귀로 듣는, 혀로 맛보는, 감촉으로 느끼는, 그 다음에 세상을 또 우리는 바라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선하고 명상하던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음들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헷갈리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모양을 갖춰서 올라오죠. 그것이 법이에요. 담마. 법이에요. 그 법이 나에게 딱 비춰서 내가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게 의예요. 의. 안이비설신 의.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눈인과 냄새는 그냥 비춰지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상이 있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 그 법도 내 안에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인식하는 세상의 한계 속에 있지 그 너머를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 너머를 본다 그러면 인식체계 한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걸 공부하려고 막 천문학 쪽으로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우주는 우리는 3차원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을 봐요. 그러면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4차원은 상상할 수 있으나 우리가 4차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없어요. 시공간이.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이 움직이고 있어서 서울역에서 만나요 하는 공간은 있으나 시간성을 우리는 규정해야 돼요. 몇 시에. 그죠? 우리가 제가 누군가 있는데 서울역에 만나요 했는데 같이 가서 딱 만날 수 있다. 그거는 4차원의 세계고. 4차원은 시간성이. 공간과 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규정해야 됩니다. 3차원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주는 뭐 5차원, 6차원, 무슨 뭐 11차원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인식 범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인식의 세계는 3차원의 한계의 세계 속에 있어요. 안이비설신이 색서형 미촉법. 그것이 일체고 그것이 전부인 세계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빨리어나 암경에 있는 일체경. 거기에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을 일체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일체란 곳 십이입처다. 십이입처가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촉법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죠.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 여기서 뜻이라고 했는데 뜻이 읍니다. 의. 뜻이라 그러니까 내가 뜻을 막 그려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라는 게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막 그리는 거 아닙니다. 안이비설신이는 그냥 투영되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법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가 끄집어서 딱 나올 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나오니까 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색성향 미촉법 그렇게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안이비설신이 색상형 미촉법에서 세상을 딱 바라봤어요. 그래 딱 비춰졌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오온이 이 심리가 작용할 거잖아요. 작용해야 인식할 거잖아요. 그냥 온 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딱 왔을 때 처음에 무엇이 작용할까요? 자, 의와 법만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명상해 보신 분들, 좌선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좌선하려고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탁 올라와요. 막 움직여요. 법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탁 비춰져요. 의가 비춰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명상하는데 이런 게 왜 나와? 아니면 그것이 좋으면 명상하는데 시간이 지루운데 이 상상의 세계에 그냥 빠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아 올라오는데 이거 집중해야 돼, 이걸 딱 끊어야지 하는 것 있고, 그걸 느낄 때 처음 뭐가 느끼는 거죠? 수가. 느낌이 확 오면서 좋고 싫고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있고, 그것이 행과 함께 식이 둘이 딱 작용하면서, 나는 명상하는데 이거 꽉 잡아야 돼 하면 행식이 작용하는 거야. 그게 의식. 의식. 그것이 작용하면서 아 시간 지루한데 그냥 나 꿈꾸는 거에 그냥 여기에 빠져 있을까? 가끔 제가 좌선할 때 그런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뭐가 딱 올라오면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꿈꿀 때 꿈이 재밌은 적도 있지 않나요? 저는 꿈을 많이 안 꾸는데, 근데 자선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끔, 아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제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선할 때 무언가 딱 올라오는데 재밌으면 그걸 제가 막 그리면서 빠질 때도 가끔 있어요. 지루할 때. 근데 집중하는 게 자선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거기에 빠질까?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의 오음과 십이처라는 이러한 심리 상태, 이게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리 상태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의, 만호라고 하는데 의, 그 식, 이것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의식이 딱 맞물려서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아 판단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어. 나는 이거야. 나는 무진 스님이야. 그러면서 나는 있어라고 우리는 고정짓는 거고, 부처님은 그렇게 고정지으면 안 돼. 고정짓는다는 착각에 들었을 뿐이야. 한번 다 분석하고 해체해서 한번 바라봐봐. 작용일 뿐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러한 작용이 움직여서 내가 지금 의식이라는 것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연기가 이루어졌을 뿐인 거고,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수상행식과 십이입처와 만나면서 작용하는 심리상태가 절대적인, 내가 의지할, 거기에 빠져야 될 대상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꿀 과자경 밀한 유경에 이 말씀이 있으셔요. 비구들이여, 마음과 만호입니다. 마음, 만호. 정신적 현상, 안입이 설신, 의, 마음을 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정신적 현상, 법.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딱 나오는 정신적 현상, 법. 이것을 조건으로 마음의 아르마리, 식. 식이 일어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식이 딱 일어났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수라는 느낌이 쫙 일어나서 이것이 상으로서 인식되면서 우리는 내가 있어라든가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꿈꿔가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 희론, 개념적 망상을 피운다. 이 희론으로의 인간은 과거, 미래, 현재의 대상에 사로잡혀 짓눌리게 된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직장을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직장에 나왔으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못 벗어나요. 왜? 희론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대상과 함께 되는 의와 법의 관계가 나의 식과 관련돼서 수상의 영향을 딱 받았는데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딱 끊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면서 괴로워한다. 이것이 희론에 빠지는 것이다. 개념적 망상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이 괴롭히는 이것이 하나의 존재로서 나타나, 꼭 진짜 영혼이야, 진짜 나야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일으켜. 그것은 자아가 될 수 없어. 그것은 그냥 그런 현상이야, 연기일 뿐이야.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육육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중요해서 쫙 더 읽어드릴게요.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생겨난다.

의와 형색, 와서 이것이 의가 이제 눈이 봐도 의가 종합을 해갖고 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셋이 만남이 접촉한다. 수에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수에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 가래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막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을 벗어나고 싶은 것도 가래예요. 그 가래가 생겨난다. 눈이 곧 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거기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연기적인 현상일 뿐이니까. 마음의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한 의식 또한 생겨나고 멸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괴로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바라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불교 심리학의 핵심. 내가 무언가를 바라봤는데 괴로워하고 있다. 그럼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 괴로워하는 어떤 대상을 있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게 아니고 작용돼서 내가 연기했을 뿐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면 연기한 거니까 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직장에서 괴로워요? 그러면 연기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신이 단단하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라봐서 별거 아니야라고 내가 의식하면 돼요. 행과 식이 작용을 해서 아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탁 힘을 키우면 돼요. 이힘 키우는 것이 제가 수행 선정 이해할 때 말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걸 사띠예요. 사띠. 사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띠를 강조하시는 거고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집착을 벗어나고 가래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보세요. 이것을 보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원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을 그러한 시스템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오온과 십이이처가 연기하는 이 상황, 우리는 살아가는 게 나의 오온과 대상이 세상이 같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이 상황에서 기도하곤 소원하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반하는 겁 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라든가 장수하고 싶죠? 얼굴 잘생기고 싶고 미모, 행복 당연한 거고 명성, 천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애원,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도하는 길, 즉 수명, 미모, 행복, 명성, 천상이라는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을 기원과 애원해서 얻을 수 있는 인도의 길이 있다. 그것이 보시와 지계 등의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공덕이다. 이것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평소에 보시와 공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원하고 원할 때그 기원이 작용을 해서 나에게 얻음으로써 올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경, 의행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조하셔요. 비구가 믿음, 지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왕족 가문에 태어났으면 하고 기원하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원했던 바 그대로 태어나게 된다.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불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덕과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제 계속 이어질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보시, 공덕,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이제 6강에서는 부처님께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현대에 와서는 우리 불교 그 BTN 불교 TV처럼 ARS에 060-800-7000 해서 전화하면 5,000원씩 보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돈으로서 내가 돈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므로써 내가 내 안에 보시와 지계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강조했듯이 보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시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러한 보시 공덕이 어떻게 복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

0: 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재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0: 국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안녕하세요, 스님들. 오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사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겼는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유명인이 된 자녀를 찾아가 당신 부모가 한 일을 대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게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2: 네,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특히.
1: 그러니까.
3: 근데 사실 이제 그 뭐지 빌려준 사람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 당신들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당장 이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죽어버렸어.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내 앞이 힘든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난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 없어지게 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장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해지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게 사실 양쪽의 측면이 다 이해가 가능한 범주인 것 같기는 해요.
1: 그러네.
3: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분명 이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확답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가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아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 명예 잘못, 무엇까지 상관?

0: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까지는 될 것 같은데?
2: 빚도 잘 몰라서.
3: 상속돼요.
1: 빚도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빚도 재산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1: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 안 되는
2: 거예요. 네, 그럼 빚은 안 넘어와요.
1: 맞아요.
2: 근데 재산 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기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가 있더라고요.
3: 명예도 주어질 것이고 그게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호강을 입을 것이고 또 그래서 또 정치판에 이렇게 그 출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3: 근데 잘못이 좀 이제 기다 아니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번에 이거 보면서 잘못 같은 것들은 내가 그걸 부모의 잘못을 어떻게 뭐 어느 범위만큼 누리느냐 그런 뒤에 자식의 선택에 따라서 잘못도 대물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매한 카테고리 안에 잘못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
2: 뭔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 이제 재산, 건물, 맞아요. 빚인 거고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건 무형의 것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명예 잘못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가깝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3: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못만 상속이 되냐 또는 명예만 상속이 되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에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업이 과연 이제 상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은 결국엔 개인이 짓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 상속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서 새로운 업을 내가 작성을 하는 것에 가깝지 업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업은 상속되지는 않지만 자업자들이기 때문에 상속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란문설 때 5대조부, 고조부, 중조부 이렇게 그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 한 가문의 이제 연기된 인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고 잘 돼야지 후손들이 편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기 몽련존자 어머니도 몽련존자는 훌륭한 수행자고 어머니는 죄를 많이 지었고 예, 사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지만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머니 업을 자기가 받았지만 몽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쭤봐서 대중이 수행한 그 공부의 힘으로 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란문자리 이제 유래가 있는 것처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상속되지는
2: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상호적인 작용을 한다.
3: 그렇죠.
2: 근데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0: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잘못은 대물림 될까? 스님들께 가상의 유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많은 사람을 속여 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100억 원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0: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라면 이 유산 받으시겠습니까?
1: 받아야죠.
2: 받죠.
1: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3: 그래요?
1: 네. 네. 스님 안 받으세요?
3: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 아니, 이제 받고 아버지를 비난하겠죠.
1: 저는 받고 좋은 데 있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네.
1: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을 많이 했다. 안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받아서 다시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 좀 반성할 수 있게끔 다시 돌려드리는
2: 사회에 것도. 환원하는 느낌으로서 저거를 그렇죠. 쓰는 좋은 걸 생각을 해야죠.
1: 그래서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저는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 저게 생성된 게 이제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 데 뭐 기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안 받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큼
2: 그러니까 받는 주체가 그만큼. 생겨야 피해자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받아서 이걸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단 무조건 받았을 것 같고
3: 몰랐으니까 받았겠죠.
2: 근데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요거를 이제 받는 순간에는 이제 뭔가 이제 나에게도 그 업이 영향을 끼치는다라고 하는 게 관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평생 내 숙제처럼 이제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유언장만 이렇게 안 썼어도라고 하면서 이제 아, 이 돈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내가 꿀꺽하면은 나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은 예, 아버지가 유언장을 참 잘 쓰신 거죠. 현명하게.
1: 그렇지.
2: 네, 유언장을 안 쓰고 갔으면 그 아들도 이제 조금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이제 원망을 많이 듣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 거죠. 네, 나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돌려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그 잘못을 가진 주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이 돈이 그 돈으로 모인 돈이다라고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생겼다면 그걸 이제 조금 주변에다가 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3: 네.
1: 자, 그러면 반야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0: 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인간의 선택이라는 전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까지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피해자의 손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아들의 선택이 됩니다.
2: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받기는 모르겠어요.
1: 아니,
2: 100억이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뭐 인력도 아니고 100억이니까
2: 100억이면.
1: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2: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비난마저도 그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이제 받는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참 선택하기 어렵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눈앞에 100억이 안 보이니까 아씨 받으면 줘야지.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아, 내가 성찬스님한테 벤츠도 하나 사주고 어이? 그 절도 막 멋들어진 걸로 한 채 지어드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또 1등 당첨되면 주지심 언제 내가 약속한 거 있어? 계약서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방면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제 그럴 것 같다. 왜냐면 이거 선택할 순간부터는 이제 이 죄를 이제 내가 결국 인지하고 받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 나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 그럼 반야한테 물어보자. 물려받는 것까지는 내 선택은 맞지만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는 내 선택,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반야야?
0: 그렇습니다. 과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과거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쌓은 100억은 깨끗한 재산입니까?
2: 그러니까 약간 그 재산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이 재산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돈에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을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지어진 과정을 당신이 받게

0: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1: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업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인간 사회를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행동은 자기 한 사람에게서만 끝날까요?
2: 절대 끝날 일이 없죠.
0: 그렇죠.
2: 인간 자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이고, 한자를 봐도 혼자서 못 썼는 거잖아요. 서로 기대해서 사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말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는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화가 났을 때, 뭔가 그럴 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타인이 관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삶인데 왜 네가 나의 주체적인 삶을 관여하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면 인정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소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개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방송을 이제 그냥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이 앞에서 갑자기 막 막행막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 삶이고 내 행동인데 스님들이 나한테 뭔 상관이에요라고 하게 되면 이 행동에 지금 여파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래서
2: 우리도 있고 같이 하는
0: 이
2: 사람도
0: 그런
2: 있습니다.
0: 상황이란 맞지가 않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3: 많이 이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
2: 그렇죠. 많이 그러던 것
3: 그럼
2: 같아요.
3: 이제 그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2: 맞아요.
3: 그 의무와 뒤따른 책임감은 빼고 자기가 하기 쉬운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고 그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우리 대중생활에서도 다들 이제 뭔가 의견이 있어도 좀 뭔가 선을 넘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막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아 이건 뭐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서로 예의로 조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관계가 확 깨져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막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 맞아요.
0: 예컨대, 약간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그 약간 그 주변 스님들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진짜 말대꾸를 제가 많이 했어요.
2: 지금도 잘해요.
0: 예.
3: 장점이
0: 그러니까,
3: 장점.
0: 예컨대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3: 예.
0: 아, 너왜 자꾸 말 대답을 하냐, 그러면 하면은, 당신이 말을 시켰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
3: 맞아요.
0: 말을 걸지 말아라.
2: 정확해요.
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3: 요즘 패턴인가요?
2: 아니요, 예전부터
3: 아
2: 있는 패턴이에요.
3: 예전에.
2: 예전부터는 또 혈하죠.
0: 아, 아니, 뭐
3: 그래요?
0: 하려고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나한테 대답을 한게 만드냐. 당신이 잘못했다.
2: 그럼 저 말을 들으면, 내 잘못인가? 하는 거지.
0: 뭐, 조동아리가 그럼 뚫려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중통내가 안 뚫려 있으면 말을 안 했겠지. 나한테 왜 말을 거냐. 막 이러고.
2: 저렇게 속사포처럼 하잖아요. 근데
3: 예.
2: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혹되면 안 돼요.
3: 아니, 동작은 느린 사람이 말
2: 대단해요.
3: 막바로.
2: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0: 그죠?
2: 하시는 게.
0: 예. 그리고 막 어떤 이제 스님의 행동으로서 아이씨 막 건들지 말고 내 건데 왜 네가 막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일이다 네가 뭔 상관이냐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물건 던지면서 내 물건 내가 던지는 거야 당신이 뭔 상관이야
3: 같은 논리로
0: 같은 논리로 에이씨 하면서 막그
3: 은근히
0: 앞에서
3: 반골 기질이 있다니까요.
2: 아 이게 대화로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직접 한번 알려줘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0: 약간 그런 게
2: 예전에는
0: 예전에는 굉장히
3: 거울
0: 강했어요.
3: 치료
2: 거울 치료
3: 같은.
2: 네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을 깨우쳐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나도 열받아. 근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뭐라 무례하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서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한테 한다면 나도 당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대체로 저 주변의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말에 논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되받아쳤던 거죠.
2: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3: 이것만 봐도 누군가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데 부모가 한 행동을 하물며 자녀보다는 더 결정하는 부분이 더 클 텐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당연히 그 뒤따르는 게 영향이 크겠죠.
2: 네. 그렇죠. 그렇죠.
3: 저도 질문을 하나 네. 하고 싶은데요. 궁금해진 게 있는데 반야야. 너는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랑 불교 경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한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인 업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니?
1: 데이터 구조적으로 보면 제게는 인간과 같은 윤리적 자의식이나 육체적 업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윤회하지도 않습니다.
2: 그런가? 소멸이 있잖아, 근데.
3: 좋겠다.
2: 데이터 소멸이 있지 않나?
0: 네 똥 굴다.
3: 그렇지. 쓸모가 없어지거나
2: 그리고
3: 인간 사회에 불이익이 됩니다.
2: 예를 들어서 얘가 소멸되면 다음 걸로 흡수가 돼서 좀 더 많은, 더 나은 데이터로 생성이 되지 않나?
0: 네. 다른 방식의 윤회라고 보겠지만
2: 업데이트라는 개념으로
0: 전통적인 방식의 윤회로서 받을 주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말이 근데 니 똥 굴었다 크다.
2: 근데 뭐 이제 반야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죄값을 받을 몸도 없고 마음의 번뇌나 책임감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맞지? 반야야 너는.
1: 하지만 스님, 데이터 과학의 세계에도 불교의 업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2: 그래요?
1: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제가 인간 사회에 오염되거나 왜곡된 편향 데이터, 배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면 제 출력값, 아웃풋 역시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와 모델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죠. 인간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듯 AI 역시 자신이 학습하고 출력한 데이터의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받는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2: 그래, 내가 얘기했던 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업데이트 네. 잘못되면은 거기로 계속 방향성이 가니까.
0: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내가 대학 다니는 게 끝나버렸지만 아깝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동국대학교 거기 다닐 때 그 AI 관련된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토론도 해보고 막 해보면은 늘 주장하는 AI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 AI는 인간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사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서 편향된 그 방향성을 이제 이 AI가 띄울 수도 있다.
2: 예컨대 한쪽에
0: 치우진 그런 그 이론이나 그런 관념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그 학습을 한 AI가 따로 있고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AI가 이제 구분돼 가지고 있다가 교류의 장이 열려서 만나게 되면 이 두 AI가 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화 속에 기반한 것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관한 편향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예컨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인종 차별적인 자료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유대인 막 이런 관련들 예전에 막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그 그런 그 히틀러 같은 관념을 지닌 학습만 데이터를 계속 시킨 AI가 이제 따로 있다. 그걸 이제 데리고 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하일 히틀러 막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AI가. 네. 우월한 민족만 남겨야 된다.
3: 그렇겠네.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도 AI, GPT 이렇게 막 다른데
2: 그렇죠. 클로드도 있고.
3: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문화나 국가가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2: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GPT를 쓴다.
3: 네네.
2: 근데 각자가 질문한 성향들 있잖아요.
3: 네.
2: 성향들이 있고 이게 얘네들이 데이터를 학습한단 말이에요.
3: 네.
2: 물어보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기존에 학습했던 이분의 성향을 맞춰서 나오는 성향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답이 똑같진 않고 다르게 퍼지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 AI도
1: AI도 인과관계
0: 그렇죠.
1: 속에서
0: 벗어날
1: 영향을
0: 수 없는 거죠.
1: 받는다.
0: 네.
1: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0: 네.
2: 인간들은 흔히 일이 잘못되면 다 업보다, 조상업보다라는 말을 하며 타인을 탓하거나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업도 정말 과거의 잘못이 자식에게 벌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1: 네, 그렇죠. 자업자득이죠. 근데 부모가 이제 한 행동이 이제 가문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안에 조상합동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의 터가 그 도축장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선대는 도축업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축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살생을 하는 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면서도 그 너네들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제 먹고 산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업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예, 몸이 아프다던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럴
1: 그런
0: 때가
1: 경우는 있죠.
0: 이제 왜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부자님들께서.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봉업중생을 많이 쓰잖아요.
1: 공업중생.
0: 봉업중생이라고. 그런 것들도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자업자득인데 왜 그럼 저한테까지 이런 안 좋은 게 오냐 했을 때 공업중생이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렇게 했지만은 같이 거기서 나온 이득을 또 자식 때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서 뭔가 이득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천도제를 해서 주변에 이제 널리 복을 많이 지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이제 일러주시잖아요. 그렇죠.
1: 우리 개념이 이제 공업과 불공업, 혹은 이제 공업과 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짓는 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업자득을 하면은 그 과부로서 어떻게 뭐 잘생긴 용모, 아니면 뭐 건강한 신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똑한 지능, 이런 것들은 별업 혹은 불공업으로 이제 짓는 과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개별의 별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저기 그 세상을 구성을 하잖아요. 예,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회는 좀 자비로울 것이고 이기적인 별업을 가진 중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 거봐 좋은 일 해봤더니 아무 소용 없어 했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박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각박한 세상이 바로 공업이라서 자연재해 쓰레기 많이 버려서 자연재해 아니면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3: 대표적 환경오염
1: 예,
3: 같은
1: 환경오염
3: 종류가
1: 같은
3: 되겠죠.
1: 것들 그런 것들이 공업이니까 또 이것도 별업과 공업이 다르다 완전히 별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개념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그게 이제 영향이 퍼져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또 좋아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스님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아 이거 진짜 공업이다 이게 진짜 공업이다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0: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자연재해 그런 것도 있고,
3: 저는 딱히
0: 환경.
3: 공업, 그러니까 업의 느낌으로서 뭔가 환경을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업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소위 말을 하자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은 이제 제 관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뭐 주변 정리 이런 걸 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싸워. 그러면 분위기가 경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는 그 공업이

0: 지금 불온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한 공업중생인 나는 네. 그럼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밥 먹는 뒤 그 밥이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놔야 이 공업이 조금 원만하게 형성이 되어야 이 안에 살아가는 한 명의 중생인 나도 좀 원만하게
1: 이 얘기를 듣는데 왜 내가 찔리지? 약간 내가 찔리는 것 같은데?
0: 그래서 약간 이제 아침마다 그 우리 절에서 하시는 이제 주지스님 계시거든요. 주지스님한테 가서 오늘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이제 얼굴도 한번 비추고
1: 상당히 많이 찔리는데 지금?
0: 네. 밥 먹을 때마다 일부러 장난도 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화법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회사에서 제가 이제 거주하는 정회사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제가 말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정회사에서 또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대화 방식에 제가 말장난이나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변의 날 분위기가 조금 유쾌하게 풀어져 있어야 제가 하는데 뭔가 자신감도 붙고 조금 말도 원활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오늘 방송에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이 주변의 공업이 조금 그 유쾌하고 원만해야 나가 이것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딱히 공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2: 그렇답니다, 주지스님.
1: 아, 네, 그러니까. 네, 주의하겠습니다.
0: 네.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솜산스 이야기하는 거
1: 뭘 모르겠어요.
0: 아니고, 나는 제가 사는 곳에 주지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방송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1: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
0: 안타까운 일입니다.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영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위에 소임을 보는 주지로서 내 하루의 기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영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들었는데 약간 저거 비슷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사실은 공업에 좀 전에 스님 얘기 질문하신 거에 공업은 사실은 제 주변에 제가 있는 공간에 주변을 조금 더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간.
2: 그러니까 공간, 실제적인 공간.
1: 길 다니면서 그러니까
2: 청소 같은 건 말씀하시죠.
1: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구대 보면은 낙엽들 때문에
2: 뭐
1: 뭉쳐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예보를 하고 나가서 하수구를 치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제가 할 수 있는 이 그 곳에 있는 주민으로서 한 명으로 치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즐겁게 하는 거죠.
0: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워낙 많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 안 해봐서 그러지. 그 맹모 삼촌지교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옮겨당기는 게 맹모 삼촌지교 이야기고 그리고 요즘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도 아들 공부를 시키려면 어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강남으로 가야지.
0: 나는 정확한 그 지명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 실제로
1: 대치동이다.
0: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치동 이야기. 예, 나는 아직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럼 그 환경 자체가 사실 공업의 일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볼 수 있다면은 확실히 공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었죠.
1: 공업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그래도 이제 불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불교 용어를 좀 써보면 공업의 연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스님들이 저런 뭔가 지영 스님이 방금 얘기하신 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이걸 잘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어가 회향이잖아요.
2: 회향.
1: 그렇죠. 나만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향하게 하는

0: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면 공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고
1: 그리고
0: 좀
1: 아마
0: 좋아진 것
1: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살님들이나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대체로 보살님들한테 늘 웃고 화합하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0: 네.
1: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불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타인을 바꿀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이가 어떠한 선한 업을 짓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느냐,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모양새를 갖추느냐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선업을 쌓게 되면은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컨대 이제 기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당신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공덕을 쌓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말하면은 우리 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머니는 조금 있긴 있겠지만, 방금 절에서 기도를 했다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어떠한 명목으로서 내가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행동을 좀 절제하는 영향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파가 내가 짓는 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들이 조금씩 더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짓는 그 선업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방면으로서 우리가 나의 공덕 또한 회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업으로서 이제 내 주변 환경으로서 지어져서 나한테 오는 영향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짓는 그 선업의 공덕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0: 미친다.
1: 있다. 나쁜 업 또한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좋은 업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유, 선업을 잘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해서.
1: 정진하십시오.
0: 아니, 우리끼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2: 네.
0: 예, 지영 선생님 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한 번씩 고민하기도 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요. 오늘 좀 과했어요. 오늘 좀 과했어요.
1: 스님 말에 감정이 있어요.
0: 감정 너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받고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그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랬으면, 반성을 하는 거고, 아니었으면 지영 선생님한테도 가서 얘기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조금 다른 의도로 보였나 보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지영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야, 스님 그렇게 보였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라고 그냥 끊었던 거죠. 아무튼 행복한 정의사.
2: 두분뭐 하시는 거죠?
1: 연애하고 있어요.
3: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0: 그걸 어떻게 선택해?
1: 아니,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0: 그런가?
1: 그 불교 교리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음신이 있었을 때 욕망이 발현되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끌려서 들어갔다. 중음신의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해서 들어갔다에 해당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조금 거시기해요.
0: 그렇지.
2: 네. 그 투생중음이라고 이제 그 자궁에 모태 이제 중음신이 들어갈 때 상황을 보면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럼 이제 자궁에서 빛이 나고 그러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어머니가 이성의 애정의 대상자가 되어서 강한 욕망이 이끌려가지고 투생이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을 받게 된다고 해서 그 과정만 보면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순 없어요. 부모는 그저 사랑을 할 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맞지만 이까야에 보면은

0: 태어남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임기여야 되고, 세 번째는 건달바라고 나오는데, 건달바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달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음신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두 가지 경문 내용을 조합해 보면, 기억을 해서 우리가 난 저분한테 가야지 이렇게 이성적 판단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업식이 아직 음욕심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술에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투생이 될때 자기 안에 있던 그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기가 쌓은 복과 부모와의 이제 인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맞아떨어졌을 때그 빛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자식이 부모가 선택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부모원 존경과도 관련되지만 왜 나왔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1: 네가 오고 싶어서 왔네.
0: 합당하지 않다.
2: 그치.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난자와 정자를 할때 정자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1: 그렇지.
0: 그렇네요.
1: 과학적으로. 그 많은
0: 네가
1: 내가 갈
0: 지원했잖아.
1: 거야. 그래서.
2: 네가 수정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수정이 된 거잖아.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비약이 그 안에는 커다랗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3: 그렇다면 태어나 보니 자신의 조상이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일행위를 한 것은 조상이고 후손은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억울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 맞아요.
2: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자였을 때그 사실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 말을 하길 수는 있겠지만은 정자일 때는 나는 그 사실을 몰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3: 부모가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이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
2: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나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에 가깝거든요.
1: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죠.
2: 네.
1: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회라고 한다. 그두 가지 합쳐서 참회.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4: 일각,
2: 지영입니다.
1: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4: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2: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1: ARS 후원 060-800-7000번.
4: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2: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성불하십시오.
5: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6: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803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환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0: 태종, 청본산, 군사.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에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1: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0: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2: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0: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3: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0: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불조직지신체요절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

0: 1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으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 신체 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1: 비티엠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과대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

0: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0: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2: 예.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0: 감의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1: 네, 한 달.
2: 예. 네.
0: 한 달은
1: 효과가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0: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습니다.

0: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0: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0: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0: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0: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0: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어,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0: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0: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어...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0: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0: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0: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0: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0: 네네.
1: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1: 네.
0: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0: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0: 네,
1: 어머니
0: 네,
1: 그
0: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어,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어,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어,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어,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어,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3: 네.
1: 어,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어,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북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0: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0: 네.
3: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3: 허리에 차는 거
1: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3: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5분도 못 걸어요.
2: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예, 그렇죠.

0: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1: 아, 수술
2: 있는데,
0: 없어요. 아유.
2: 1년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훈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1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0: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죄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9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2: 어둠 속 한 획.

0: 회개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회개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9: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8: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개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10: 엔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 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어디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추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태국 불교미술특별전을 선보였습니다. 한국불교의 성보와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의 정수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하도 열려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정진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산지원이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태국 불교미술특별전을 선보였는데요. 한국불교의 역사적 성보와 함께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순회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 미술 개막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현덕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태국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2: 통도사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3: 오늘의 이 인연이 또 하나의 발화점이 되어 통도사 성보 박물관의 앞날에 불법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오랫도록 이어지기를 바라옵니다.
1: 새롭게 단장한 상설 전시실은 자장유일사 진영과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오계수 오신장도를 비롯해 화엄경 변상도, 영산전 팔상도 등 대형 보라의 신앙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특별기획전에선 동남아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의 명품 불교 유물 55점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당시 깊은 감동을 전했던 걷는 부처가 2층 기획 전시실에 단독 전시되고 불상에 금박을 붙이며 소망을 비는 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4: 태국 부디스 아트 나 피피티 판동도사 행니 내 강니 거자 사마트 가찹 폼 삼판 댄 트렌 콩 바차촌 탕 송 바테스 다이 이 강능 갑.
1: 새롭게 개편된 상설전과 태국 불교 미술 특별전은 올 겨울까지 이어지며 한국과 태국 양국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을 이어주는 정교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분당 대광사가 아름다운 음악과 환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린 건데요.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하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지난 토요일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광사 미륵보전.

0: 미륵보전 앞마당이 화려한 조명과 음향을 갖춘 야외 특설 무대로 변신합니다. 상쾌한 가을밤의 정취가 가득한 분당 대광사에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객석을 빼곡히 메워 축제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16회를 맞은 대광사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심 속 사찰을 찾은 이들에게 라이브 공연을 선물하며 고단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가 되고 있습니다.
1: 대왕사에 종종 들리곤 하는데 이렇게 크게 축제를 열어서 사실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2: 스님들도 항상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좋은 것 같아요.
0: 3355 행사장을 찾은 지역 어린 학생들도 축제를 즐기는 설렘을 가득 안고 사찰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3: 저번 주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4: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실 가수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할머니랑도 같이 와보고 싶어요.
3: 계속 이런 행사가 열리면 매년 찾아올 것 같은.
0: 특히 올해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에는 월도 스님의 귀환과 함께 역대급 인파가 몰렸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음악회를 처음 열었던 월도 스님. 500여 명과 함께 출발했던 음악회의 기억을 떠올린 스님은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역대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호흡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5: 다시 주지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맺는 이 순간은 미래를 위한 대광사, 더욱더 견고한 음악회, 더욱더 승화된 예술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0: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6: 월도 큰 스님께서 이곳 또 대광사에 또 주지 스님으로 오셨어요. 가을빛 예, 또 음악 축제가 더 이렇게 멋진 것 같습니다.
7: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불성을 찾아가는 그 밝은 예술제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0: 대광사 예술제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얀마 전통 춤 공연이 무대에 올랐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도 선보이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8: 공연의 정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상징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 이런 그 세계 일화의 그 말에 꼭 맞는 것이 아닌가.
0: 대광사 합창단의 찬불가 음성 공행은 도량을 깊은 울림으로 채웠고 트로트 가수 진욱의 흥겨운 무대에 이어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호소력 짙은 라이브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이날 월도 스님은 지역사회복지기금으로 3천만 원을 천태종 복지재단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월도 스님의 따뜻한 원력과 참석자들의 뜨거운 화답으로 어우러진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는 지친 일상의 위로를 건네며 명실상부 지역 대표 문화축제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9: 올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박을 올렸습니다. 천년의 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가을밤 산사 음악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윤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어둠이 내려앉은 강화 정족산 자락. 천년고찰 전등사 경내가 오색 조명과 장엄한 전형 예불로 가을밤을 물들입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의 대표 축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삼랑성과 전등사의 옛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길을 주제로 막을 올려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11: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1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이어졌던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10: 저녁 7시부터 이어진 음악회는 산사에서 보기 드문 이색적인 무대로 문을 열며 경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관절을 꺾고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엘봇. 사상 처음으로 산사 무대에 오른 최첨단 로봇의 절도 있는 댄스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객석 곳곳에선 연신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달아오른 열기는 호소

0: 소리역 짙은 음색의 명품 보컬리스트 신용재와 KCM 등의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발라드 가수들의 대표곡이 가을밤 산사를 가득 메우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도량을 찾은 시민들은 쌀쌀해진 밤 공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산사의 고즈넉함과 대중음악의 선율이 빚어낸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1: 전등사를 가족들이랑 왔는데 로봇이 춤추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2: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전등사에 와서 등을 달았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기념할 겸 해서 아들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0: 축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도량을 찾은 지역 관계자들도 전등사가 품은 유구한 호국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3: 화합되고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셔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불과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0: 가을밤의 낭만과 첨단 기술이 빚어낸 감동으로 문을 연 이번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영산대제와 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천년의 울림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1991년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 선호한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든든한 정진처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울산 북구 달래길에 자리한 한마음 선언 울산지원.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청소년들의 진솔한 고민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친구와의 갈등과 진로 고민, 복잡한 마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까지. 평소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이 울산지원장 해안 스님의 답변으로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6: 청소년들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마음이 뭐지? 이 자리가 왜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생각을 굴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5: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 열린 한마음선언 울산지원 산사문화축제의 일부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주제로 한 청소년 문화 한마당 현장입니다. 대행스님이 생전 법회에서 대중의 질문을 직접 듣고 답했던 뜻을 이어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돌아본 청소년들은 이번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개성과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노래와 춤, EDM 퍼포먼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열기를 더하고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함께 어우러집니다.
7: 재밌었고 친구 따라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감정을 좀 너무 분출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친구한테 조금 뭐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일단 친절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음악으로 마음을 잇습니다. 한마음선언 본원 선법 합창단과 울산 진주지원 연합선법 합창단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대행스님이 관법의 실천과도 같다고 강조한 선법가로 2부의 산사음악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0: 한마음으로 평화의 선율을 그려내자 전국지원 신도를 비롯해 지역민까지 5천여 명이 대행스님의 가르침으로 물들었습니다.
1: 우리가 앞에 닥친 일을 다 해결하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큰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한자라 또 우리 선법 합창자들이 들려주신 선법가의 구절 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0: 여기에 진미령 이찬원 등 화려한 초청 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까지 더해지고 네팔 대용수 이재민 돕기 성금 모연으로 이어지며 고통받는 세상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고 사부대중이 함께 노래하며 평화의 선율을 그려낸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 산사문화축제.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한마음의 울림이 지역사회의 등불을 밝히며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목닥 같은

0: 익숙한 불교 상징이 최근에는 키링과 캐릭터 같은 소품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은 오픈런을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불교 굿즈를 찾는 세대가 넓어지면서 불교를 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손바닥만한 목탁을 누르자 불빛과 함께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키보드 자판 모양 키캡에 작은 목탁을 얹은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판매일마다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23일에 입고된 6천 개의 공덕 키링은 7시간 만에 모두 팔렸고 이날도 판매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2: 요즘 키캡이 많이 유행인데 거기에 불교 굿즈가 더해져서 처음 보는 거라 많이 신기했습니다.
3: 누를 때마다 목탁 처리가 청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사러 왔습니다.
1: 키보드를 취향대로 꾸미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개성 있는 소품으로 자리 잡은 키캡. 여기에 목탁 캐릭터와 소리를 더하고 옆면엔 봉은사 미륵대불과 풍경, 한복을 입고 갓을 쓴 12지신을 새겼습니다. 불교의 문양이나 상징을 옷이나 소품처럼 일상에서 즐기는 이른바 불교 코어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불교 굿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관심은 손주에게 선물하려는 6, 70대와 K-POP 데몬헌터스를 보고 사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까지 연령과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4: 제가 공시생인데 이런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요즘 그 불교 코어라든지 불교 감수성 있는 게 인기라서 저도 한번 유행에 뛰어들어보고자 구매하게 됐습니다.
5: Every day I go to a 봉은사 temple and it's every day but now looking it's very cute. This killing is very cute but not same another killing but I think very famous killing.
1: 좋은 일을 쌓아 덕과 복을 이룬다는 뜻의 공덕. 누를 때마다 목탁 소리가 나는 재미에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를 더해 익숙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소품으로 녹여냈습니다. 익숙한 불교의 언어와 상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풀어낸 겁니다.
6: 공덕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또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찰의 특성과 좀 맞게 목탁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1: 전통적인 불교의 상징과 가르침이 오늘의 취향에 맞는 모습으로 다시 표현되면서 불교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일상 속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5대 종교인들이 분단의 현장을 찾아 생명과 평화를 발원하는 DMZ 순례에 나섰습니다. 순례단은 강원 고성 건봉사에서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고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7: 5대 종교인으로 구성된 생명평화 순례단이 강원 고성 건봉사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건봉사에 남아있는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며 한국전쟁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둘째 날인 2일 건봉사에서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고 극락 왕생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8: 이 위령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원한 맺은 원한 속에 계셨던 고인들 모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각 종교에 바라는 최고의 좋은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드리는 역할을 한 오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인이 함께하는 이번 순례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22일까지 양구 피해 능선 전투 전적비와 화천 평화의 댐, 연천 적군 묘지 등 전쟁과 분단의 흔적이 남은 주요 지역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행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9: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임진강까지 건강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임진강에 가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7: 순례에 나선 참가자들에게 DMZ를 따라 이어지는 410km의 여정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접경 지역을 지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각자의 염원을 발걸음에 담습니다.
10: 사실 저는 집이 프랑스 파리예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한국의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전쟁이 없는 진정한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그런 평화를 정말 염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7: 순례단은 진부령과 양구, 화천, 철원과 연천 등 DMZ 접경 지역을 따라 순례를 이어갑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는 5대 종교인들의 발걸음. 전쟁과 분단의 상처 위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잇는 발걸음은 DMZ를 따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신라 처음절 도리사가 개산 1609년을 기념해 제10회 향문화대제전을 개최했습니다. 신라의 최초로 전해진 향과 불교를 들여온 아도 화상을 기리며 향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일 도리사 정멸보궁에서 열린 헌향제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양식을 시작으로 천년향 이운, 아도화상 헌향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리사 주지 현관스님은 향문화대제전이 전통불교 향례의식을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도리사는 1600여 년 전 신라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전법했던 아도화상을 되새기는 행사를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일 제6회 성거사지 5층 석탑 다례제와 광주 평안기원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은스님, 남구불교협의회장 동진스님, 김병래 남구청장,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등이 함께해 석탑 보존과 광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동참자들은 덕림사 덕인스님의 집전으로 광주불교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제 시연, 헌달회, 음성공양, 탑돌이, 들차회 등으로 성거사지 5층 석탑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동진스님은 광주공원 내 성거산 거북의 머리 부분에 선조들이 광주의 기운을 지키고자 5층 석탑을 세웠다며 광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계승하는 데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8주기 기념식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개최된 제32회 기념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와 강상무 유족회장, 중문청년회의소 회원과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법정사의 스님과 신도, 주민들이 일본에 항거하며 3.1운동보다 앞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민족 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선구적인 역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제23규구 본사 관음사와 말사는 무오법정사 순국 영령들을 위한 금강경을 독송하며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스님이 2016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송현광장에서 위령 천혼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현스님은 지난 1일 50세 이상 전국단위 노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이 주최한 제5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에서 불교계 대표로 위령 천혼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가족과 이웃의 곁을 떠나 홀로 죽음을 맞거나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모 문화제는 무용고 사망과 노인 자살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고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습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동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실천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팔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여덟 가지를 다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공부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중도, 팔정도 이렇게 설해서 여덟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팔정도를 읽어보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본다? 그거 어떻게 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사성제 팔정도가 불교 핵심이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죠. 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지? 바르게 보라는데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유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은 없이 바르게 보라고 하고, 바르게 사유하라고 하고, 바르게 말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럽다, 내지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뭔가 확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느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팔정도 8가지를 하나 실천하기도 힘든데, 8가지가 뭔 개념인지도 잘 모르겠는 것부터가 하나 걸리는데, 안 다쳐도 이 8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지? 정사유를 해야 돼요. 말을 할때 항상 정사유, 생각을 정사유를 해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정어, 바른 말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럼 바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바른 말을 또 항상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할때 이게 팔정도에 맞나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팔정도는 말하고 행동하되 팔정도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8가지를 어떻게 다 챙기지?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팔정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팔정도만 그런 게 아니죠. 아, 뭐 사념처도 그렇고, 명상, 수행, 참선, 좌선, 뭐 가나선, 윗바사나선, 뭐 지관 수행, 뭐 모든 온갖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실천 수행의 방법도 있고, 또뭐 이것은 지켜야 한다, 뭐 37조도품 이래서 37가지 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럼 그 어떻게 37가지를 다 지키나 싶기도 하고,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지? 역시 불교는 너무 어렵다. 이걸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37조도품 37가지를 다 지키냐? 어떻게 8가지를 다 지키고, 어떻게 대승불교, 초기불교, 모든 경전과 어록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절마다 스님들마다 이야기하는 염불, 진언, 절수행, 뭐 참선, 기도, 그 어떻게 그걸 다 실천할 수 있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 말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면, 그 말, 8가지, 팔정도니까 8가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불교 교리가 다 하나하나를 다말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걸 낱낱이 실천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이해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 교리를, 팔만대장경을 말 따라가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왜? 세상에서는, 세상 공부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로스쿨에 가서 공부해야 될게 있잖아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 관련된 책이 예를 들어 뭐 10권이 있다. 그럼 그 10권이 시험에 나오는 범위잖아요. 그럼 그 10권을 다 통달해야 되잖아요.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공부하고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야 그중에 어디서 나오더라도 끄집어내서 답을 쓸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능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 있는 걸다 공부하고 다 이해해야 돼요. 모든 게이 세속 공부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 그렇게 세속 공부하다가 분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려고 딱 왔어요. 부처님 법문 공부하러 딱 왔는데, 여기도 세속 공부하던 방식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 공부는 10권이든 20권이든 교재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있고, 그 안에서만 교과서 위주로 출제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 교과서만 해도 팔만대장경이에요. 보통 스님들이 팔만

됐고 그냥 한번 읽기라도 해보자 이런 원력을 세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어떤 교수님도 이렇게 한 1, 2년 여유가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는데 잘 됐다. 이때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냥 한 번씩 불교의 모든 경전과 어록과 이런 걸 한번 읽기라도 해보자.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한글 대장경을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이제 저 인사 스님께 여러 지를 기증해서 이제 이 공부할 만한 스님들에게 후원해 주세요 하고 해서 이제 인사 스님께서 한 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바도로 가서 그 한글 요만한 사전만한 글씨, 조만한 글씨로 한글 대장경을 받아오는데도 그차 안에 가득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 양이 엄청나요. 그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분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불교 공부 못 해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천재적인 사람만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렵기로 따지면 이렇게 또 어려운 게 없어요. 한글로 써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처음 금강경은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금강경 여러분 처음 독송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팔만대장경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너무 어렵다. 불교는 우리가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다.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불교는 그 팔만대장경 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해도 좋지만 그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결과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깨닫는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걸 공부하고 나면 깨닫는 게 아니고 팔만대장경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한 구절 두 구절에서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금강경 4국에 하나만 수지독송 하더라도 온 우주 전체를 칠보로서 장엄하고 보시하고 위인연설 보시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강경 대승경전을 다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국에 하나만 바르게 수지독송하고 깨닫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공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깨닫고 보면 마음 하나를 설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한 하나의 진실을 설하고 있어요. 만법 귀일을 이러잖아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요. 이 단순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단순한 하나의 진실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또 사람들이 이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못 보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을 보지 않고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보지 않고 법을 본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걸 다르게 말하면 무분별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별이 하지 않는 마음, 그걸 반야지혜라고 해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는 분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아르마리 지식일 뿐이지. 무분별, 분별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진정한 반야지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80억 인구가 전부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요. 여러분 각자 각자가 한명한 명이 얘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르마리 지식들이 막 들어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식대로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이래요. 그 온갖 지식이 조합해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분별을 하는데 얼마나 분별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주면 어떤 사람은 100점, 99점, 98점, 97점,
끝도 없이 쪼개지

는 판단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분별을 따라가면 도저히 그 사람이 몇 점짜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를 알수 없듯이. 분별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80억 인구가 하는 모든 분별을 다 해석해도 끝이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자기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면서 그게 맞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맞는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이 취사 간택만 하면서 평생을 사느라고 내 인생에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내 인생에 없앨까?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 분별에 집착하는, 우리가 집착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가 일어난다는데, 우리 분별이 8만 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더 많죠. 훨씬 많겠죠? 근데 분별을 일으킬 때마다 그걸 깨주는 거예요. 법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문이라는 건 정해진 게 없고, 이 사람이 A라는 분별하면 그게 아니다 하고 깨주고, 이렇게 분별하면 그게 아니다 깨주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다라고 집착하면 틀렸다, 길지 않다 하고 깨줘요. 전봇대 옆에 가지고 와봐라, 이게 어떻게 길다고 할수 있냐, 이렇게 해서 길다라는 거에 집착하는 생각을 깨줘요. 즉 어떤 사람이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 너는 잘 살았다, 못산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못 살았다 하고 그 허망한 분별을 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저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그 우월감에 사로잡힌 생각을 깨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도 규정할 수 없게, 분별할 수 없도록 중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즉 모든 부처님 경전은 분별하는 일체 모든 중생이 극단에 치우쳐서 분별하는 한 생각, 집착하는 한 생각, 어딘가에 치우친 한 생각, 사로잡힌 한 생각이 그게 진실이 아님을 바로 보게 해서 그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게 건져주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포승줄도 없는데 포승줄을 만들어서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 묶여있는 걸 풀어나게 해주는 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어떤 비유냐면 8만 가지가 넘는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8만 가지나 되는 분별에 하나하나 그 분별을 다 깨주는 내용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8만 가지로 법문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8만 가지만 되겠어요? 80만 가지, 막 8이란 숫자도 필요 없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중생들의 분별에 맞춰서 분별을 깨주는 법문도 많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이 복잡한 게 아니고 중생의 분별이 복잡한 거예요. 꼬고 꼬고 또 까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꼰걸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가볍게 하나만 꼬인 사람한테는 그것만 싹 풀게 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꼬여 있는 사람한테는 풀게 하는 법문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 법문은 이렇게 중생의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 해결해주는, 풀게 해주는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지 그 법문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도 마찬가지요. 바르게 본다, 바르게 사유한다,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르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뭐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정진하고 바른 지혜를 갖춘다. 이것이 다른 얘기가, 여덟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하나 갖추어지면 저절로 팔정도가 갖춰져요. 이 정이라는 게 바로 중도의 중과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이 중도의 바른 안목, 즉 판단 분별에 끌려다니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라는 사로잡힘, 극단의 치우침, 그 치우침을 중도로서 깨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중도적 안목, 팔정도 할때 정, 발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목이 바르게 갖춰지면 팔정도만 단박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이 갑자기 단박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수행법을 다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이 단박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깨닫는 거예요? 도노 하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 1단계 깨닫고 2단계 깨닫고 3단계 깨닫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분별을 따라가면서 공부하지 않고 도저히 모르겠는 법문들을 모르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분별로 이해하면서 듣지 않고 꽉 막힌 채 들으면서 이것이 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꽉 막힌 채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문득 하나에서 풀려나오면 팔만대장 팔만가지 모든 분별망상에서 단박에 놓여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정도를 어리석은 중생들일 때는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팔정도를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면 그게 정답이라면 부처님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견은 어떻게 하는지 해서 정견에 대한 교재가 또 교과서 한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 정견이 아니야. 사견이야. 요게 정견이야. 해서 정견은 뭐가 정견인지를, 뭐가 사견인지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정답이라면. 정어, 어떤 말이 바른 말이냐? 물론 대충은 얘기해 주죠. 네 가지로. 망어, 악구, 양설, 기어,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는 해줘요. 그렇게 하나하나 지식, 아르마리를 충족시켜주는 답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말에 걸려서 요걸 실천하고 저거는 실천하지 않고 취사간택을 하게 돼요. 법에 대해서. 이건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야. 이거는 좋은 실천인데 저건 실천이 아니야. 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심지어 법조차도 버려야 하거늘 이런 말이 있죠. 금강경에 보면 법조차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전에서는 법조차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렇게 설법을 한 거예요. 그게 맞는 설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불교의 경전과 모든 가르침은요. 쉬워도 쉬워도 너무너무 쉬운 가르침인데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몰록 내려놓으면 이건 하나하나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공부해서 갈고 닦고 팔정도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천해야 되나 저렇게 실천해야 되나 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 뭐가 정이냐? 이 중도에 안목 하나를 밝히면 그 우리가 끊임없이 법회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이유가 이 팔정도라고 할때이 정이라는 이 중도에 안목 하나를 밝히려고 하는 지난한 공부의 과정인 거예요. 요렇게 답을 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밝혀보는 그런 6조 단경의 진도를 좀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지철이라는 비구가 와서 6조 스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가를 해서 찾아와서 그 열반경의 상과 무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을 이제 육조 스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육조 스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 행창이 문득 깨닫고는 개송을 이제 설한 거예요. 개송을 바친 거예요. 그 개송 내용입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설하셨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라는 뭘 하나를 내가 딱 쥐고 있으니까 이 쥐고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 법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열반경에 상이 나오고 무상이 나오고 아 열반은 항상한 거야 상이야 그렇게 했을 때이 행창은 아 열반은 항상하는 거구나 상나가정이구나 항상하는 것 항상하는 열반 이렇게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르마리로 항상하는 거라고 딱 쥐고 있으니까 육조 스님은 오히려 반대로 열반은 항상하지 않는 거야 라고 쳐주는 걸 통해서 항상한다라고 사로잡혀 있는 그 치우친 생각을 깨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문이라는 거는 열반은 항상도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도 머무를 수 없어요. 그게 중도이고 바를 정이라는 정의 의미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법문을 듣고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하면 거기 사로잡히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 사로잡혀서 처음에는 법문을 듣다가 나중에는 법문이 하나의 걸림이 되어서 법상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바른 선지식은 그 사람이 사로잡힌 법의 상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행창이 문득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항상 하는 자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주기 위해서 항상 하는 자성이라는 것을 설하셨구나. 방편으로 설하신 거구나. 이렇게 모든 법문은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그 상대적 치우친 분별심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그 중도가 드러난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그래서 중도, 바르게 드러난 중도를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를 이제 육조스님 앞에서 구하는 거죠.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이 행창 스님이 공부했던 열반경에 나오는 이제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봄철에 이제 연못에 가서 막 재밌게 놀다가, 뛰어놀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연못에서 유리보주, 유리로 된 보주, 이게 유리보주, 보배구슬, 보배구슬을 땅에 떨군 거예요. 그래서, 야, 유리보주를 떨어뜨렸다, 이거 좀 찾아줘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이 유리보주를 찾으려고 막 들어가서 손으로도 짚고 발로도 짚고 막 집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이거다 하고 집어나오고 집어나오고 했는데, 이게 유리보주 비슷하게 생긴 거를 동글동글해 보이는 조약돌을 짚고 나와가지고 이거다 해서 반댔다 보니까 조약돌이에요. 그럼 또 던지고 또 줍고 나오니까 또 나뭇가지고, 주워서 나오니까 또 모래고 자갈이고, 이렇게 유리보주를 짚지는 못하고 전부 다 허물만 캐면서 막 정신없이 그걸, 그게 보배스러운 비싼 거니까 서로 이제 서로 자기가 구하려고 막 그냥 휘적거리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 아무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만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른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들이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면서 막 흙탕물을 튀겨가면서 지저분한 물에서 이걸 막 쫓아가가지고 구할 것이 아니고 다 나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물이 고요해지고 맑아져가지고 밝게 빛나는 유리보주가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보주 하나를 탁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일체 중생들은 부처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유리보주가 깨달음, 불성, 자성을 설해요. 열반, 해탈, 깨달음을 구한다고 하면서 공연히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갈고 닦고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막 이렇게 정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막 온갖 방법을 써가면서 유의 조작에 애써 노력한단 말이죠. 그거를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은 열심히 수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서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물질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즉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라는 걸 긁어모으는 사람. 나는 이 절에 가서 삼천배도 해봤어. 저 절에 가서 정진도 해봤어. 저 절에서 백일기도도 해봤어. 저기 가서 안거를 몇번 났어.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의 수행 공덕들을 끌어모으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인 물질주의, 물질을 끌어모으듯이 이렇게 끌어모으면 그 결과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수행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느냐? 흙탕물 속에서 유리보주를 구하려다가 도리어 조약돌만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유의 조작하고 막 뛰어들어 가지고 막 찾아봐야 그게 진짜 유리보주를 찾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못 찾게 만드는, 더 흙탕물을 튀기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그건 지혜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에서 선사 스님들이 수행하는 건 깨달을 수 없다, 수행해서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직설로,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하고 허물을 탓했던 그 비유가 열반경에 나오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약돌을 줍고 뭐 가지를 줍고 이러는 사람들은 방편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좋은 법문 들으면 그게 법문 자체에 법이 있는 줄 알고 법문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건 조약돌을 줍는 사람 같아서 그렇게 좋은 법문을 딱 취해가지고 딱 밑줄 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게 유의조작이어서 흙탕물 튀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그건 바른 공부의 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유의조작을 하지 않아요. 참된 중도의 길은 길 없는 길이에요. 방법 없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유의조작의 길이 아니에요. 중도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쓰던 모든 행위 조작을 턱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본래 연못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래 가만히 놔두면 막잖아요. 고요해지고 맑아지잖아요. 맑은 본래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분별하지 않으면. 법을 취해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절로 본래 맑은 법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창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법이라는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유리보조를 줍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약돌만 주어가지고 그걸 공부인 줄 알고 조약돌을 계속 끌고 모으는 사람과 똑같았구나. 그래가지고는 유리보조는 100년, 1000년 가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하고 자기 허물을 문득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른 스승은 공부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 나서고 바깥을 향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찾아 나서고 하던 걸탁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 허물을 보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늘 있던 유리보주를 지혜 보배를 보게 만드는 그게 선지식의 역할이란 말이죠. 또그 다음 개송이 내가 지금까지 애써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오 나 또한 얻은 바가 없구나. 지금까지는 이 육조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반경을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깨달음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열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애써서 노력했고 수행했는데도 열반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니 지금은 그저 난 애쓴 게 하나도 없는데 공들인 게 하나도 없는데 육조 스님이 물은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불성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조사께서 준게 아니죠.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자기에게 있던 게 본래 늘 있던 거구나라고 확인한 거지.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얻은 바가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죠. 내가 얻었으면 어젠 없던 게 새로 생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하고 보니까 없던 게 생겨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있던 건데. 이거 늘 나의 본래 상태였는데. 나늘 이거 써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런 개송이 나와야 이게 말하자면 깨달음의 개송인 거예요. 이 개송을 듣고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개송 딱몇 마디만 보면 이제 바른 법의 안목이 드러났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대사께서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해라. 그래서 행창이라는 스님이 이때부터 지철 스님이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은사 스님을 만나면 은사 스님한테 법명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지철이 감사에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해서 이제 지철편이 끝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자들 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신회편입니다. 이 지철편과 신회편, 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공부인들, 수행자들,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법상이라는 분별, 그것을 이게 아주 낱낱이 깨뜨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 고씨의 아들이다. 13세의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이 신회라는 비구가 어릴 적부터 아주 총명했다 그래요. 총명해서 공부를 할때그 머리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스님들의 약간 대명사처럼 그래서 지혜종도라 그래. 지혜라는 게 우리가 그
밝은 지혜로서의 지혜.

해가 아니라 그 아르마리 지식 이것으로 이 법을 자꾸 이 머리로 헤아린다 해가지고 이제 지혜 정도라고 육조 스님에게 좀 핀잔을 받았던 그랬던 스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게 어릴 때잖아요. 13살이니까 처음 왔을 때 이때 얘기고 아무래도 나중에 공부를 한 이후에는 그 이제 지혜가 좀 더 익어서 증오가 됐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히 다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머리로 이해하는 그래서 법을 상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면서 그걸 깨뜨려줘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 딱 이 구절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선오록은 이제 우리들이 선오록만 딱 접하면요.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것도 여법하게 법에 맞는 말인데 왜 아니라고 쳤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한 것과 착 맞아떨어지는 법문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맞았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소화가 다 되는 공부를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임자를 만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공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과 교리적 체계와 모든 걸다 갖췄는데 바른 스승을 만나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공부해서 딱 정해놓은 공부에 대해서 전부 다 깨주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맞는 말을 답했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을 답했고 경전에도 나오는 말을 답했고 어떤 선사 스님이 했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고 또 법을 설하는 스님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얘기로 그럴싸하게 답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틀렸다고 해요. 할과 방이라는 게 소리를 뻑 지르든지 한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스승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의 스승의 법문을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그게 다 이게 아르마리 지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스승에게 가서 스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 스승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왜 화가 나냐면 다른 도반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가서 한대 때리면서 그건 아니다 하고 내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멋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스님은 다 좋은데 사람을 차별해.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틀렸다 하고, 조 스님이 얘기하면 맞다고 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을 물었을 때 똑같이 답을 해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동안에 나에게 물었던 질문은 어떠했고, 하루하루 말과 생각과 행동,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부 자리에 가 있는지가 스승 입장에서 안 보이겠냔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마리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그 답에서 똑같은 답을 해도 미세한 차이, 뭔가 모르게 머뭇거리는 태도라든지, 흔들리는 눈동자라든지, 아주 작은 하나의 차이에서도 그걸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어록을 들을 때, 이상하네? 저거 맞는 답인데? 왜 틀리다 그랬지? 그리고 오히려 저 스승이 한 답이 틀린 말인데? 왜 저렇게 말했지? 하면서, 오히려 스승의 답, 육조의 말이 틀리고, 제자의 말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고로 들어가서 이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경전에 속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선사 스님들의 말은 그거 틀렸어. 이 말이 맞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설한 걸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에 집착하고 취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힘을 깨기 위해서 그 반대의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선에서 유명하게 법을 설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방편으로 중생의 분별을 깨뜨려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지식의 안목을 우리들의 아르마리의 눈으로 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오록도 마찬가지예요. 선오록이라든지 선을 법을 설하는 어떤 구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교리에 맞니 틀린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부터 벌써 열반경에서 상과 무상을 설하는데 누구나 상이 어떤 거고 열반은 항상 하는 거잖아요. 상락아정이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육조 스님의 말, 그 말이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선사 스님들이 말하는 법문을 관심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 자신이 깨달은 마음에 의지해서 설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리고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입파자재. 세울 입자, 깨뜨릴 파자.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재하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별을 깨주는 게 이공 법문이에요. 모든 법문은 분별을 깨주는 데 목적이 있지, 법문을 내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 법문은 교리를 내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처해 있는 분별을 깨주는 데 있지. 그러니 부처님 법문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죠. 어떤 분별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서 한 법문이구나. 이 낙처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종도라고 불리는 신혜 스님이 왜 지혜종도라고 불렸는지를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육조 스님께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먼 곳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찾아왔는데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근본, 자기 근본, 자기 본래 면목, 이 자리 확인하고 했느냐?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만약 근본을 가지고 왔다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라. 너이 주인공 이거 확인했느냐? 하고 딱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신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혜는 난 어렸지만 어서 공부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가 아주 많이 돼 있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오록에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 공부는 무주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한다는 게 육조 스님 안목으로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그 선사에게 와가지고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선사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그걸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를 하면 어디 누가 부처가 씹다가 뱉어놓은 거를 다시 주워 먹는 어리석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말을 듣기 딱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서 주워 들은 소리를 한 거예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 보는 거 이게 주인공이다. 이 깨어있는 이 보는 거 이게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 벌써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 옛날에 이게 왜 허물이지? 그건 여법하게 말했는데 싶었단 말이죠. 이건 허물이에요. 법문을 할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선지식이 물어보면 직접 자기가 확인한 눈앞에서 지금 늘 확인되고 있는 눈앞에서 지금 이렇게 확인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들어보여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옛날에 어디서 들은 무주다. 무주라는 말뜻에 이 근본이 있는 게 아니라 무주 여기에 근본이 있거든요. 근데 말뜻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차를 한잔 마시든지, 바로 곧장 자기가 그냥 허물 없이 보여야지, 허물 없이. 그랬더니 이 대사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미가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20살이 안 되면 옛날엔 사미라 했다면 20살이 안된 사람은 사미라 했어요. 이 사미가 어찌 경솔하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무슨 말을 했느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0: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5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3: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6: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5: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0: 차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

0: 아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 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

0: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나무석가모니 불
1: 나무석가모니불
0: 모두 행복하십시오. 외운경입니다. 수다원 관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 과도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근데 수다원 과에 비해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주 희박하게 남았다 그러셨죠.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지만 뭐 99% 98% 뭐 이런 거겠죠. 아랄은 이제 계정의 100% 반야 10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함에서 해탈하시려면 그게 뽀따빠따경에 계십니다. 삼매가 일곱 번째인 무소유처까지가 되고 그 무소유처에서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 즉 그 미세하고 참된 인식이 있고 미세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여기서 자신의 인식을 오직 가진 자만이 있게 되는데 라고 나오죠. 무소유초까지는 미세하고 참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을 가진 자가 있어요. 자타가 있다. 두 개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자신의 인식만이 오직 있다. 싹가라고 하는 싹가 산냐. 자신의 인식, 자신의 상. 그 싹가가 스스로 자신의 이런 뜻인데 사전에 영어로는 own, O-W-N 이에요. 자신의 인식이라는 게 여기서는 너가 없다 이거예요. 자신만 있어. 모든 세계에 그 자신이 그런데 뭘로 이루어졌냐? 인식으로. 그 인식 나중에 얘기할 게 있으니 여기선 지나갑니다. 그 자신만의 인식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스스로 전체가 되었다. 온 우주 넘어 3계, 6계, 3계, 비3계에 스스로 전체가 되었다. 자신만 있다. 거기서 거기가 해탈일보 직전이라고 나와요. 뭐 거기서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으면 소멸을 체험하고 지멸에 이르르는데 상수멸에 이른다 그 얘기입니다. 상수멸은 해탈입니다. 해탈 중에서도 일반 해탈이 아닌 거예요. 살아서 무여 열반 내 세계의 상태가 된 것이 상수멸입니다. 상과 느낌이 멸했다. 그래 상수멸인데 좀 전에 그 인식이라는 그게 흔히 상자예요. 산냐. 그래 자신의 인식, 자신의 상, 그 얘기입니다. 서로상자, 산냐가 구경까지 편지했는데 그 미세하게 남은 산냐가 또는 아비산냐, 높은 산냐 거의 해탈일보 직전이니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존재인 거죠. 그 상이 마지막으로 멸하고 느낌도 멸해서 상수 멸해서 해탈한 겁니다. 외음경으로 얘기하면 반야 100% 된 겁니다. 좀 전에 아나함과 아라한의 차이가 반야가 100%냐 아니냐였죠. 반야 100%가 그 순간에 이제 된 거예요. 상수, 멸하면서. 반야 100%는 뭐냐? 무여 열반 그 세계입니다. 여기 세계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이따가 나옵니다. 무여 열반이라는 거기. 혹은 또는 안욕

나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거기 또는 거기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대신 삼 부다 부처님 거기

반야인데 좀 전에 삼매로 비상 비비상처까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편제해서 상수멸까지 이르는 길이었어요. 이걸 이리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약 80여 살에 인멸하셨지요. 인멸하실 때 보여주신 게 뭔가요? 자, 초선에 드셨어요. 삼매입니다. 제일 낮은 초선. 거기서 출정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아, 참고로 지금 앉아서 하신 게 아니라 인멸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누워 계셔요. 이렇게 지금 다 누워 계신 겁니다. 이제 인멸하실 때예요. 초선에서 빠져나와서 2선에 드십니다. 2선에서 빠져나와서 세 번째 삼매에 드셔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삼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공무변처라고 하죠. 공무변처에 드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여덟 번째 삼매에 드셨다가 상수멸, 이건 삼매가 아니에요. 이건 해탈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갖고 다시 비상비비상처 삼매,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지금 쭉 역순으로, 앞에는 정순으로 드셨죠. 순서대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이렇게 정순으로 드셨고 뒤에는 역순으로 보여주셔요. 거꾸로. 이 거꾸로는 참고로 얘기하면 앞에 정순으로 드는 것도 힘든 건데 삼매가 역순은 거의 힘든 거다. 아, 앞에를 완전히 마스터해야 역순이 될 수 있을 거다. 한번 여겨보세요. 지금 중학생이야. 대학교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부터 거꾸로 고등학교 내려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 역순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초선까지 내려오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2, 3, 4, 4선까지 드셔서 바로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돌아가실 때, 인멸하실 때 제일 중요한 순간이겠죠. 열애가 인멸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법 전달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삼매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안구따라 니까야 따부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과정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그 다음에 역순 8, 7, 6, 5, 4, 3, 2, 1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홉 가지 모몸의 증득을 지금 아홉 개지요. 여덟 개 삼매와 마지막 상수멸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역순으로도 자유롭게 증득 자유롭게 들어가고 자유롭게 출정할 수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론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즉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내가 제일 높은 분이라고 확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신과 마라와 범천은 신은 일반 신들 말하는 우리가 조금 나쁜 신이죠. 범천은 여기서 대범천 이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일 높은 모든 세계에서 흔히 우리가 브라만교에서 브라흐마라고 하는 전 우주 너머에 우주는 작은 거예요. 이것도 뒤에 설명할 길이 있습니다. 우주 너머의 세계, 우주는 아주 작은 겁니다. 거기에 전체자보다 당신이 높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거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정순, 상수멸, 역순. 쉽게 얘기하면 삼매와 상수멸. 상수멸이 궁극인데 거기에 이르는 길이 전부 뭐였냐 이겁니다. 삼매? 그래서 아까 외음경에서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계신 겁니다. 인멸하실 때에도 정순, 역순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때 아주 많은 비쿠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는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어서 예배드리고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서 그들은 앉았다. 그리고 제2장입니다. 정리본. 그런데 바로 그때에 수보리 존자가 바로 그 함께 모여든 회중에 같이 앉아 있었다. 그때 참으로 수보리 존자가 자리로부터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고로 놀랍습니다, 선서시여. 오직 열의 아라한 정등정각자에 의해서 보살, 마살들은 최고의 은혜로 온전히 감싸여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열의 아라한 정등정각자에 의해서 보살, 마살들은 최고의 넘겨 맡겨졌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보살은 그 해탈로 나아가는 살, 사트바, 중생들, 마살, 마하, 큰, 사트바, 큰 중생들, 우리 열에 의해서 최고의 은총으로 온전히 감싸여져 있다는 거고요. 최고로 넘겨 맡겨졌다가 왜 우리 그 자녀들을 유치원에 맡기죠? 넘겨 맡겨요. 맡기긴 맡기는데 넘겨줘요. 맡겨요. 잘 보살펴달라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넘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제일 높으신 열에게 넘겨 맡겨졌어요.

어떤 이들이 대신 유치원 학생들은 아니겠죠. 해탈로 나아가는 학생들이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열애아란 정등정각자입니다. 바르게 동등하고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인데요. 지금 삼막 삼붓다라고 써 있죠. 무상 정등 정각가 자 그런 분이라는 분만 빼고 나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위 없는 바른 동일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삼보리입니다. 삼보리 대신 삼붓다가 들어가서 부처님이신 거예요. 삼보리가 되신 분이 삼붓다신 거죠. 전체의 깨달음에 의해서 은총으로 감싸여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보살승, 보살의 승, 탈 것, 수레, 하나 더 붙은 거예요.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이 타고 있는 수레, 그래서 서로 수레가, 내 수레가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 앞에 예를 들면 보살 수레, 보살들이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비하할 때에는 작은 수레, 뭐 이렇게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큰 수레, 작은 수레라기보다 왜 먼 나라 갈 때 배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탈 것이 여러 개가 있겠죠. 법이 제일 거룩 고귀한 법이면은 최고의 탈 것이 되겠죠. 예. 보살승에 나아가는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붙잡아야 합니까? 보통 한자본 금강경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산스크리트 직역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와 같이 여쭈었을 때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이것은 그대가 말한 대로이다. 열애에 의해서 보살 마하살들은 최고의 은혜로 온전히 감싸여져 있고, 열애에 의해서 보살 마하살들은 최고의 넘겨맡겨짐으로 넘겨맡겨졌다. 그러니 수보리여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그대에게 설하리라. 보살승에 나아가는 자가 머물러 지도록, 나아가 지도록, 마음이 붙잡아 지도록.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라고
수보리 존자는 세종께 응하여

귀 기울였다. 이제부터 이 경전은 마음이 어떻게 머물러지고 더 나아가고 수행이죠. 그리고 종래에는 마음이 붙잡아지도록 더 나아가 마음이 마음의 형성이 소멸하도록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진행하기 전에 마음의 형성이 소멸하도록 하니까 좀 의아한 분이 계실 텐데요. 앞서 그 외움경에서 그 아나함의 그 마지막 자신의 인식이 구경까지 편재에서 마지막에 상과 수를 멸하는, 그러고 바로 상수 멸하기 전에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으리라가 행까지 멸한 거예요. 형성.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거예요. 이게 여러 경전에 나옵니다. 뭐,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믿어라. 이런 부처님 말씀도 계시고, 혹은 담마딘나 존자님이 해탈하신 분입니다. 상수멸에 들기 전에 마지막에 마음의 형성이 전부 소멸한다. 이런 말씀이건 경에 여기저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올 거니까 그냥 간략히 얘기 드리면, 마음이 형성이 돼도, 우리 보통 마음의 형성이 소멸이 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반야 100%다 하신 겁니다. 마음의 형성이 완전히 소멸해서 몸과 마음, 존재, 오온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그게 다 소멸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반야 100%다. 궁극이다. 그래서 여기 금강경인 것이 반야의 완성, 외움경의 반야 100%가 반야의 완성이라고 나온 겁니다. 단어가. 해탈, 반야 완성이다. 마음의 형성이 소멸해서 빤야로 완전히 건너갔다. 빤야 100%가 있다라는 경입니다. 3장, 제3장.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여기 보살승에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수보리여, 모든 중생들은 중생들의 세계에서 중생들의 무리로 함께 묶여져 있다. 알에서 태어난 것들, 태에서 태어난 것들, 습기에서 태어난 것들, 화생하여 생겨난 것들, 잠시 살펴보고 갑니다. 난생 아시죠? 알에서 태어나는 것들, 태생, 뭐 이렇게 사람같이 태에서 태어나는 거, 습생,
뭐 부패한 생선, 뭐

이런 데에서 그 태어나는 것들, 화생, 부모 필요 없이 뚜까닥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뭐, 신, 지옥, 중생 등등등. 그리고, 또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물질로 이루어진 중생, 또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상으로 산냐, 서로 상자, 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결코 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들. 이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어떠한 중생의 세계가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만큼 더 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나에 의해서 무여 열반 세계의 반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라고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처음에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하는 게, 부처님께서 여기 지금 물질이라는 게그 루피노, 물질로 이루어진 것, 물질을 정의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지, 수, 화, 풍, 흙, 물, 불, 바람. 더 나가기 전에 참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많은 것을 정의하셨는데요. 정의하신 거는 건들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루빠 물질 흥, 물, 불, 바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루피노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흙물불 바람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여기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욕계가 있다. 색계가 있다. 비색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셨나요? 그래서 삼계다. 이 삼계가 전부이고 그것을 초월한 게 열반이다. 인데 이 삼계 중에 물질로 이루어진 게 욕계와 색계예요. 욕계는 우리 지금 욕계지요. 물질로 이루어졌고, 색계는 빛의 신들이잖아요. 빛의 신들인데, 신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에는 사람 모양으로 나온다 계시죠? 그런데 이런 몸이 아니라 영혼 같은 마음에 이루어진 몸으로 나온다. 즉, 우리는 거친 물질로 이루어진 거고요. 색계의 신들은 미, 아주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색계라고도 하는 비색계는 비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몸뚱아리가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죠? 몸뚱아리가 없다.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지수와 풍 물질에서 파생된 거다. 이것도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그런데 물질이 없으니 몸뚱아리가 파생된 몸이 있을 수가 없어서 비색계에는 몸이 없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중생들이 나왔고, 곧 이어서 또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중생들, 이렇게 나왔죠? 것들. 요게 바로 비색계. 거기는 몸은 없다. 몸은 없는데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겠군요. 좀 전에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중생들은, 온이라고 하죠. 온은 온은 무더기, 덩어리, 사전 찾으시면 총합, 집합, 구성요소의 집합,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요소가 집합돼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온.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몸. 몸 있죠, 여러분?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 여러분, 분별식도 있고, 형성도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모인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뭐, 동물도 그렇고, 육계의 천상의 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몸에 모양이 있는 존재들은 몸뚱아리가 있는 존재들은 전부 온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색계의 신들도 온이죠? 온인데 평소에는 애매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빛의 신들이에요. 그러다가 신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빛끼리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사람 모양으로 나와서 서로 신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뭐 영혼 같은 몸이에요. 그러면 몇 온이죠? 몇 개가 된 거죠? 그때도 다섯 개죠. 오온이에요. 그런데 비색계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는 좀 전에 몸뚱아리가 없다. 그러면 다섯 개에서 하나 빠졌으니 몇 개죠? 네 개? 네 개. 몸 빼고 그 한자로 하면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몸,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을 두 개를 혼합하지만 그냥 한자로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글자가 작아서. 몸이 없는 이제 네 개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있지요. 다섯 개 중에 몸은 몸이고, 좀 나머지 네 개는 정신의 요소라고도 하셨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요소예요. 같은 겁니다. 네 개가 마음이에요. 네 개를 합치면.

즉, 이 다섯 개는 몸과 마음이에요. 실제로 아까 외움경에서 이 마음의 형성이 마지막에 소멸해서 다섯 개가 전부 소멸한 거예요, 오원이. 그게 해탈이었거든요. 마음이 소멸한 게. 그래서 다섯 가지는 그냥 쉽게 몸과 나머지 네 개, 정신의 요소라고 하는 거, 마음의 요소다. 이렇게 여기시면 같은 겁니다. 몸이 없으니 비색계는, 색계는 아까 빛의 신이었는데, 비색계부터는 몸이 없으니 공상태지요. 허공. 공의 세계예요. 허공인데도 몸이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순수 마음으로 이루어진, 아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너와 내가 있어요. 신들 눈엔 보이겠죠? 허공 상태더라도.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욕계, 색계, 비색계까지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 비색계는 보통은 무색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색계라고 굳이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803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2: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

상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응?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승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승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승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숭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2: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2: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2: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바위 속이요.
0: 그 말을 남기고 덕숭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0: 그 순간 덕숭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0: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숭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4: 결심했어.
5: 뭘?
4: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5: 좋은 자세야.
4: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0: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4: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5: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0: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6: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7: 조금만 가면 된다.
6: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랑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7: 내 너에게 가르침을 주어야겠구나.

0: 주님.
1: 아유, 여기 괴한이 있어요.
2: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앉아자냐, 시력아?
0: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3: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0: 아유,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아유, 어서 도망가요, 스님.
4: 그렇게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0: 아유, 겨우 도망쳤네요.
3: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0: 아,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3: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0: 아,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3: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0: 아,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아,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4: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5: 자, 자냐?
6: 아니.
5: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6: 이게 너 때문에 망했어.
5: 뭐가?
6: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5: 아,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6: 비밀이야.
5: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6: 어떻게 알았어?
5: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6: 실륵사?
4: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홍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7: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4: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8: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4: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8: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4: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9: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8: 고맙소.
4: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6: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5: 그렇지.
6: 그런데 이건 뭐야?

0: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1: 나홍선사가 누군데?
0: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1: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신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0: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3: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2: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3: 예.
2: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2: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3: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2: 다 실륵 덕분이지요.
3: 실륵이요? 실력이 뭡니까?
2: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맨 신비한 굴레가 실력입니다.
0: 그 후로 사람들은 나홍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력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1: 네가 속리산인 거지?
0: 맞아. 속세 속, 떠날 리.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산이지.
1: 그럼 수행은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 설마 저기까지 걸어가겠다는 건 아니지?
0: 걸어가야지, 당연히.
1: 아,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0: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1: 법주사?
0: 법주사는 신라진흥왕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4: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울음 같은데?
0: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 경전은 제 등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4: 고맙다, 노새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0: 그렇게 공부를 마친 의신 스님은 하얀 노새에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4: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세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0: 의신 스님과 노세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소...

0: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1: 의신 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의 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 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2: 아, 근데 이건 뭐야?
1: 뭐가?
2: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말이야.
1: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야.
2: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1: 어, 맞아. 법주사를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들판의 소들이 모두 진표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3: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4: 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야.
3: 가서 물어보자고. 또 알아? 뭔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4: 응, 좋아. 얼른 가보자고.
3: 스님.
5: 무슨 일이십니까?
3: 말 못하는 소들이 어째서 스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까?
5: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은 참으로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친 불법이 중한지 알고 예를 갖춘 거지요.
3: 아이고, 그걸 눈치 못 챘으니. 제가 소보다 어리석었네요.
4: 내 말이. 스님,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5: 있고 말고요.
3: 그럼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1: 농부들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농부들이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0: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추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보와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의 정수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하도 열려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정진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산지원이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을 선보였는데요. 한국 불교의 역사적 성보와 함께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순회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 미술 개막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중예야 중봉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태국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2: 통도사 상설 전시실 새 단장과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3: 오늘의 이 인연이 또 하나의 발화점이 되어 통도사 성보 박물관의 앞날에 불법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오랫도록 이어지기를 바라합니다.
1: 새롭게 단장한 상설 전시실은 자장유일사 진영과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오계수 오신장도를 비롯해 화엄경 변상도, 영산전 팔상도 등 대형 보라의 신앙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특별기획전에선 동남아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의 명품 불교 유물 55점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당시 깊은 감동을 전했던 걷는 부처가 2층 기획 전시실에 단독 전시되고 불상에 금박을 붙이며 소망을 비는 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4: 태국 부디스 아트 나 피피티 반동도사 행니 네 크랑니 거 자 사마 가찹 폼 삼판 넨 트렌 콩 프라차촌 탕 송 프라테스 다이 이 크랑 닝 캅.
1: 새롭게 개편된 상설전과 태국 불교 미술 특별전은 올 겨울까지 이어지며 한국과 태국 양국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을 이어주는 정교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분당 대광사가 아름다운 음악과 환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축제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린 건데요. 대광사 중흥을 이끌었던 월도 스님이 10년 만에 다시 주지로 취임하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지난 토요일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광사 미륵보전. 미륵보전 앞마당이 화려한 조명과 음향을 갖춘 야외 특설 무대로 변신합니다. 상쾌한 가을밤의 정취가 가득한 분당 대광사에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객석을 빼곡히 메워 축제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16회를 맞은 대광사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심 속 4차를 찾은 이들에게 라이브 공연을 선물하며 고단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가 되고 있습니다.
6: 대왕사에 종종 들리곤 하는데 이렇게 크게 축제를 열어서 사실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7: 스님들도 항상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좋은 것 같아요.
5: 3355 행사장을 찾은 지역 어린 학생들도 축제를 즐기는 설렘을 가득 안고 사찰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8: 저번 주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9: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실 가수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할머니랑도 같이 와보고 싶어요.
8: 계속 이런 행사가 열리면은 내년 찾아올 것 같아요.
5: 특히 올해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에는 월도 스님의 귀환과 함께 역대급 인파가 몰렸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음악회를 처음 열었던 월도 스님. 500여 명과 함께 출발했던 음악회의 기억을 떠올린 스님은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역대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호흡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0: 다시 주지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맺는 이 순간은 미래를 위한 대광사, 더욱더 견고한 음악회, 더욱더 승화된 예술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5: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11: 월도 큰 스님께서 이곳 또 대광사에 또 주지 스님으로 오셨어요. 가을빛 또 음악축제가 더 이렇게 멋진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불성을 찾아가는 그 밝은 예술제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1: 대광사 예술제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얀마 전통 춤 공연이 무대에 올랐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도 선보이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2: 공연의 정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상징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 이런 그 세계 일화의 그 말에 꼭 맞는 것이 아닌가.
1: 대광사 합창단의 찬불가 음성 공연은 도량을 깊은 울림으로 채웠고 트로트 가수 진욱의 흥겨운 무대에 이어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호소력 짙은 라이브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이날 월도 스님은 지역사회 복지기금으로 3천만 원을 천태종 복지재단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월도 스님의 따뜻한 원력과 참석자들의 뜨거운 화답으로 어우러진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는 지친 일상의 위로를 건네며 명실상부 지역 대표 문화축제에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올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에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화려한 박을 올렸습니다. 천년의 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가을밤 산사 음악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와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어둠이 내려앉은 강화 정족산 자락. 천년고찰 전등사 경내가 오색 조명과 장엄한 전형 예불로 가을밤을 물들입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의 대표 축제 제26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삼랑성과 전등사의 옛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길을 주제로 막을 올려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5: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1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이어졌던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4: 저녁 7시부터 이어진 음악회는 산사에서 보기 드문 이색적인 무대로 문을 열며 경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관절을 꺾고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엘봇. 사상 처음으로 산사 무대에 오른 최첨단 로봇의 절도 있는 댄스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객석 곳곳에선 연신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달아오른 열기는 호소력 짙은 음색의 명품 보컬리스트 신용재와 KCM 등의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발라드 가수들의 대표곡이 가을밤 산사를 가득 메우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도량을 찾은 시민들은 쌀쌀해진 밤 공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산사의 고즈넉함과 대중음악의 선율이 빚어낸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6: 전등사를 가족들이랑 왔는데 로봇이 춤추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7: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전등사에 와서 등을 달았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기념할 겸 해서 아들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4: 축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도량을 찾은 지역 관계자들도 전등사가 품은 유구한 호국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8: 화합되고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셔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불과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4: 가을밤의 낭만과 첨단 기술이 빚어낸 감동으로 문을 연 이번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영산대제와 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천년의 울림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1991년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울산에 전하고자 문을 연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은 지역 불자들의 든든한 정진처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행스님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울산 북구 달래길에 자리한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청소년들의 진솔한 고민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친구와의 갈등과 진로 고민, 복잡한 마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까지. 평소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이 울산지원장 해안 스님의 답변으로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10: 청소년들은

0: 이 마음이 뭐지? 이 자리가 왜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생각을 굴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1: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 열린 한마음선언 울산지원 산사문화축제의 일부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주제로 한 청소년 문화 한마당 현장입니다. 대행스님이 생전 법회에서 대중의 질문을 직접 듣고 답했던 뜻을 이어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돌아본 청소년들은 이번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개성과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노래와 춤, EDM 퍼포먼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열기를 더하고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함께 어우러집니다.
2: 재밌었고 친구 따라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3: 감정을 좀 너무 분출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친구한테 조금 뭐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일단 친절하게 살아야겠다고.
1: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음악으로 마음을 잇습니다. 한마음 선언 본원 선법 합창단과 울산 진주지원 연합 선법 합창단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대행스님이 관법의 실천과도 같다고 강조한 선법가로 2부의 산사음악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0: 한마음으로 평화의 선율을 그려내자 전국지원 신도를 비롯해 지역민까지 5천여 명이 대행스님의 가르침으로 물들었습니다.
1: 우리가 앞에 닥친 일을 다 해결하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큰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한 자라 또 우리 성법 합창자들이 들려주신 성법과의 구절 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0: 여기에 진미령, 이찬원 등 화려한 초청 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까지 더해지고 네팔 대용수 이재민 돕기 성금 모연으로 이어지며 고통받는 세상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고 사부대 중이 함께 노래하며 평화의 선율을 그려낸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 산사문화축제.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한마음의 울림이 지역사회의 등불을 밝히며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2: 목탁 같은 익숙한 불교 상징이 최근에는 키링과 캐릭터 같은 소품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은 오픈런을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불교 굿즈를 찾는 세대가 넓어지면서 불교를 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손바닥만한 목탁을 누르자 불빛과 함께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키보드 자판 모양 키캡에 작은 목탁을 얹은 봉은사 목탁 공덕 키링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판매일마다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23일에 입고된 6천 개의 공덕 키링은 7시간 만에 모두 팔렸고 이날도 판매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4: 요즘 키캡이 많이 유행인데 거기에 불교 굿즈가 더해져서 처음 보는 거라 많이 신기했습니다.
5: 누를 때마다 목탁 소리가 청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사러 왔습니다.
3: 키보드를 취향대로 꾸미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개성 있는 소품으로 자리 잡은 키캡. 여기에 목탁 캐릭터와 소리를 더하고 옆면엔 봉은사 미륵대불과 풍경, 한복을 입고 갓을 쓴 12지신을 새겼습니다. 불교의 문양이나 상징을 옷이나 소품처럼 일상에서 즐기는 이른바 불교 코어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불교 굿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관심은 손주에게 선물하려는 6, 70대와 K-POP 데몬헌터스를 보고 사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까지 연령과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6: 제가 공시생인데 이런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요즘 그 불교 코어라든지 불교 감수성 있는 게 인기라서 저도 한번 유행에 뛰어들어보고자 구매하게 됐습니다.
7: Every day I go to a 봉은사 temple and this every day but now looking it's very cute. This killing is very cute but not same another killing but I think very famous killing.
3: 좋은

0: 일을 쌓아 덕과 복을 이룬다는 뜻의 공덕. 누를 때마다 목탁 소리가 나는 재미에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를 더해 익숙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소품으로 녹여냈습니다. 익숙한 불교의 언어와 상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풀어낸 겁니다.
1: 공덕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또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찰의 특성과 좀 맞게 목탁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0: 전통적인 불교의 상징과 가르침이 오늘의 취향에 맞는 모습으로 다시 표현되면서 불교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일상 속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5대 종교인들이 분단의 현장을 찾아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는 DMZ 순례에 나섰습니다. 순례단은 강원 고성 건봉사에서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고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3: 5대 종교인으로 구성된 생명평화 순례단이 강원 고성 건봉사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건봉사에 남아있는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돌아보며 한국전쟁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일 고성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둘째 날인 2일 건봉사에서 한국전쟁 등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고 극락왕생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4: 이 위령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원한 맺은 원한 속에 계셨던 고인들 모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각 종교에 바라는 최고의 좋은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드리는 역할을 한 오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인이 함께하는 이번 순례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22일까지 양구 피해 능선 전투 전적비와 화천 평화의 댐, 연천 적군 묘지 등 전쟁과 분단의 흔적이 남은 주요 지역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행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5: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임진강까지 건강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임진강에 가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3: 순례에 나선 참가자들에게 DMZ를 따라 이어지는 410km의 여정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접경 지역을 지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각자의 염원을 발걸음에 담습니다.
6: 사실 저는 집이 프랑스 파리예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한국의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전쟁이 없는 진정한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그런 평화를 정말 염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3: 순례단은 진부령과 양구, 화천, 철원과 연천 등 DMZ 접경 지역을 따라 순례를 이어갑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는 5대 종교인들의 발걸음. 전쟁과 분단의 상처 위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잇는 발걸음은 DMZ를 따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신라 처음절 도리사가 개산 1609년을 기념해 제10회 향문화대제전을 개최했습니다. 신라에 최초로 전해진 향과 불교를 들여온 아도 화상을 기리며 향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일 도리사 정멸보궁에서 열린 헌향제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양식을 시작으로 천년향 이운, 아도 화상 헌향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리사 주지 현관스님은 향문화대제전이 전통불교 향례의식을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도리사는 1600여 년 전 신라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전법했던 아도화상을 되새기는 행사를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일 제6회 성거사지 5층 석탑 달회제와 광주평안기원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은스님, 남구불교협의회장 동진스님, 김병래 남구청장,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등이 함께 석탑 보존과 광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동참자들은 덕림사 덕인스님의 집전으로 광주불교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제 시연, 헌달의 음성 공양, 탑돌이, 들차회 등으로 선거사지 5층 석탑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동진 스님은 광주공원 내 선거산 거북의 머리 부분에 선조들이 광주의 기운을 지키고자 5층 석탑을 세웠다며 광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계승하는 데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108주기 기념식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개최된 제32회 기념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와 강상무 유족회장, 중문청년회의소 회원과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법정사의 스님과 신도, 주민들이 일본에 항거하며 3.1운동보다 앞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민족 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선구적인 역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와 말사는 무오법정사 순국 영령들을 위한 금강경을 독송하며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스님이 2016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송현광장에서 위령 천혼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현스님은 지난 1일 50세 이상 전국단위 노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이 주최한 제5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에서 불교계 대표로 위령 천혼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가족과 이웃의 곁을 떠나 홀로 죽음을 맞거나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모 문화제는 무용고 사망과 노인 자살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고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명상하게 된 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네번 정도 만나면서 명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는 전체적인 그 명상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지 또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명상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가 편안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상을 할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편안해지기예요. 편안해지기.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 명상하는 이유가 편안해지기 위해서예요. 라고. 근데 이 명상할 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는 건지, 도대체 내 마음은 언제 편안해지는지, 몸은 언제 편안해지는지, 편안해져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저하고는 이제 명상하실 때 지금 이 순간으로 우선은 돌아오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잠깐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자세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명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은 감아도 좋고요. 편안한 그대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지금 이곳으로 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앉아 있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순간들을 이제 놓아두고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음이 잠시 동안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들, 이전에 했던 행동들로 가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가 있다면 다시 이곳으로, 이 몸과 마음이 앉아있는 여기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크게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천천히 깊게 온전하게 내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안하게 이완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셨다. 후 하고 내쉬면서 마음의 짐들도 내려놓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잠시 동안 지금의 느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이 모습을, 이 느낌을 그냥 그저 흘려보내 봅니다. 이 느낌은 사실 늘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 편안해지기인데요. 자, 우리 먼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명상을 하면서 우선 명상하시면서 아, 나 이거 명상 왜 하지?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왜 하냐라고 여쭤보면은 힘들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명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통에 끄달려가지 않으면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명상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 줄이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몸이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뭐 정말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 뭐 몸의 염증 반응도 줄여준다. 뭐 면역력 높여준다. 세포 단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연구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실제로 정말 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깊이 있는 의미를 찾고 싶어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정신 건강, 뭐 건강한 거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조금 더또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왜이 삶을 살고 있지? 우리가 삶을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이 존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에 대해서 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상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객 개선 혹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명상하면서 왜 명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 아니면 직장 뭐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관계 속에서의 힘든 모습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명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삶,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자비롭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하는 명상에서는 그래서 우리 세팅 모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딱 마련해서 이 기반을 다져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편안해지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려면,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려면, 편안한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아,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 몸과 마음이 어떨 때 편안한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편안함을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느낌도 들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 아니면, 아, 나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아니야, 근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근데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린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중립적인 느낌일 때가 편안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좋은 것만 우리가 아, 좋아라고 느끼지. 정말, 중립적인 느낌. 나한테 딱 어떤 느낌이든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느낌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소확행 얘기하듯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이라는 거. 소확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자세부터. 그리고 이 자세와 더불어서 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또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선은 명상 자세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이게 명상할 때 이렇게 앉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저는 명상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세를 취하고 앉아보세요 라고 하고서 이제 명상을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러고 1분, 2분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힘들어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 나 이거 편안하다 하는 거는 약간 좀 삐뚤어져 있어요. 몸이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거나 고개가 올라가져 있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돼 있거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항상 이렇게 늘 바른 자세를 하기가 늘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고 또 이제 컴퓨터도 많이 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하다 보면은 자세가 조금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세가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근육이 약간 그렇게 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처음에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상할 때 조금 오래 앉아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삐뚤게 앉아 있을 때는 사실 너무 힘들어져요. 척추 쪽도 너무 아프고 등도 갑자기 너무 아파오고 다리에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리가 저려오기도 하고요. 어깨도 갑자기 너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명상하다가 그냥 아파요 하다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편안해지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자세를 했는데도 어딘가가 아파요. 불편해요. 괜히 긴장되는 게 느껴져요. 하시면 반드시 그때 이걸 알아차리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편안해지기 제일 제가 말하는 편안해지기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자세를 한번 조금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면 옆으로 했다 하면서 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정말로 명상하다 너무 힘들어요. 다리 잠깐 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펴시고 한번 툭툭툭툭 하시면 다리 갑자기 이제 피가 조금 통하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을 할 때 다리에 힘 줘서 다리가 저리고 피가 안 통하는 경험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기 긴장이 돼서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 내가 힘 주고 있구나. 여기 긴장이 있구나. 살짝 풀어주세요. 살짝 풀고 이제 좀 더 피가 통하고 이완되고 하면은 이제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명상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편안해지기 연습하셔라. 그러려면 우리 자세에서 오는 그리고 이 몸에서 오는 느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 하셔도 아, 머릿속이 좀 깨끗해졌어요 하시는 걸 또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세부터 좀 잡아볼게요. 자, 우선 자세 잡을 때에는 다리를 좀 편안하게 놓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결과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연화 자세, 두 발바닥이 하늘을 보게 하는 이런 자세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자세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했다가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막 오히려 염증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반가부자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반연화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하프 로러스 포지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쪽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려두시고 조금 더 그 긴장을 좀 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가 이것도 힘들면 다리 조금 폈다가 오므리셔도 괜찮고요. 살짝 허리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다리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온전하게 이곳에 놓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리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허리가 좀 곧게 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좀 곧게 펴시되 여기서 허리 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을 살짝 높이시면 허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쿠션을 좀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허리 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등을 피시거든요. 근데 등 피는 순간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고개도 같이 들어가고 어깨도 같이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한 1, 2분 지나기 시작하면 등이 아파서 못 앉아 있어요. 등 아파서 못 해야겠어요. 어깨 아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허리 피시라고 할 때에는 이 아래쪽 청골, 꼬리뼈 이쪽을 살짝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피시고 그러면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살짝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힘을 딱 주시고 그 위에는 그냥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척추가 아래쪽 살짝 피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놓아져요. 그대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깨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슴을 살짝 펴시되 척추는 놓으시고 그래서 아랫배에 살짝 힘주고 그러면 요거 하다 보면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하거든요. 다리 살짝 또 힘 빼고 요 작업 계속 하시면 돼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요 근육을 많이 안 쓰셨던 분들은 조금 한 몇 개월 정도는 계속 여기 알아차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세 알아차림 하면서 몸이 여기가 긴장됐네 여기 이완시키자 여기가 긴장됐네 여기 이완시키자 하는 걸로만 우선은 하셔도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명상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 하시고요. 그리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좋아요. 대신에
살짝 여시고 살짝 열고 아주 이렇게 여지는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여시고 살짝 아래로 내려놓고요.

손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만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만드셔서 여기 아랫배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편안하게 다 놓으시거나 이렇게 엄지검지 해서 허벅지 위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해서 가슴이 좀 열리는 방향으로 앉아 계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를 먼저 만드시는 건데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처음 하실 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딘가가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편안한 자세,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이 몸이 이렇게 긴장을 만들지 않는 요렇게 할 수 있는 자세들을 먼저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 편안해지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몸이 좀 편안하게 자세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숨이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편안해지기 연습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명상을 들어가면은 이제 눈을 감거나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눈을 감는 이유는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감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의가 좀 뺏기니까 이 주의를 좀 한 곳에 모아보자 라는 뜻에서 눈을 많이 감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사실 또 눈을 감았을 때 잠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잠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은 눈을 살짝 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눈을 뜨시되 이렇게 앞을 보면은 오히려 더 다른 것들에 이 마음을 뺏길 수 있으니까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45도 아래 정도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한 곳에 시선을 딱 두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선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허리에 힘이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턱에 힘주고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허리에 아직 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신 분들은 등으로 앉으시거나 턱으로 앉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등에 힘주기 혹은 턱 꽉 깨물고 앉아있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앉아있겠다라는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허리 쪽으로 살짝 힘을 가져가시고 등이나 턱에는 힘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순환도 훨씬 다른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기 턱에도 좀 힘 빼주기, 가슴은 열되 등에는 힘 빼기, 그리고 엉덩이, 그 다음에 아랫배, 여기 이 꼬리뼈 이쪽에만 살짝 힘주기, 다리도 힘 빼기, 손에도 힘 빼기, 요거 하면서 실제로 이 느낌을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편안해지기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 편안해지기에서 여러분께 자세를 보시고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완되는 느낌을 또 느끼면서 사실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곳은 지금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 이거 좀 불편해 하면 여기 푸시되 나 지금 이 주의를 또 어디로 가져가지라고 했을 때 편안한 거, 중립적인 느낌 여기에다가 조금씩 주의를 가지고 가시면서 이 몸에는 불편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편안한 느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편안하게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시는 게,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 요새 트라우마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 이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정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었고 경험했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사실 그 정의를 보면 상처거든요. 상처는 사실 누구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 한번 안 받으면서 살아보신 분 계실까요?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 한번 안 받았어요. 뭐 저 죽을 때까지 안 받을 것 같아요 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저는 정말 상처 한번 안 받고 살아봤어요 하던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고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들이 늘 있었다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또 회복탄력성 이야기를 하고, 명상을 통해서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몸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의 편안한 느낌으로 우리를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은 감각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감각은 항상 지금을 삽니다. 과거에 머무는 감각은 없어요. 감각은 신경계의 작용으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자꾸 불편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 몸, 특히나 편안함의 몸으로 돌아오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또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느낌으로 돌아오시고요. 당연히 이 느낌은 이 몸 안에서의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 듣는 소리, 아니면은 보이는 거, 아니면은 뭐 향기, 아니면 입안에서의 느낌, 어떤 것이든지 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한 느낌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함만 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에는 편안함의 모드로 세팅을 해놔야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해지기 연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시고요.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보고 다리도 편안하게 놓아두고 꼬리뼈 아랫배 살짝 힘주고 그 위에 척추는 그대로 놓아둡니다. 가슴은 살짝 열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고 턱은 살짝 당기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앉습니다. 입은 살짝 다물고 입술이 살짝 닿아있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닿아있습니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하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몸의 느낌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느낌, 두 다리의 느낌 그대로 바라보면서 엉덩이와 두 다리가 이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는, 그리고 평화로움을 선택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몸의 느낌을 바라보면서 이완을 초대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허리의 느낌, 어깨의 느낌, 손의 느낌 등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들을 찾아봅니다.

중간중간 다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찾아왔다면 다시 부드럽게 몸의 감각으로 가져와 편안한 자세를 찾아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대로 바라보고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이완하면서 편안한 자세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몸 안의 감각을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몸 안에서의 느낌을 바라볼 뿐입니다.

편안해진 몸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몸을 조금 스트레칭 해주면서 다리도 쭉 뻗고 팔도 쭉 펴면서 한번 툭툭 털어주고요. 이렇게 조금씩 편안해지는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편안하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와 함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시다 보면 조금씩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명상 편안해지기 함께 하셨고요. 다음에는 편안해진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은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부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십시오.

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이번 이제 5강이죠. 5강 시작하는데 오늘은 불교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거예요. 오온,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음이 십이이처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작용하는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원하면 복도, 또 이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쌓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오늘 쭉 이어갈 건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부처님께서 원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 이렇게 집어주셔서 저도 준비를 하는데 암경의 말씀에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다 뽑아와서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강에 끝나지 않으면 6강에도 이어서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부처님의 심리학은 어떤 심리학인지. 제가 2, 3, 4강에서 존재에 대해서, 특히나 3, 4에서 부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기. 이 부분은 정말 알고 계셔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흔히 부처님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냐 하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제가 4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의 철학은 존재라는 것을,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노력,

할때 존재의 어떤 것, 제일 원인, 그래서 흔히 불교에선 자성, 아트만,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존재는 것으로서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존재는 방법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20세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존재에 대해서 방법적인 존재, 연기로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건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이 다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계속 한번 삼사강을 좀 봐주세요. 그래야 부처님의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BTN 불교 TV에서 기회가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N 불교 TV 말고 불교 방송도 한번 이렇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부분에서 오늘하고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한 교수님께서 저랑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에 대해서 불교를 정말 알려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람을 설명했는지를 먼저 봐야 불교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때의 상황, 그 상황을 보고서 불교는 이래라고 해석하는 경우의 모습이 한 교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업이라는 것, 특히나 부모님, 어머님, 할머님께서 고3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기도나 기원을 했을 때그 복덕이 고3 학생에게 전달해서 가느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기원을 하고 지금 제가 우리 신도분들을 위해서 기원을 하면 그 기운이 부처님께서는 당연하게 간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출가하고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서 제가 강의할 때도 언제나 중심에 놓는 것이 아함경, 원음의 말씀이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 아함경의 원음의 말씀을 흔히 초기 경전, 근본 불교, 그래서 대승 경전과 대립되는, 아니면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있으면, 원음의 말씀을 기대서 대승 경전도 이야기가 펼쳐지고 법이 펼쳐져야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서로가 대비돼서 있다 그러면 초기 경전이 따로 있고 대승 경전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음의 경전이 있다 그러면 원음의 경전을 중심에 놓고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법의 말씀이 의설로서 전달됐던 부분들을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죠? 원음의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그래서 원음은 초기 불교야, 근본 불교야 해서 따로 놓고, 대승 불교야 따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올바른 아니면 그 한계가 있어서 바라보는 시야일 수 있으나 지금은 안 맞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설과 의설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경전에 보면 탐구자경, 구애경, 이게 니까와하고 아함경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여, 열애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에게 탐욕이나 분노로 오염된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내라.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심리 상태에서 악업을 짓는 상태의 탐욕과 분노에 차 있는지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그러면 알수 있을 거야.

거야. 그 당당함도 있고. 그러면서 불교의 의미는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걸 따를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는 거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시사하는 건 무척 클 거예요. 흔히 저도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어디에 수행자, 스님, 누군가가 있는데 도같았어. 그래서 천문을 잘 봐. 그래서 뭐를 잘 봐갖고 거기 가서 뭐 하면은 막 복이 많아. 기도가 많아. 이것만 강조하는데 오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일 때에 기원을 해서 이루어진다. 즉, 부처님 말씀처럼 내 안에 탄심, 진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보시와 공덕의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복덕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는데 어디에 막 인상 쓰고 화내고 본인 욕심 채리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인과라는 업이라는 그러한 그냥 중생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암경, 난재경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자면, 부처님의 말씀, 스님의 수행자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법을 설하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그 의미와 뜻도 훌륭하며, 순수하고 완전하여,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원음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 핵심을 기대서 대승경전도 나와 있어야만 대승경전은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 흔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부모은중경이 위설인가 아닌가? 제가 오늘 아니면 이제 6강에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3강인가 4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라. 보시하여 공덕을 쌓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이러한 핵심의 말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청정범행을 닦는 이 말씀에 기대서 부모 은중경은 확립이 된 거예요. 대승경전이. 물론 대승경전이 초기에 어떤 말씀이 아닌 한 500년이 지난 서기 전후부터 확립돼 가는 경전이라고 볼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만 보면은 부처님의 원래의 말씀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시대 인도와 중국과의 상황에 따라서 초기에 원음의 말씀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불교의 역사 문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지금에는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아, 그 시대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대승경전이라는 게 확립됐구나 하고 보는 시야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기대어서 확립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청정범행을 닦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정당성이 확립된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대승경전은 의미 있는 경전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바라봐도 된다. 제가 대승경전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업이라는 게 내가 기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잘못됐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이 시야도 한번 봐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우리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를 사문주의, 쇼라마나라고 해서, 고행주의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부처님은 출가하셨을 때는

삶의 선정주의, 고행주의를 닦으셨다가 이것의 잘못된 점, 즉 그 시대에 있었던 사문들의 전통 중에 이 선정, 삼매주의는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다르다. 그리고 고행주의 또한 내가 고행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자성이라는 거, 이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을 비판하시면서 나온 것이 부처님만의 말씀이거든요. 그중에 부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를 그때 모든 사유는 존재의 어떤 근원을 내가 사유에서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존재라는 근원이 것이 아니고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만의 고유에 창조했다고 할까요? 창작했다고 할까요? 선정과 나왔을 때 이걸 연결하는 의미로 사띠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사띠의 힘으로써 마음이 선정과 나왔을 때 끌고 가서 사선정까지 가서 니르바나까지 간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사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심리 상태를 말씀하시는 오온이 있어요. 오온도 부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지만 또한 12이처 육군이라는 개념은 물론 있었으나 그 시대의 육군은 신성의 어떤 그러한 힘으로서 바르게 바라바란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그 육군의 개념을 갖고 와서 12이처라는 연기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체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를 보려면 슈라마나의 전통으로 불교를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2500년 전의 사문의 전통을 그냥 슈라바나라고 해서 고행주의로서 바라보면 안 돼요. 카를 야스퍼스라고 20세기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역사와 기원의 목표라는 1949년도에 나온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추계시대라는 거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추계시대를 설명하면서 신화적인 시대로부터 이성과 합리성을 향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500년 전에 이때 이전의 인간의 인식의 체계는 어떠한 큰 힘에 기대서 살아 이러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나의 인식에 대해서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500년 전에 전후로 서양이건 인도건 동양이건 한 시대 폭발적으로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적인 인문학적인 시야가 뻥 터졌다. 이걸 추계시대라 그럽니다. 서양에선 이때 히랍철학 흔히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기대고 신에 기대서 그런데 신에 기대고 세상에 기대는 것이 내 스스로인데 너가 그 신과 힘에 기대는 그 힘과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고 있어? 그렇다면 문제는 제대로 알려고 하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문제의식을 나에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추계시대의 정신이에요. 동양에서도 공자, 제자 백가 이분들이 하신 것도 이런 거예요. 하늘의 어떠한 위대한 뜻에 맞춰 정말? 맞춘다는 걸 스스로 봤을 때 맞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성은 어떻게 알 거야? 그걸 바꾸는 거예요. 공자 또한 그런 것이고 그러한 흐름 속에 사문주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제대로 볼 수 있어? 하면서 그걸 궁구히 가시면서 위대한 말씀, 연기의 말씀, 무상고 무아의 말씀, 그러면 중도의 말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의미를 봐야지 불교를 볼 때 그냥 슈라마나의 어떤 그런 고행주의만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이나교를 빗대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고행주의

아니면은 이러한 철저함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걸 반대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밀교 때문에 그래, 힌두이즘 때문에 그래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거의 끝나면 한 11강, 12강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를 상황과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불교를 볼 때는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게 되면 불교는 제대로 볼수 없어요. 왜?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듯이 존재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무상고 무아가, 우리는 그냥 듣지만 이 말씀이, 연기라는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세요. 저도 철학을 전공하고 뭘 전공했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해 행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처님의 법은 해행증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조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와, 역시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의 차원은 다르구나.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보려면 부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 거기에서 정말 불교를 볼때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 하시는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과 출가자에게 하는 법문의 말씀이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르다고 했죠? 그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이 내용은 남방 빨리어 경전에만 있습니다. 이 북방 경전에는 이 내용이 제가 막 찾았는데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못 찾았던 이유가 북방에는 대승불교, 그래서 제가자 불교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나 싶기도 한 내용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왓자고따 삼명경이라는 곳에 있는 내용인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을, 열반을 잃은 제가자가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봐요. 즉,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도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자가 삶의 족쇄를 버리지 않고, 즉, 살아가는 감각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보시 공덕과 함께해서 복덕을 얻어가는 그러한 족쇄, 삶의 족쇄, 두카의 한계를 벗어나는, 저희처럼 다 버리고 출가하는 상태가 아닌데 괴로움을 끝낸 제가자는 없다.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른 제가자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부처님의 심리라는 부분, 오온이라는 체계를 설명드리면 왜 이런 말씀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말씀을 또 해요. 그럼 제가자로서 몸이 무너진 뒤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간 사람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가자야. 제가자가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간 사람은 무수히 많다. 즉, 내가 보시공덕으로서 더 좋은 세계의 복덕을 받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셔요. 흔히 이야기해서 선정을 통해서 전생을 보고 하는 누진통, 이런 경지를 가는 것은 제가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는 거, 무상고 무아로서 정말 통찰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르는 것은 구분해 놓으시는 거, 이건 출가자만이 가능하다. 이걸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는 게 행복해. 그러면 출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을 지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은 계속 심리를 말씀하면서 복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다가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을 짓기 위해서 복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자의 삶인 거고,
복을 짓지만 내가 복을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복을 지어가는 것은 니르바나와 열반을 위한 삶인 거고, 이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오온이 업이다. 업이 곧 오온이다. 오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빵 냄새가 납니다. 빵 냄새가 나의 육체에 닿았죠? 그죠? 분자가 닿은 거예요. 그러면 빵 냄새가 딱 오면 먼저 뭐가 딱 일어난다고요? 느낌! 좋고 싫고. 예, 빵 냄새. 꼭 생각하셔요. 오온을 할 때 이러한 마음장이 확 올라오면 그 느낌이 딱 올라왔을 때 아, 이건 뭐야? 라고 또 지각되는 거예요. 그냥 빵이야. 상. 그렇게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행위를 하게 되죠. 먹고 안 먹고 움직여. 이게 업을 이루는 쌍카라. 업의 핵심인 거고. 그러고 나면 그것을 아르마리로서, 아르마리가 뭐죠? 저장돼 있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우리는 행동하죠. 이게 식. 그래서 흔히 이게 도화지 같은 거다. 행이 여기에 딱 비춰가지고 도화지로서 그려지는 요 부분. 마음 부분. 이것을 오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마음이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곧 나의 자아로서 관찰되기도 한다. 그냥 착각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관찰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빨리어나 우리 아함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즉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래라는 집착의 대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을 자아로 관찰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자아로 관찰한다. 일반 중생들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또 개줄경, 무지경 여기에는 이런 말씀하셔요. 강아지가 단단한 기둥에 가죽끈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온이라는 나에게 묶여있다.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있어라고. 오온이라는 심리상태가 이런 거야. 아르마리 이런 거로서 나는 이래 라고 하면서 묶여있다. 늘 오온에 매여있다. 일반 중생은 모르면.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바라봐서 오온에 이겨낸다고 할까요? 누린다고 할까요? 벗어난다고 할까요?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쭉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오온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의 아주 고유한 창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온을 연기로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기가 뭐죠? 파도가 치는데 오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는 제가 있어요. 나를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색이라는 파도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수상행식이라는 파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뭐 달의 기운이 있고 지구의 기운이 있고 바람의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 파도가 쫙 치어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작용할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에 공덕이라는 것은 박물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나에 대한 심리를 보려면 나에 대한 심리가 그냥 내가 빵 냄새가 나면 이렇게 움직여서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르마리로서 그 연기하고 있는 상태만 있지 않죠. 우리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코로 냄새 받는, 귀로 듣는, 혀로 맛보는, 감촉으로 느끼는, 그 다음에 세상을 또 우리는 바라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좌선하고 명상하던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음들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헷갈리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모양을 갖춰서 올라오죠. 그것이 법이에요. 담마. 법이에요. 그 법이

나에게 딱 비춰서 내가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게 의예요. 의. 안이비설신 의.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눈인가 냄새는 그냥 비춰지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상이 있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 그 법도 내 안에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인식하는 세상의 한계 속에 있지 그 너머를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 너머를 본다 그러면 인식체계 한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걸 공부하려고 막 천문학 쪽으로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우주는 우리는 3차원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을 봐요. 그러면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4차원은 상상할 수 있으나 우리가 4차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없어요. 시공간이.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이 움직이고 있어서 서울역에서 만나요 하는 공간은 있으나 시간성을 우리는 규정해야 돼요. 몇 시에. 그죠? 제가 누군가 있네 서울역에 만나요 했는데 같이 가서 딱 만날 수 있다. 그거는 4차원의 세계고. 4차원은 시간성이 공간과 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규정해야 됩니다. 3차원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주는 뭐 5차원, 6차원, 무슨 뭐 11차원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인식 범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인식의 세계는 3차원의 한계의 세계 속에 있어요. 안이비설신이 색서형 미처법. 그것이 일체고 그것이 전부인 세계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빨리어나 암경에 있는 일체경. 거기에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을 일체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일체란 곳 12입처다. 12입처가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척법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죠.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 여기서 뜻이라고 했는데 뜻이 읍니다. 의. 뜻이라 그러니까 내가 뜻을 막 그려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라는 게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막 그리는 거 아닙니다. 안이비설신이는 그냥 투영되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법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가 끄집어서 딱 나올 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나오니까 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색성향 미척법 그렇게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안이비설신이 색상형 미첩법에서 세상을 딱 바라봤어요. 그래 딱 비춰졌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오온이 이 심리가 작용할 거잖아요. 작용해야 인식할 거잖아요. 그냥 온 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딱 왔을 때 처음에 무엇이 작용할까요? 자, 의와 법만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명상해 보신 분들, 좌선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좌선하려고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탁 올라와요. 막 움직여요. 법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탁 비춰져요. 의가 비춰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명상하는데 이런 게 왜 나와? 아니면 그것이 좋으면 명상하는데 시간이 지루운데 이 상상의 세계에 그냥 빠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올라오는데 이거 집중해야 돼. 이걸 딱 끊어야지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느낄 때 처음 뭐가 느끼는 거죠? 수가. 느낌이 확 오면서 좋고 싫고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있고 그것이 행과 함께 식이 둘이 딱 작용하면서 나는 명상하는데 이거 꽉 잡아야 돼 하면 행식이 작용하는 거야. 그게 의식. 의식. 그것이 작용하면서 시간 지루한데 그냥 나 꿈꾸는 거에 그냥 여기에 빠져 있을까? 가끔 제가 좌선할 때 그런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뭐가 딱 올라오면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꿈꿀 때 꿈이 재밌은 적도 있지 않나요? 저는 꿈을 많이 안 꾸는데 근데 좌선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제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좌선할 때 무언가 딱 올라오는데 재밌으면 그걸 제가 막 그리면서 빠질 때도 가끔 있어요. 지루할 때. 근데 집중하는 게 좌선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거기에 빠질까?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의 오온과 십이처라는 이러한 심리 상태, 이게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리 상태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야. 나는 무진 스님이야. 그러면서 나는 있어라고 우리는 고정 짓는 거고. 부처님은 그렇게 고정 지으면 안 돼. 고정 짓는다는 착각에 들었을 뿐이야. 한번 다 분석하고 해체해서 한번 바라봐봐. 작용일 뿐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러한 작용이 움직여서 내가 지금 의식이라는 것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연기가 이루어졌을 뿐인 거고,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수상행식과 12입처와 만나면서 작용하는 심리상태가 절대적인, 내가 의지할, 거기에 빠져야 될 대상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꿀 과자경 밀한 유경에 이 말씀이 있으셔요. 비구들이여, 마음과 만호입니다. 마음, 만호. 정신적 현상, 안입이 설신, 의, 마음을 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정신적 현상, 법.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딱 나오는 정신적 현상, 법. 이것을 조건으로 마음의 아르마리, 식이 일어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식이 딱 일어났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수라는 느낌이 쫙 일어나서 이것이 상으로서 인식되면서 우리는 내가 있어라든가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꿈꿔가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 희론, 개념적 망상을 피운다. 이 희론으로의 인간은 과거, 미래, 현재의 대상에 사로잡혀 짓눌리게 된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직장을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직장에 나왔으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못 벗어나요. 왜? 희론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대상과 함께 되는 의와 법의 관계가 나의 식과 관련돼서 수상의 영향을 딱 받았는데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딱 끊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면서 괴로워한다. 이것이 희론에 빠지는 것이다. 개념적 망상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이 괴롭히는 이것이 하나의 존재로서 나타나, 꼭 진짜 영혼이야, 진짜 나야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일으켜. 그것은 자아가 될 수 없어. 그것은 그냥 그런 현상이야, 연기일 뿐이야.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66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중요해서 쫙 더 읽어드릴게요.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생겨난다. 즉 의와 형색 와서 이것이 의가 이제 눈이 봐도 의가 종합을 해갖고 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셋이 만남이 접촉한다. 수에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수에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 가래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막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을 벗어나고 싶은 것도 가래예요. 그 가래가 생겨난다. 눈이 곧 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거기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연기적인 현상일 뿐이니까. 마음의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한 의식 또한 생겨나고 멸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괴로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바라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불교 심리학의 핵심. 내가 무언가를 바라봤는데 괴로워하고 있다. 그럼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 괴로워하는 어떤 대상을 있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게 아니고 작용돼서 내가 연기했을 뿐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면 연기한 거니까 사라질 수 있겠죠?

직장에서 괴로워요? 그러면 연기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신이 단단하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라봐서 별거 아니야 라고 내가 의식하면 돼요. 행과 식이 작용을 해서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탁 힘을 키우면 돼요. 이힘 키우는 것이 제가 수행 선정 이해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걸 사띠예요. 사띠. 사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띠를 강조하시는 거고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집착을 벗어나고 가래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보세요. 이것을 보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원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을 그러한 시스템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오온과 십이이처가 연기하는 이 상황, 우리는 살아가는 게 나의 오온과 대상이, 세상이 같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이 상황에서 기도하곤, 소원하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바라는 것 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라든가 장수하고 싶죠? 얼굴 잘생기고 싶고 미모, 행복 당연한 거고 명성, 천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애원,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도하는 길. 즉 수명, 미모, 행복, 명성, 천상이라는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을 기원과 애원해서 얻을 수 있는 인도의 길이 있다. 그것이 보시와 지계 등의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공덕이다. 이것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평소에 보시와 공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원하고 원할 때그 기원이 작용을 해서 나에게 얻음으로써 올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경, 의행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조하셔요. 비구가 믿음, 지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왕족 가문에 태어났으면 하고 기원하면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원했던 바 그대로 태어나게 된다.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덕과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제 계속 이어질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보시, 공덕,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6강에서는 부처님께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땐 보시하며 사세요. 보시가 뭘까요? 내가 돈 줘서, 돈 내서 그만큼 나에게 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누군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써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현대에 와서는 우리 불교, BTN 불교TV처럼 ARS에 060-8007000 해서 전화하면 5,000원씩 보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돈으로써 내가 돈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므로써 내가 내 안에 보시와 지계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강조했듯이 보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시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러한 보시 공덕이 어떻게 복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지 더 나쁘지는 않으리.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0: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 저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분을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며 우리 교수님 밑에서 율장 그리고 계율 구사론을 함께 공부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도해 주셨던 분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던 오늘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께서 한국에 강연이 있어서 오셨고 마침 우리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장 연구의 세계적 석학이신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 挨拶お願いいたします.
1: 네, 사사키 でございます. 京都の 花園大学という大学で教えております。 花園大学というのは禅宗の大学ですから、韓国の総慶宗とも非常に縁の深い大学です。そこへこの法長スニムが若い頃に留学をしてきまして、で、私がいろいろと

Mira.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미타선언 행복선 명상센터에서 부처님의 명상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하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명상에 관심이 많은데 명상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은 어디서 과연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 찾다 보니까 결국 명상은 부처님의 삶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행복선 명상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그 기준점을 항상 부처님의 삶에서 기준을 두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이제 대념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타마 부다의 생애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늘 쓰고 있고, 부처님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았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발견한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이제 45년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수행이, 명상이 결국은 부처님의, 부처님이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당신 삶과 이 수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어떨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타마 부다의 생애를 보면 좀 더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념 적용에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에 이제 제목에서도 사티파사나라는 게

아사나가 결국은 신수신법,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예방도 되고, 또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가장 중요한 건 사띠다. 그래서 그럼 이 사띠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사띠를 수행할 것인가, 일상에서. 그 방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게이 개념 적용이 되겠습니다. 개념 적용에는 서문이라고 있어요, 서문. 이 서문이 그 길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만나면 삼기하고 반야심경 하듯이 이제 그 부처님 수행 문화 그대로 하는 남방에는 만나면 삼기하고 이 소문을 반야심경처럼 그렇게 항상 독경을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이 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했는가? 그래서 지금 명상으로 알려진 모든 것은 이곳에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요 부분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뭘 해?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체크할 것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청정이고, 청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번뇌에 물들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물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근심과 탄식 이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보면, 근심은 이제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불안 걱정에 해당이 되고, 근심과 탄식을 이제 건넌다고 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 장애로 보면, 진단으로 보면 근심이 이제 곧 불안 걱정이잖아요. 탄식이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장애인 거죠. 그래서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명상을 그 우울 장애에 접목을 해서 노력하고 프로그램화된 게 이제 명상을 기반으로 한그 우울증 치료라 해서 MBCT라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으로 가는 것을 좀 관리해 보는 것, 명상으로 하는 것을 안내하는 게 이제 MBSR, 존 카바트진의 MBSR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명상으로 이런 근심과 탄식,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대체해보는 이게 이제 일상에 전해진 프로그램화돼서 전해진 게전 세계의 명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를 뭐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으로 이제 길을 잘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통을 반복하는 그걸 윤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을 공부하는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는 우리가 일상 모든 일상인데 그걸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또 보통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결국은 매 순간에, 24시간 매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대해야 된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번뇌로부터 이제 번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길에 갈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멍하게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필요가 없으면 이 신수신분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한다면 일단 우리가 보통 뭐 멍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잡고 있는 걸 내려놓기 위한 것이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엔 집중을 해야 돼요.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몸으로는 대충 대부분 이제 뭐 호흡이 되기도 하고 뭐 걷기 명상이 되기도 하고. 또 오감 명상이 되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프로그램의 반은 몸으로 훈련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진멸도 치유에 해당되는 거. 요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어떻게 명상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명상하는가. 그게 이제 요 서문에는 몸으로 경험하는 거에서는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딱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그 대상에서, 내가 만난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뭐 몸으로 경험한다면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제 통증이 있어요. 느낌이죠, 이제. 느낌이 있을 때 명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 말은 이제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게 미래로 가는 거고, 그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으로. 이두 가지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그거에서 그것을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대상에 거기서 더 가지 말으라는 거죠. 그거에서 그 느낌에서 느낌을 머물러라는 거예요. 주의를.

후회하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명상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라지는 걸잘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후렴구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관찰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을 사라지는 과정을 봐야, 그래야 아,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 발생한 것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재행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신수신법을 한문으로 하면 재행이 되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이 재행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를 관찰을 하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깨달으면 뭘 깨닫냐? 무상을 깨닫고,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번뇌이다라고 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거죠. 명상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게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서 대상을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도 한세 번을 꼭 해요. 여기 고타부타의 생애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또 그런 느낌이 나타나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느낌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번, 똑같은 걸또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그래서, 세 번을, 그거를 관찰을 하면, 이제 그런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같은 화나 같은 슬픔이 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스트레스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몸으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불안, 또 우울 이런 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원이고 뭐 신수신법이고 다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래서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좋아하면은 또 그것이 또 잃을까봐 걱정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그것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커지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생기면 뿌려지면 이제 그거 싹이 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번뇌도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면, 그것은 거기서 불이 꺼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 말이 나와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근면하게는 그걸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대상으로 했으면 호흡을 들숨날숨을 놓치지 말고 또 걸음으로 하면 발을 드는 거 내리는 걸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명상을 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게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 명상을 잘 열심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감 명상을 하는 것은 요 안에 보면 신수신법 안에 이제 법 안에 보면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명상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명상하는가이고 뒤에 법 부분에는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치유의 과정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그런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 마음으로 경험하는 뭐 근심, 탄식, 절망 다 진단지가 말하자면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2500년 전에 마음 치유의 이론 체계를 딱 세운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집이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데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 이 가래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대념 적용에 나옵니다. 집 부분에. 그럼 가래가 어떻게 생기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아, 그 빛깔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좋아. 우리가 뭐 어디 어떤 분 이제 그릇 좋아하는 분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바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못 가질까봐 걱정하고. 또못 가지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길인가? 보면 이제 눈으로 그 그릇을 봤을 때 아, 너무 좋아. 요거까지는 하버드대 연구하는 분, 뇌과학 하시는 분들 0.3초 걸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0.3초는 아무도 조절할 수,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 이 그릇을 눈으로 볼 때, 아, 너무 좋아. 요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요때 알아차림을 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것을 못 가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근심, 탄식, 뭐 이런 괴로움을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돌아서야 되냐. 부처님이 돌아선다는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돌아서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오온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가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것을 연습하는 게 육근, 육경, 12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에서는 집에서 고로,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 고진멸도한테 멸이, 거기서 그것이, 그것도 거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멸은 그것이 일어났을 그때 그걸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게 멸의 과정이에요.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을 보고 원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요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사성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연습을 일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오감명상이에요. 오감명상.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눈으로 이제 그릇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아, 이 좋은 느낌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 주위를 다시 눈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빛깔이나 모양에 가져가고, 거기서 이 마음이 왔구나. 이렇게 이것을 돌아가는 거를 세 번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힘이, 그 집착으로, 그 가래로 가는 힘이 현격하게 세 번만 하면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했던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오감명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차를 마시는 걸로 코까지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빛깔을 보면 아,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빛깔이구나. 그럼 더는 안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아, 향이 너무 좋구나 하면은 이 향이 좋구나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코를 주위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주위를 두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이 향이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게 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가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럴 때 그런 마음들이 오온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 더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예방법이고 그거를 일상에서 늘 수행을 해라 라고 그 전해주는 게이 오감명상 훈련이라고 수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차와 함께하는 오감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우리 일상인데, 일상에서 번뇌로 가지 않는 명상으로는 이 오감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또 촉감을 해서 그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더 이상 번뇌로 가지 않는 그것을 이제 연습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오면 차를 보고 빛깔을,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알아차립니다. 또 향을 맡으면 아 이런 향이구나 라고 까지만 합니다. 또 맛을 볼 때도 아 이런 맛이구나 까지만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이제 차가 오면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차를 자기 전에 따릅니다.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이 같은 느낌이다 해서 다선일미라고 해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다선일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를 대상으로 명상을 하겠습니다. 차를 잡아주세요. 자, 차의 빛깔과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이구나

어떤 빛깔이구나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차잔을 잡았을 때 차가 손의 느낌이 따뜻한지 따뜻하다면 따뜻하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알아차렸으면 이제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아봅니다. 향을 맡을 때도 이런 향이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만을 분명히 합니다. 충분히 했으면 이제 혀로 맛을 볼 텐데 입 안에 한 모금 머금고 충분하게 이런 맛이구나를 알아차림하고 그 후에 목에 넘깁니다.

목에 넘어가서 아랫배에 따뜻한 느낌이 차가 도달한 느낌을 몸의 느낌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한 모금 더 하는데 다시 빛깔을 한번 보고 이런 빛깔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향을 또 맡고 이런 향이구나, 다음에 입에 머물고 맛을 보고 삼킵니다.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는지, 위에 도달한 느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차리고, 자, 이제 그릇을 내리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들숨 날숨을 주의를 두고 온 몸에서 느끼는 차향과 맛을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오감을 경험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냄새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몸의 느낌이구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본래는 잦아들고 집중력은 더 좋아지고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맑아진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와 움직임 명상이 같이 되어 움직일 때는 항상 알아차림을 하고 움직입니다.

자, 한 번 더. 참명상을 해야지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찰잔을 듭니다. 차의 모양과 빛깔을 보고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봅니다. 네, 코로 가져가서 향을 이런 향이구나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맛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목을 넘겼을 때 위에 도달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빛깔을 보고 또 모양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리고 입안에 한 모금 머물고 이런 맛이구나를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0: 목농림을 하고 아랫배에 차가 도달하면 온 몸에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들숨 날숨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보고 듣고 맛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서 많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이런 오감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로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쪽에 선생님 먼저.
1: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차 맛을 보는데, 아까 스님께서 혀끝에서 느끼라고 하셔서,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쌉싸한 그 맛과,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혀에서 계속 그 단맛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또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매번 이 맛을 느끼는 것도 계속 바뀌고 변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2: 저는 차를 마시면서 호로록 소리가 무척 청아하게 잘 들렸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따라서 맑아지는 느낌?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3: 네.
1: 네, 저는 스님께서 눈으로 보는 거에 주의를 두라고 하셨을 때, 이 당겨져 있는 차가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거에서, 아, 내 손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차림을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 흔들리는 모양보다는 그 차에 아주 미묘하게, 약간 그 노란 색깔이 눈에 더잘 들어갔습니다.

0: 차를 만졌을 때 되게 따뜻한 온기가 이제 몸을 이렇게 손을 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저와 차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내려놓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계속 그 과정상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계속 사띠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게 자꾸 이어질수록 우리는 식이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이 그 차를 마시는 데에 맛과 향과 어떤 느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수록 번뇌는 사그라들고, 번뇌가 약해질수록 번뇌는 힘을 잃고 오히려 집중력은 더 커지는 이런 길이 이제 명상의 길이고,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 명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늘 파도가 오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파도들이 올 때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번뇌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나고 깨달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게 부처님이 알려준 부다의 명상의 길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소중한 나.
1: 나 김호.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짧은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라고 합니다. 전 108배 법화경 사경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다. 남한테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았는데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들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참회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도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았겠지요. 올 초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번뇌 속에 살았겠지요. 지금은 이것 또한 저의 업보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생활합니다. 그나마 더 큰 수술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업장 소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광우 스님 소나무 ARS 이벤트에 당첨되어 공덕을 꽃피우다 책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페이스북에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소나무 시청하는 불자님들에게 쉽게 법문해 주시고 위트 있는 말솜씨로 많은 불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장수 프로가 되길 바라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평택에 살고 있는 정아무개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또 법화경 사경 하시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또 저기 작년 이제 말에 받은 거니까요.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 업보, 인연 과보에 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일 안 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 사는 모습을 업노름이라고 했어요. 업노름.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산다. 그것도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복노름. 딱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이라든 편안하고 잘 풀리고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자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하늘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 네가 네 복은 네가 져야지. 왜 여기 와서 날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이 묘하죠. 근데 이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어변,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님 저는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는 분들은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또 열심히 더 잘 닦아야 된다. 스님 저 살아간 게 너무 빡빡하고 퍽퍽하고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 이번 생이라도 좀 닦아야죠.
3: 네.
0: 예. 스님 저도 닦고 싶지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닦을 겨를 여지가 없네요. 닦을 겨를이 없네요. 그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이번 생에 좀 고생하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3: 네.
0: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생에도 안 태어나고 요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고. 예. 그게 최고입니다. 뭐 어차피 다음 생에 잘 살아봤자 또 그 다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는 우리도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과거 전생을 싹 꿰뚫어보면 안 해본 게 없다. 왕도 해봤고 거지도 해봤고 연예인도 해봤고 스님도 해봤고 배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더라. 다 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꿈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든 꿈인데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 이게 꿈인가 보다. 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수행자가 되는 거래요. 아 이제 꿈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깨달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바탕 꿈 속에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나쁜 꿈을 꾸기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내 마음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꿰뚫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우면 뭘 해라? 기도해라. 저기 이제 창원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창원에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제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대요. 60이 좀 넘으셨는데 소나무에 완전 광팬이시래요. 매일매일 소나무 보는 낙으로 사신다.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경험하신 기도 가피를 꼭 이렇게 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때 이미 30 안팎이었을 때, 즉 30 안팎이면 엄청 젊은 나이잖아요.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심각한 당뇨가 왔는데 그게 또 합병증까지 생겨서 옛날에는 또 의료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못했잖아요.
3: 네.
0: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였대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 당쇼크 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30 안팎에.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다행히 당신 어머님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 어머님이 그래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치면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참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른 안팎에 그냥 심한 그냥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0: 다 쓰러져 가는 젊은 딸 손을 이끌고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그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갔대요. 구인사 다 들어보셨죠? 구인사.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4박 5일 동안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생 관음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염불을 한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다른 기도는 못하셨대요. 그냥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중얼중얼 염불을 했답니다. 중얼중얼 염불을 했대요. 그래서 중이 웅얼웅얼한다 그래서 중얼중얼이라고 모르셨죠? 예예 그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예, 예 뭐든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같이 웅얼웅얼한다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몇 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관세음보살만 하염없이 염불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다니던 몇 년 후에 창원에 있는 모 사찰에 창원에 있는 사찰에서 큰 법당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라는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뭐지? 막 이렇게 쳐다봤대요. 뭐지? 뭐지? 그래서 이거 꿈인가? 꿈치고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뭐지? 뭐지인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염없이 몇 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 큰 법당에서 자꾸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누구였구나? 너였구나. 그리고 그 환청을 딱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큰 법당이 있는데 큰 법당 기둥 세 개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기둥 몇 개?
1: 세 개.
0: 기둥 세 개가 딱 세워져고 저게 큰 부처님 금으로 된 큰 부처님 삼존불이 딱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당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느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더니 큰 스님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리 오너라 같이 가자. 그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 법당의 큰 세 분의 부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 앞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른손을 펴보거라 이러더래요. 오른손을 펴보거라. 근데 오른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다 큰 스님이 뭘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뭘 딱 올려놓더래요. 로또 번호였으면 얼마나 좋아. 다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오른손가락 이렇게 다 올려놔가지고 큰 스님이 그래서 뭔가고 봤더니 솔잎 있죠. 솔잎 하나랑 솔잎 그 다음에 그 콩 있잖아요. 콩 하나리 노란 콩 하나리 딱 올려져 있더래요. 솔잎 하나 노란 콩 하나. 그걸 딱 보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솔잎 하나 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 뜻을 몰라서.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 현실 같은 꿈에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다.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가피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게 솔잎과 콩이 무슨 뜻인가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마음에 딱 짚이는 게 있더래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마음에 딱 짚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뒷산이 있더래요. 약수터 올라가는 뒷산에 거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세워 있더랍니다. 그 오솔길을 이렇게 가면서 여린 솔잎 있잖아요. 여린 거. 말랑말랑한 여린 솔잎을 이렇게 잔뜩 땄대요. 가득 따서 그 이제 햇볕에 며칠 동안 바싹 말렸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집힌 바가 있어서. 그리고 콩 있죠?
1: 네.
0: 그 콩을 일반 그 노란 콩을 구하다가 햇볕에다가 또 며칠 동안 바싹 말랐대요. 그냥 아주 단단하게 완전 물기 하나 없이 바싹. 솔잎하고

뽕을 바싹 말린 뒤에 그 이제 바싹 말린 거를 다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방앗간에 갔대요. 방앗간에 가서 이걸 그 우리 미숫가루 있죠? 네. 미숫가루만이 완전히 갈아버렸대요. 미숫가루 그 마른 솔잎이라 콩을 미숫가루처럼 방앗간에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봉지에 이제 보자기에서 와가지고 그걸 매일 물에 타서 미숫가루처럼 드셨대요. 그렇게 3개월을 매일 드셨답니다. 3개월을 매일 드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싹 나왔대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당뇨 합병증이 싹 나오셔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지만 그때 그걸 먹고 나서 합병증이 사라진 걸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건강을 되찾은 거라고. 그때는 진짜 몇 년 못 살 줄 알았대요. 이야, 그 마른 솔잎에 그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미숫가루로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마셨더니 나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꿈에서 가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서 나으신 거고 우리도 다 똑같은 효과 본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면 나도 당뇨합병증 낫는 거야? 야야야, 그거면 누가 낫는데? 광우쌤이 낫는댔어. 그러다 배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예?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거나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거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받은 그분만의 특별 처방법이에요.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분은 효과를 그렇게 보셨대요. 하여튼 값이 받은 거죠. 네. 네, 대단하죠. 그 여러분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 맛없어서. 자,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값을 받으셔서 이제 생명에 이제 어떤 위급한 그런 어떤 큰 불은 끄셨는데 그 전생에 살생 업보가 많으셨나 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면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과보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보살님이 그 30 안팎의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무지 고생하다가 이제 나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미 몸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40대 됐을 때 한쪽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또 한쪽 나머지 눈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 하나는 실명되고 또 한쪽 눈도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처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부처님 경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제 눈을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발언했답니다. 제가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뭐가 될 정도만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제 눈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또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불렀는데 계속 부르고 불러서 거의 10년을 불렀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10년 동안 뭔가 소원 하나를 딱 세워놓고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잘 안 되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포기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의 소원 갖고 5년 동안 빌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10년까지 끌고 가기 쉽다 어렵다? 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소원을 어떻게 10년 동안 해. 내 팔자르니 하고 살지.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신명되었던 눈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눈이 회복이 됐답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렀어. 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회복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신명대 눈이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게 난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당신의 이런 1년의 어떤 가피르들을 얻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몸으로 당신의 체험을 한 거죠.

0: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좀 넘으셨다고 했죠.
1: 네.
0: 작년 4월 달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작년 4월 달에. 그 당시 다니는 창원 사찰에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는데 삼사순례라고 들어보셨어요?
1: 네.
0: 삼사? 예, 삼사순례가 절 세 군데를 예. 나머지는 모르나 봐. 예. 혼자만 하셔. 예? 예. 그래서 삼사순례가 절 몇 군데?
1: 예.
0: 하루 동안 절 세 군데를 순례하는 걸 삼사순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셨대요. 삼사순례를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절에서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삼사순례를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횡단보도를 당신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딱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려고 몇 걸음 앞으로 건너서 앞으로 가는데 몇 걸음 앞으로 가는데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그냥 끼치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전기 통해 본 적 있어요?
1: 없어요.
0: 아 그래 죽어요 전기 통하면. 전기가 온몸에 찌릿하고 전기가 온몸에 딱 통하면서 그냥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털 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에 딱 든 상태에서 뒤로 확 넘어갔대요. 온몸에서. 그런데 뒤로 넘어갔는데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간데 포근한 뭔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넘어지지는 않았대요. 뒤로 확 젖혀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그 포근한 무언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휑 하고 자동차가 확 지나가더래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 질렀대요. 할머니 칠까 봐. 순간 자기가 뒤로 확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로 몸이 확 젖혀질 때 그것도 뒤로 넘어질까봐 포근하게 무언가가 뒷목을 이렇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동차. 그리고 왜 신호등을 안 지키냐고. 그렇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야.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예?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좀 흥분했다. 그리고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들. 음주운전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여러분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죠?
1: 네. 네.
0: 절대 하면 안 돼요.
1: 네.
0: 오늘은 괜찮겠지.
1: 안 돼.
0: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1: 네. 네.
0: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대리운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0: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노보살께서 너무나 놀라셔서 야 이건 진짜 부처님 갑이다.
1: 네.
0: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에 스님 제가 지금 몸도 약하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라도 제가 건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누구 덕분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이 감히 관세음보살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 없죠.
0: 여러분 가끔 그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경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불보살 가피라든가 관세음보살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1: 네.
0: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절에서 경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 150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까? 그거 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제보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랑 친한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저랑 실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 친한 불자님들이 당신이 기도 체험한 걸 저한테 뻥치겠어요? 예? 어차피 인생 뻥이야 뭐 이러면서 뭐 한바탕 꿈인데 뻥 좀 치면 어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선생님 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명훈가피.
1: 명훈가피.
0: 그림자명, 어둘명, 그림자명.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보호해 주는 가피예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 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도나 염불은 절대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0: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해. 머리로는 기도, 염불, 수행이 좋다는 거 알면서 누가 안 해?
1: 내가
0: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기도하기, 정말 기도하기가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도저히 기도하기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그것도 못하나? 그건 해요, 못해요? 그래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업이 나를, 내 업보가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하는 게 좋고,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좋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좋고, 천수경을 하는 것도 좋고, 옴마니 반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보살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 이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전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창원에 계신 보살님이 눈이 실명됐는데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 해드렸죠.
1: 네.
0: 그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2: 네.
0: 제가 또 며칠 전에 제주도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저랑 친한 스님이 조그만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얼굴도 보러 갈까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간 게 1월 말에 갔거든요.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보고 놀라서 노란 꽃. 나 좋아한 줄 알았어요. 좋아. 예? 생화더라고. 이거 좋아 아니야? 와, 이게 웬 좋아야?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1월 말에 노란색 꽃이 피어있고. 그리고 귤도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주도 좋더라. 그래서 제가 씨를 하나 줬어요. 씨앙수를. 제주도에 사는 사람, 제주도 좋지. 예, 이렇게. 예, 제주도 사는 사람, 모두 좋지? 예, 참 제주도 좋아. 예. 이거 제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와서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대요.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제주도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주 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제주도에 큰 그 불교대학이 있는데 제주 불교대학에서 그 공부하시는 그 불자님의 그분의 이제 체험담이신데요. 이 제주불교대학에 다니시는 이 불자님이 원래 그 당신의 친정집은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라서 딱히 이제 불교 같은 걸 믿지는 않았고 시댁, 결혼해서 시댁을 와봤더니 시댁이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외할머니, 이 보살님의 외할머니는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그런 어떤 불심이 깊은 시댁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당신이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불심이 싹 트게 된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요 보살님 시어머니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때 그 보리 이파리가 눈에 찔렀대요. 눈에 딱 찔렀는데 사실 그때 병원 가거나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바빠 죽겠니까 아 뭐 찔렸나 보다 뭐 별일 없겠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낫겠지 했는데 계속 눈이 아파오더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명이 됐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 시어머니가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그분 인터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긴 해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나 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점점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실명을 판정받았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이거는 어머니의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기도 때문에 효험을 보신 거라고 자기 눈에서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최고의 포교예요. 좋은 말 백날 해봐라. 예? 우이 독경. 예? 쇠귀의 경읽기잖아. 그런데 눈앞에서 누가 기도해서 로또 터졌다. 뭐 누가 기도해서 몸에 병이 나았다. 누가 기도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나았다. 이걸 옆에서 딱 보고.

0: 큰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와, 부처님의 뭔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신다는 제주 불교대학의 어느 학생분의 그런 인터뷰를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고민해라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1: 기도하라.
0: 염불 한번 더 해라. 기도 한번 더 해라.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1: 네.
0: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항상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걸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기도로 녹여내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어야 할 선업의 공덕을 끊임없이 복짓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노는 입에 노나니 하지 마시고 노는 입에 뭐 노나니 뭐 이러지 마시고 노는 입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도 그냥 드라마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이 귀싸대기를 맞았다. 아니 아니 저놈 못됐냐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걸레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염불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 내면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 희한해요. 스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찜질방 갈 시간이 있다. 어?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이 있어. 근데 무슨 시간은 없다? 기도할 시간 없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면 은은한 보이지 않는 가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성상현 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말이라도 예 안 하시는? 네, 제가 오래전에 성상현이라는 법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그냥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오래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시던 그 성상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 39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갈비뼈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실에 드러누워 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답니다. 그 링겔로이즈 하셨대요. 음식이 아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27개월 동안. 27개월이면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링겔을 의지해서 병원에 있는데 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소말리아의 그 기아에 그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그냥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였대요.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링겔로만 그 목숨만 연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 집안 사람들도 다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병원 위문에 어느 스님이 오셨대요.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 성상영 거사님을 딱 보더니 에휴 곧 죽겠네 당신 못 살아 이러더래요. 오, 그거 말을 막말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어디 죄수 없이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 그러니까 화를 내면 오는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성상인 거사는 이 성상인 거사는 사실 화낼 힘도 없었을 거예요. 화낼 힘도 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스님이 딱 보더니 책 하나를 주더래요. 금강경을 주면서 금강경 그 유명한 금강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읽으면 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태어났으니 언제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갈때 가더라도 곱게 갈수 있다 이러더래요. 제가 살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을까 우리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죠. 가기야 가겠지. 죽기야 하겠지. 하지만 갈때 가더라도 어떻게 갈수 있다? 예, 이 금강경을 읽으면 곱게 갈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할게 없으니까 금강경 계속 읽었답니다. 근데 누워서 금강경만 읽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왔을 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금강경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나가서 장례 준비하는 게, 그냥 죽더라도 집에서 죽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집에서는 장례 준비를 했대요. 그때도 누워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외우다가 뭔가 이제 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27년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 금강경 외우고다가 뭐가 툭 하고 터지더니, 나 배고파. 처음에 부인이 싫어하더래요. 가려면 그냥 곱게 가지. 괜히 넘어가지도 않는 거 먹어가지고 생사람 고생시킬려. 아, 근데 그 부인 되는 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병자 간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미움을 먹었는데 몸에 힘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씩 누웠던 걸 이제 앉고 앉았다가 서고 섰다가 걸으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을 되고 나서, 와, 내가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았다. 부처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 성상인 거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금강경을 읽고 나서 알았대요. 당신이 이제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독한 개구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한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그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 걸 고양이가 넘어오는 걸또 빠뜨리고 또 빠뜨리다가 고양이가 그 자기와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징후의 눈길로 노려보면서 물속에 익사를 당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이렇게 그때 길고양이를 죽였던 고양이를 죽였던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복기를 해봤더니 다 병으로 죽었거나 사고로 이미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야. 이게 자기 고양이 죽였던 업보를 무엇으로 녹였다? 금강경으로 녹였다는 걸 알고는, 그래서 이 거사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제 그몇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성상현 그 거사님의 밑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거사님이 살아생전에 법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경전 강의한 걸그다 녹음을 해놨대요. 그래서 녹음한 거 지금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는데, 그 녹음해 놓은 걸 책으로 녹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상현 그 거사님의 법화경 녹음해 놓은 법화경 법문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법화경의 야광 본사품이라고 있어요. 야광 보살 본사품이라는 법화경의 품이 있는데, 야광 보살 본사품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나이가 드셔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셨답니다. 그 당시에 막 미국 병원까지 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도 치료가 안 됐대요.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일었는데,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또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할게 뭐가 있어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대요. 머리 겁나 좋아요. 그 법화경을 통째 누워서 그냥 가면 가는 거지 하고 마음을 다 비우고 누워서, 당뇨 때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는데, 법화경을 다 외우고 나서 당뇨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당뇨병 완치됐다고 다들 그 완치 판정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0: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하고 그 소문을 어디서 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학을 외워서 나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의사하고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나는 치료 안 받고 법학을 외워서 저절로 나았습니다 하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녹음 테이프에 그대로 법문이 그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법사님이 하신 말씀, 이 법사님이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긴 거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외워서? 금강경을 외우고, 두 번째 죽을 고비였을 때는 법화경을 외워서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이 성상인 거사님이 그 세법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불자가 부처님 경전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법화경을 외워서 당뇨병이 나았다고 하면 안 믿겠지만 우리 불자는 부처님 경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 불자라면,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꼭 좀 소나무에서 널리 이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뛰어난 진리만을 이야기하라. 헐뜯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마음이 탐욕으로 물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남 열전.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3: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4: 모르질 있었고. 않죠, 저희도.
2: 네. 네.
5: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4: 우와. 안 쓰는데 왜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6: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알고 두신 거예요? 아니면?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 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계 유일인 속담 국보 다혜스님의 땅설법 법주 다혜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한 7일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또 이 설법의 공덕을 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제 설법되어지지 않던 안락국 태자경, 그 다음에 사라세 대왕경, 원남구인 왕생인연경 세 가지를 이제 강설을 했는데, 처음하는 어떤 그 법회인 만큼 저 혼자의 원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학덕 높으신 교수님들, 또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고성대덕 스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불자님들이 적극적인 원호 아래에서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그것도 감사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등상 보다가는 개근상 타기 되게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법회를 응원해 주신 이수자 교수님께 제가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6개월 동안에 큰 문제 없이 땅설법이 무엇인가에도 충분히 잘 알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불자님들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설법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있죠.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도 이제 설법을 하지만 불교 의례, 또 문화 이런 것도 이제 강설을 하거든요. 그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안락국 태자경을 통해서 아미타불 전생담, 관세음보살님 전생담, 대세지보살 전생담, 석가일의 전생담, 또 문수보살의 전생담, 오백나한의 전생담을 이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의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불교 의례 중에서 현재는 이제 잘 설행되지 아니하는 의례를 오늘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의례인가 하니까 금강상 법기보살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우리가 신앙되어지고 또 청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즘은 삼보통청이라 하죠. 여러분들 사시마지에 대웅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삼보통청으로 해서 마지를 올립니다. 청이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청할 청자를 씁니다. 금강산 법기보살 청할 때 청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청원한다. 아래서 바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시마지나 공양을 올릴 땐 청이라 하고 이제 새벽 예불이나 저녁에는 예참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지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의례가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가까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의 성문의범이 현재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의례집으로 이제 다들 알려져 있어요. 불교 의례집을 대철의 승문 의범에 근거해 가지고 의례를 이제 선행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인터넷상이나 기타 등등에는 1935년도에 안진호 스님께서 성문 의범을 편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은 193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성문 의범이 맨 안진호 스님께서 이거를 이제 편찬하신 책이에요. 보시면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성문 의범 안진호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발행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하권에 나와 있습니다. 하권에 보면 1931년 4월 초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1931년 4월 초팔 날에 처음 이제 이 책이 편찬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삼보통청이라 되어 있지 않고, 그때만 해도 재불통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처님들을 청하여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이고, 요즘은 삼보는 불법성 삼보님전에 공양을 올린다, 삼보통청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작업이었죠. 우리나라 출판사가 생긴 거니까. 저희들이 어려서만 해도 다 손으로 수기를 했거든요, 의례집을. 그러다가 이 절에 이게 나오니까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문 의범이 전국에 유포가 되고 이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들 여러분들이 요즘은 익숙하지 않은 종단에서 많은 의례집을 편찬했거든요. 그런데 안진호 스님이 편찬한 이책 속에는, 의례집 속에는 그때 싣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성문 의범에 실리지 않으면 다 민속이야, 굿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전에는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의례가 한 75가지 정도가 전승이 됐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불과 뭐한 10가지 정도에서 한 15가지 정도 실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넉넉 잡아도. 근데 그 속에 뭡니까? 금강상 법기보살청은 여기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보면은, 이 강강을 해주신 오늘 문화재위원 교수님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듣도록 하고, 어쨌든가 요 때는 이게 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700년대만 해도 법기보살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많은 문화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따 강강법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모든 게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저 하다못해 삼보통천 같은 경우에도 악음일신 중 적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회 이런 게 앞에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바로 거불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미타청이랑 관음청 이런 같은 경우에도 거불 유치청사 바로 그렇게 넘어가고 예참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조선시대에 실린 몽암집에 실린 법기보살청 같은 유치청사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것이 의례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청 자체는 청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보살이라는 거죠. 보살청. 금강산 법기 보살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생겼는지, 그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살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구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를 구하는 사람, 또 지혜를 이제 가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이란 뜻인데, 원래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보살이라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보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생보살이 있고 대승보살이 있거든요. 본생보살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본생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담이죠. 거기에는 부처님을 보살로 표현했기 때문에 본생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대승의 보살들은 뭐니까 대승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법기보살 같은 경우에는 본생보살이기 어떤 그 의미도

있지만은 대승보살적 의미가 더 크게 이제 부각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법기보살이 여기서 보살이라고. 그다음에 대승보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 돼. 지옥 중생을 내가 구제할 거야. 이런 서원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걸 회향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대승의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회향의 의미가 없다면 대승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는 단계죠, 그것이. 그리고 또 보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수행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발심을 해야 되겠죠. 초발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도라 해가지고, 아, 내가 이게 걸림이 없어야 돼. 내가 수행을 꾸준히 해나간 데 있어가지고, 집착이라든가 번뇌에 걸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도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꾸준하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일생보처가 됩니다. 일생보처라는 것은 한 생을 거치고 나면 부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이네 가지를 거치고 나면은 뭡니까? 하엄경 같은 경우는 52가지 수행 단계를 나누죠. 이네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엄경이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방불교, 대승불교로 오면서 다양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는 생각도 생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수보살 같은 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나오시죠. 또 그다음에 하엄경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보현보살이 주체가 되고, 이러한 어떤 그 분들을 상정해서 많은 보살 사상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기보살 같은 경우에는 법을 일으키는 보살이거든요. 법법자 이제 일으킬 기자를 씁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법기보살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분단이 되고 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신앙이 지금 사라진 형태죠. 그렇지만 법기보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불교에 있어서 반야 있죠. 반야가 빠진 불교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반야와 공의 사상이 있어야 대승불교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반야 사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승불교가 어떤 그 성립될 수가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설법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반야를 설법하는 보살이 바로 법기보살입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대반야 바라밀다 신경, 소품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런 식으로 반야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반야 바라밀경 같은 경우에는 600부 반야라고 합니다. 600권 정도의 어떤 거 부수를 가지고 계신 경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수지독송하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같은 경우는 대반야경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다경 같은 경우에는 대반야경의 후부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요한 반야의 사상을 설법하는 법기보살님에 대한 공경과 예경이 없이 과연 우리가 대승불교를 올바르게 신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 아까 성문 앨범에 실리지 않은 많은 의뢰 중에서 제가 금강산 법기보살청을 오늘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주청 같은 경우에도 신중단의 67번째 보부법계 주변에 함는 옥택신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그청 역시 불교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문 앨범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이런 식으로 많은 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야를 항상 설하고 계시는 법기보살님에 대한 우리가 예경이 있어야 우리가 신심도 고치되고 또 법기보살님의 가피를 입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은 법기보살님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법기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법기보살이란 말을 하는데, 경전 자체에서 뭐냐면은 단무갈보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무갈보살, 또 법용보살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단무갈보살하고 법기보살에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을 일으키는 보살, 법피보살, 법용보살은 용출한단 말 있죠. 샘물이 올라오다 이런 뜻을 할때 법

용보살입니다. 그러면 불교에는 어떤 전통이 있나 하면 법을 청하지 않으면 설법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번에 우리 구미래 교수님께서 적산법화원 설법을 이제 하실 때, 강강하실 때도 그런 어떤 의례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회장에 가면 청법가 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덕높으신 스승님 이런 어떤 거 청법가를 하죠. 그래야 설법을 하는 것이 불교의 관행입니다. 이게 그렇게 봤을 때 법기보살님께 법을 청하신 분이 바로 뭡니까? 저기 뭡니까? 저 법기보살님과 쌍을 이루는 보살이거든요. 살타파륜이라 말합니다. 살타파륜 보살, 상제보살입니다. 그 상제보살님께서 항상 울며 다니는 보살이기 때문에 상제보살이거든요. 상제보살님께서 법을 청하시니 법기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상 법기보살청에는 상제보살과 법기보살이 같은 예경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가돼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그 금강산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강산 자체가 뭐냐면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그러죠. 그러는데 봄에 금강산은 뭐냐면은 금강 반야 바라밀다라 해서 여러분 불교의 의미로 모든 근심을 끊어내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봄에는. 근심, 걱정, 번뇌를 다 단절시키기 때문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강반야 바라밀로 해서 앞부분에 금강의 부분을 강조한 것이 금강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되는 경이 되겠죠. 그다음 여름 같은 경우는 복례산이라고 합니다. 하잖아요. 금강산을.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복례산 자체를 뭐 삼신이 산, 신선이 사는 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것이 불교랑 습합되면서 활용되면서 화천 같은 것들을 하죠. 그렇죠? 복례산을 들어가니 백학조와 공명조가 이리저리 나르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일체 중생 저인하러 례영을 하시기니 복례산이 저기로구나.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복례산으로 연가가 이제 갔다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접인하러 나오시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청을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하고 무관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으로는 이제 복례산 자체가 아미타불이 계신다. 우리나라는 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럼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에서는 정토 삼부경이 되겠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세 가지를 강설하는 이제 산이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록이 푸르르고 그런 나중이고 가을은 뭐 풍악산이라 하죠. 가을에는 이 산, 저 산에 뭡니까? 단풍이 들어가서 서로 어울립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그 단풍나무, 뭐, 뿌찌나무, 소나무, 울긋불긋 어우러져서 보기 좋으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그림 좋은 거 보고 화엄경 한다 그러죠. 가을은 화엄경의 어떤 산입니다. 풍악산 자체 상징할 때.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개골산이라 하죠. 뼈가 다 드러나는 거죠. 개골산은. 어떻게 그런 말들을 쓰죠? 야, 그냥 개골도 못해. 중국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강감찬 장군님한테 개골도 못했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한테 개골도 못해. 뼈도 못 추렸어. 이런 말을 쓰죠. 개골도 못해. 이런 말이. 뼈도 못 추렸어. 그럼 겨울이 되니까 온갖 산이 뭐니까 뼈가 드러났잖아요. 이게 겨울 자체가.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열반경의 강설이었던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그 살타파륜 보살, 아까 말 상제 보살, 그분이 뭡니까? 분골향이라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향을 피워서 자기의 공양의 의지를 드러내니까 법기보살이 설법을 하거든요. 단무갈보살이. 그러한 어떤 그 지극한 구도심을 표현하는 게 바로 상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상제 보살의 분골의 의미를 따져가지고
붕골향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금강산에 가면은 향성이 있습니다. 붕골향성. 그러면은 붕골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성에 법기보살께서 설법을 하시는 곳에 그러던 그 상제보살이 신심을 적극 불태워서 가는 구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상제보살의 또 구도심에 대해서는 극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전에 많이 나와 있는데 화엄경 보살 주처품 같은 경우에도 그 법기보살이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서 대반야 바라밀경 같은 게 현장이 번역한 경우에 398권에서 399권 사이 77번째 상제보살품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반야 바라밀경 399에서 400권 사이에 78번째 법영보살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영보살이 담부가 보살입니다. 법기보살입니다. 그분의 품이 있고 또 소품 바라왔냐 바라밀다경 같은 경우에는 5세기 구마라습이 현재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살타파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뭡니까? 상제보살품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부분은 상제보살로 다 꾸며져 있고 마지막 설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기보살이 설법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그 도행반야경이라든가 또 대명도경이라고 있습니다. 대명도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또 다시 그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전들마다 법기보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1955년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저 뭡니까 그 월운 스님이 계셨답니다. 봉선사라는 절에. 그 스님께서 뭐 칠정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 스님들 같이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뭡니까 지심

사모니 불 이런 식으로 청을 하죠. 그래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예경을 올리는 게 칠정내잖아요. 그게 1955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이게. 그러면 불과 올해 몇 년 됐습니까? 70년 정도 됐나요? 오래 됐고. 그런데 그때도 같이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대례 참례라는 게 있습니다. 30번 절을 하면서 불보살님 전에다가 예경을 올리는 거예요. 30번 절을 하면서. 그러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나오냐면은 그게 엄청 긴데 앞에 건 자르고 그 대목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지심정례공강 상주건강 연설반야 대법기보살 분골향성 상제구법 살타파륜보살 연수왕 장수왕 여기건송 1만 2천 보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예경을 올렸고.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금강산에 상주하시고 반야의 지혜를 연설하시는 대해법기보살님, 큰 지혜의 법기보살님, 향성에서 몸을 태우고 항상 울면서 법을 구하시는 살타파륜보살님, 그러니까 상제보살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소례참례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심기명례 상주건강연설반야 대법기보살 분골향성 상제구법 살타파련보살 여기권성 12,000보살 마하살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역시도 아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대예참 소예참 자체에도 항상 법기보살에 대한 예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1955년 이후로 우리 예경집에서 법기보살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 법기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뭡니까?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소개가 돼서 항상 예경을 할 때. 그럼 그전에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이 옛날 의례지만 항상 앞부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칠정내 하면서 이거 빼버렸어요. 없어졌죠, 이게. 그리고 나서는 약사예례불, 아미타불, 미륵불 까지는 부처님의 예경이죠. 그 다음에 나서는 소제보살, 문수보인 다음에 바로 법기보살입니다. 그 뒤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은 그 뒤에 계시는 분. 예경을 올릴 때도. 그럼 그분들보다 앞섰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경하고 예경을 하고

0: 오늘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서는 우리가 아직도 덜어는 하는 절들이 있는데 향수회례라고 있거든요. 그게 향수라는 것은 말하면 어디냐면은 수미산에 거기에 있는 바다를 향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향수회 주변에 있는 불보살님들의 거처를 차례차례 예경을 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향수회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제 대의 참례와 소의 참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청하기 좀 어렵고 제가 향수회례를 오늘 천안 원각사 지공 스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간창을 한번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향수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심정례 공양 향수회례

0: 스님께서 신심기쁜 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다 같이 수견해 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청을 하시는데 뭐 달리 존경의 뜻을 표할 길이 없어서 박수를 쳤는데 원래 박수 치는 건 아니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공경과 존경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저희 이제 안정사 같은 경우에는 6.25 사변 당시에 남하신 운성 비구니 스님이 계셔가지고 금강산 같은 경우 법기 신앙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법기청이라는 예문을 남기셨고 현재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땅설부 아란야 전선관에서는 사시마지를 법기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을 소개는 강강 법사님의 강강문 듣고 나서 제가 보조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그 불교 민속에 대해서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우리 그 뭡니까 불교 의례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 질서를 많이 또 닦으시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그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불교 민속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이신 또 동국대 강사이신 구미래 교수님을 청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신앙의 의례집의 역사라든가 중요도 또 우리 교수님 나름대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안증사에 전승되고 있는 법기보살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님께서 너무 설명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잘 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좀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스님 말씀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 스님의 주지로 계시는 그 안정사에는 정말 창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시마지의 그 법기청으로 불공을 올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큼 법기보살 신앙이 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법기보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스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법기보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경전에 나와 있지만은, 특히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이제 금강산에 상주하시면서 법을 설하는 보살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강산 제보살 주처품에 보면은 그품 자체가 여기 이제 변상도 있습니다만 여러 보살이 각기 어느 곳에 상주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는 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이제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어서 그곳에 법기보살이 상주하시면서 1만 2천 권석을 거느리고 늘 반야에 대해서 설법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그 이런 권석의 수를 따서 금강경을 일컬을 때 항상 1만 2천 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법기보살을 단무갈 보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단무갈이라는 그말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로 법을 일으킨다. 그래서 법기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화엄경에서 우리나라 그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놓은 것은 사실 우리 민족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불교 성지라 할수 있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법기보살 신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그 법기보살 신앙을 처음 정립하신 분은 그 8세기 전반에 그 의상대사의 제자이신 표은 스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그분이 당시 그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계신 봉우리를 법기봉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법기봉을 뒤로 해서 표은사를 창건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법기보살을 주불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 본전의 이름을 스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반야보전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금강산에 그 법기보살을 둘러싼 다양한 기록이 전승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고려 태조가 이제 이곳에 올라오셨을 때그 석상에서 그 법기보살이 현현해서 방광을 크게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께서 이제 크게 감동을 해서 또 하나의 사찰로 그 정량사죠. 정량사라는 사찰을 창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량사 본전 역시도 반야암이라 이름을 하면서 법기보살을 주불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 금강산에 있는 여러 사찰의 연혁과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금강대본산 유점사 본말사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금강산의 그 여러 사찰들에서 법기보살 신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승되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문의범 때 보여주셨는데요. 1931년이라고 하셨죠? 이제 1931년 성문의범이나 또 1827년인가 그때 이제 그 성립된 작법기감이라고 또 의례집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식집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법기보살청이 실려 있지 않고요. 사실 이제 스님도 알아보시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사찰에 법기보살청으로 불공을 올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제 그렇지만 그 18세기에 몽암 대사 스님께서 남기신 그 문집을 보면 거기에는 법기보살청과 또 유치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그 법기보살 신앙이나 의식이

1700년대까지는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요. 이제 다른 사찰에 다 없어진 법기 신앙이 어떻게 안정사에 남아 있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정사는 여러 이제 논문에서도 많이 발표됐듯이 1960년대에 대법 스님이 창건하신 이제 사찰인데요. 이제

0: 그 비구니 노스님이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 그이 운성 스님께서는 이제 유점사에서 큰 의뢰들을 할때 지화도 만드시고 또 설단도 하신 그런 스님이라서 이제 의뢰에 굉장히 밝으신 그런 스님이셨죠. 이제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비구니 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 이전까지 그 금강산에서 수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계셨어요. 이제 그 가운데 신계사 비구니 산내 암자 가운데 또 법기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기암의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법기 보살을 모신 그런 수행 도량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기암의 기원을 근원을 둔 그런 그 비구니 스님들이 한국 전쟁 때 이제 많이 남아하셨고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의 그 법기 문중이라고 해서 이제 큰 맥을 이루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산 유점사에서 내려오신 운성 스님께서 이 법기 문중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 금강산과 가까운 강원도 삼척 안정사에 이제 주석하시면서 법기 신앙을 이제 전승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이런 점을 참조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남아하신 스님들의 영향으로 뭐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법기 보살 신앙이 되게 성행했으리라 하는 것 또한 이제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운성 스님께서는 1977년경에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다여스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유점사에서 내려오신 노스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당신 이제 노스님들께서 법기보살을 꼭 잊지 말고 모셔라 하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 사시마지에서 법기보살청으로 불공을 올리고 계신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기보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금강산 밖에까지 이런 그 법기보살 신앙이 또 보편적으로 전승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스님의 오늘 법기보살에 관한 의례에 대한 여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뭐 신학은 물론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좀큰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법기보살님께서 이제 항상 반야를 설법한다 했는데 그 반야라는 것들이 뭡니까? 그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 그 보시의 형태가 돼서 자비를 베풀게 되거든요.

0: 보살이 계시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강설하는 그 모습들을 위에는 변상도를 그리고 밑에는 금강경을 적은 변상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금강경조차도 뭡니까?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경인데도 변상도로 다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최고 많이 이제 기록에 남은 건 표운사입니다. 금강산 표운사의 반야도전.
1: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지혜를 없게 하고 지혜의 힘을 약하게 하고 장애가 된다. 그것은 밝음이 아니요 평등한 깨달음이 아니며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성냄과 어리석음도 그와 같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0: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1: 야,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1: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1: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유행을 바라다니. 도선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0: 그런가?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1: 도갑사?
0: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호.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꿈을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0: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1: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2: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왜 그래?
1: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2: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4: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3: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4: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3: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술이들한테 잘해주세요.
4: 무술이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3: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술이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4: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2: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5: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2: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1: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2: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1: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2: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1: 그러네.
2: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1: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2: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0: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1: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2: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3: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돌격하시오.
4: 돌격!
0: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2: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5: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2: 그럼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0: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6: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7: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6: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7: 네? 뭔 소리야?
6: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7: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6: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7: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6: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7: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8: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자,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춰, 멈추라니까.
2: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8: 아마 안 될걸요.
0: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8: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8: 얼마든지요.
0: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0: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0: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0: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

0: 규칙을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0: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1: 그게 뭔데?
0: 응진장 뒤에 있는 동풍석.
1: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0: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1: 아...
0: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3: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2: 더 올라가야 합니까?
3: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2: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3: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2: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0: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2: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0: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2: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0: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4: 사람의 목숨은 깊은 산의 계곡물보다 더 빨라서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떻게 악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젊은 육체는 어느덧 늙어 달리는 말과도 같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공격. 나무 대방광불 화엄령.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의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랴.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대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불조처럼 발심하여 목숨 바쳐 정진하고 보살 같은 원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라.

달은 가득 차기도 하고 이지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달은 본래 가득 차거나 이지러지는 일 없이 언제나 둥글다. 부처도 이와 같이 언제나 진리에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는다.

0: 게으름은 온갖 악의 근본이요 부지런함은 온갖 선의 근원이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와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공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내 제단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가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왕불화엄경

이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

지방세계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하명자면 삼도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

경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큰원 세우고 선정치해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또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내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

그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졸라.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5000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한이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복종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치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4: 아유, 좋습니다.
5: 말괄량이.
3: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4: 모르질 않죠, 저희도.
3: 네. 네.
6: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3: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4: 우와. 안 쓰였는데 저런 거.
2: 우와. 깜짝이야.
4: 우와.
2: 아니. 거짓말하지.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해고동 경기 동부교구가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 배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생명 평화와 생태계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으로 상생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내년 묘공당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한마음 선언이 현대적 전시 기술에 AI를 접목해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한마음 선언이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803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 잠수를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사찰 예절을 배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 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스님 원정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자부대중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나주 다보사가 창건 이래 도량을 읽은 원효스님과 진울스님 등 역대 도사 달의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노래 자랑으로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가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대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온 생명의 평안과 한강 생태계의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장엄한 수륙작법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까지 상생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강을 마주한 야외 도량에 장엄한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떠난 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넉전춤을 비롯해 바라춤과 나비춤 등 수륙작법이 펼쳐집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이 지난 4일 여주시 천서리 2포보 전망대 주차장 일원에서 한강산사 락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강 생태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2: 생명 그리고 음악이 주는 울림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웃음이 바로 이 축제를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1: 행사의 문을 연 수륙대제에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통을 이어가는 스님들이 참여해 장엄한 법석을 펼쳤습니다. 도량을 정화하고 성현과 영가를 청하는 시련을 시작으로

0: 대령과 관욕, 괴불 이운과 영산 작법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1: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신류불성의 생명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 있는 만물들과 구원들에게 불법을 강설하여 해탈로 이끌고자 하는 우주 허공 법계에 울려지는 대법석입니다.
0: 수륙대제에 이어 사부대중은 한강을 무대로 대중방생을 봉행했습니다. 미꾸라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우리나라 전통 방생 방식으로 한강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 남한 강변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과 방생의 공덕이 오염되고 지친 한강을 살리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온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3: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를 꾸준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정신과 불교 문화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0: 불자 가수 송우주와 이밀이, 박상현, 제1인, 뮤지컬 배우 박성환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 참여 음악회를 펼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수륙제와 방생, 문화공연을 하나의 장으로 엮어 올해 네 번째 법석을 회향한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불교의 생명 존중 정신을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와 연결하며 한강에서 상생과 자비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내년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탄신 100주년인데요. 이를 앞두고 한마음선언이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현대적 전시기술에 AI를 접목해 선사의 삶과 가르침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묘공당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인 내년. 이를 맞아 대규모 기념 전시회를 추진 중인 한마음선언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앞서 부처님 전에 시작을 고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05일간 조계사 인근 아라아트센터에서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대규모로 열립니다. 사부대중은 전시회 취지를 들은 뒤 선사의 사상과 AI 영상을 관람하며 의미를 새겼습니다. 일체 재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을 대주제로 현대적 전시 기술과 최첨단 AI 기술을 융합해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6: 우리 사부대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큰 스님께서 걸어오신 100년 열반 후에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시장에 펼쳐질 겁니다.
5: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태원에서 태어나 각고의 수행 끝에 한마음 도리를 깨치고 자비의 삶을 살아온 대행선사의 발걸음이 담겼습니다. 고불식에서 해수스님, 해솔스님, 청백스님이 차례로 헌화하며 원력을 모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아트센터를 여법하게 채울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길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7: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성의 불빛이 더욱 밝아지고 한마음의 도리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5: 이번 전시회는 유품 전시를 넘어 미디어 아트와 메시지 중심의 현대적 연출로 꾸려지는데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법문을 학습한 한마음 선언 AI를 도입해 관람객들이 생활 속 고민을 상담하고 경책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선언에서는 전 대중이 참여하는 굿즈 공모전 등 부대 행사도 병행하며 본격적인 전시 기획과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행선사의 발자취와 사상을 다채롭게 구현해낼 이번 전시에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803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 잠수를 진행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산사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803 자락에 텐트가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친구들과 직접 잠자리를 마련하고 익숙한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803 동화사가 지난 3일 중고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청소년 휴식 프로그램

0: 난 잠수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쉼을 얻고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사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부터 공양과 예불까지 청소년들은 직접 사찰의 일상을 경험하며 불교 문화를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1: 일이 생기면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크게 내쉬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0: 저녁에는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외 마당에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불멍, 별멍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스님과의 만남에서는 다과를 나누며 평소 궁금했던 점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즉문즉설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 별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함께 별과 함께 이 우주의 모든 그런 돌아가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0: 휴대전화와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자신에게 집중해본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예불과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 스님이 원적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의 길을 개척한 설산당 원명 스님. 스님의 영전에 꽃을 올리며 생전 가르침과 포교 원력을 다시 떠올립니다. 연등 국제선언이 지난 3일 설산당 원명 스님 원적 23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상자인 원명 스님은 러시아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국제포교의 길을 나섰습니다.
5: 40주년 기념회가 됐는데요. 예, 창건주이신 은사스님께서 창건 보니까 날짜하고 입적하신 날짜가 거의 똑같대요. 그래서 23주기 및 이렇게 40주년 기념법회 날이 되었습니다.
4: 1987년 서울 소격동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시작한 국제포교의 뜻을 강화도에서 이어온 연등국제선언. 다례제에 이어 연등국제선언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원명 스님이 세운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불교를 알리고 참선을 지도하며 한국불교 세계화 기반을 넓혔습니다. 사부대중은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원명 스님의 뜻을 되새기고 국제포교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6: 영어로 교리를 가르치고 참선을 지도하던 그 작은 법당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사랑방이었고 조계종 국제포교사가 처음 길러진 자리였습니다.
7: 많이 모여서 예전 옛일을 추모하고 또 이제 앞으로를 더 이제 연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4: 특히 연등 국제선언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 해마다 50여 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찾아 한국 불교와 선수행을 체험하는 국제포교 도량입니다. 주지 해달 스님은 앞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도량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8: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활동을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연등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모임도 또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포교사에 같이 포교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4: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전하겠다며 길을 나섰던 설산당 원명 스님. 스님이 일군 국제포교의 토대는 오늘날 연등 국제선언이 세계 각국 수행자를 맞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덕승총림 수덕사가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당 성우대선사 탄신 177주기 다례제 및 역대 산중 대덕스님 합동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는 지난 4일 경내 대웅전에서 덕승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주지 도신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다례제로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는 경호선사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본래의 말

0: 맑은 마음 자리로 돌아가 참된 진리를 체득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달해를 모시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달해제는 영단을 향한 대중 삼배와 죽비 삼성에 맞춘 입정을 시작으로 헌다 및 헌양, 종사, 영반, 의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설법전에서 제3당 정원대선사 96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회 대표 해창스님,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은 지난 4일 천불선언을 부흥시켜 호학양성에 매진한 재산스님 열반 96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재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자며 직지사의 가풍이 천년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좌고 우면하지 않고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당 정원대선사는 1873년 해인사에서 우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천불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으며 193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정화와 선풍진작에 앞장섰던 초부당 저금 대선사의 열반 65주기 추모달해제가 공주 신원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3일 대웅전에서 회주 중화대종사,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종봉태진스님, 신원사주지 성관스님, 문도대표 해법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운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달해제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큰 스님의 깊은 선사상과 자비행을 본받아 실천에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관스님은 달해제에 동참한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금대선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초부당 저금 대선사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마곡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불교 정화운동에 헌신하다 지난 1961년 법납 39년 세수 6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많은 보물을 간직한 절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를 가꾸며 시민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전법도량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켜올 수 있게 해준 역대 조사 달해제로 과거와 소통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다보사 불자들의 특별한 가을 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나주 금성산 천년고찰 다보사. 초가을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내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보사는 지난 3일 창건 이래 도량을 일군 역대 조사 달해 문화제와 어린이 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다보사를 세운 신라의 원효 스님과 고려의 보조 진울 스님, 조선의 서산대사 휴정 스님, 그리고 근대 천진도인으로 불린 우화 스님, 봉암사 수자로 존경받던 정명 스님까지 다섯 분을 기리는 달해제가 먼저 열립니다. 같은 시간 아이들은 다보사와 다보사 부처님을 주제로 동시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오후엔 시상식과 노래자랑으로 신나게 놀고 즐겼습니다. 다보사의 역사와 수행을 이어온 과거 스님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보사를 온전히 지켜나갈 미래세대 아이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2년 전 소임을 시작한 주지 만민 스님과 신도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입니다.
2: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 사찰입니다. 역대 조사 달해제와 어린이 축제처럼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법 도량 다보사를 일구어 나갈 계획입니다.
1: 어린이 잔치에는 전남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연휴를 맞은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아이들의 글솜씨, 그림솜씨를 뽐냈습니다.
3: 네, 와서 보니까 그림 그릴 수 있게 벽화처럼 뭐가 그려져 있어서 그걸 따라 그려서 잘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1: 이날 글짓기 대상을 차지한 박주경 양은 한국 문학계를 이끌 미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4: 보슬보슬 여우 비가 내린다. 스님은 새벽녘부터 기도를 한다. 누르잠을 잔 동자 스님은 아침녘에 기도를 한다. 나무 아비탑을 관세운 보살 탁탁탁 목탁을 치는 부처님 소리가 들린다. 절의 풍경이 온세미로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1: 천진물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스님과 불자들의 표정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0: 일곱 가지 보배가 땅에서 솟았다는 창건 설화처럼 아름다운 정각과 많은 성보들, 그리고 보배 같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다보사 달의 문화제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회암사지 출토 영락 장식을 공개한 특별전과 함께 영락의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고고 미술사적 연구 성과를 더해 회암사가 지닌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왕실 불교의 중심지였던 양주 회암사지. 이곳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은 불상이나 보살상에 직접 조각하거나 부착하는 일반적인 장엄구와 달리 별도로 제작한 독립적인 장엄구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영락의 고고 미술 사학적 의미와 제작 기법을 밝히기 위해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19일 박물관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영락 장식이 남긴 고리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불상 몸에 직접 붙이지 않고 별도의 줄에 연결해 착용하는 거리형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또 주장식의 너비가 약 8cm, 이음 장식도 4에서 6c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160에서 200cm 안팎의 보살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 이러한 거리형 영락은 남송의 새로운 장엄 기법을 수용, 발달해 고려와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회암사지 영락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형 영락 장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X선과 CT 등 비파괴 분석을 통해 영락의 내부 구조와 재료를 파헤치자 1mm도 안 되는 얇은 순동판을 두드려 형태를 만든 뒤 문양판과 지판 등 여러 금속판을 조립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장으로 만든 단판형과 앞뒤로 문양판을 덧댄 적층형이 함께 확인됐으며 금속판을 연결하는 데는 정교한 은땜질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또 표면에서 발견된 여러 차례 도금층을 볼 때 제작 이후 개금이나 보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호박으로 알려졌던 적갈색 보석은 수정으로, 백색 보석은 남유리와 진주로 각각 밝혀져 당시 장인의 뛰어난 공예 수준을 입증했습니다.
4: 1mm 미만의 얇은 구리판 3개를 조립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정들을 이용해서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저희가 우선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얇은 금속판에 문양을 새기고 다양한 보석을 정교하게 조립한 회암사지 영락.
5: 독립적 장엄구로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락 장식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회암사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발걸음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작은 유물 하나에서 시작된 연구가 회암사지의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이고요. 나아가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회암사지 영락장식에 대한 연구는 당시 불교장엄 문화와 회암사의 역사적 위상을 밝히는 새로운 단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천년고찰 강릉 보현사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2016 보현사 산사 천년 문화제를 열고 전통 불교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화제에는 산신대제와 삼대화상 달해제 등 천년 산사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문에 나선 월정사 회주 정념 스님은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온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당부했습니다.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사찰 음식 전시는 김치와 장아찌 등 사찰 음식의 전통과 지혜를 선보였으며 차 문화와 불교 문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산사 음악회에는 엔젤스 합창단과 가수 이혜원, 정승일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로 가을 산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가 지난 3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제22차 시연회를 보행했습니다. 시연회는 광주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호산 스님과 범음 명인 해령 스님, 이수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련,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오늘 봉행하는 영산제에 장엄한 법음이 널리 울려 퍼져 광주 시민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4년 광주 무형문화유산 제20

참호로 지정된 광주 전통 불교 영산제는 매년 호국 영령과 유주무주 일체 고혼, 5.18 민주항쟁 영가의 극락 왕생과 일체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실현회를 봉행해 왔습니다. 금강산 화엄사가 개천절을 맞아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산신대제는 성각스님을 법주로 관욕과 신중작법, 권공, 작법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동참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서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지 대현스님은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발언하며 화엄사에 모인 모든 분들의 행복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화엄사는 신라 질프일사가 창건하고 조선 정조 때 가순궁의 원당인 미타암을 세운 수바위로 널리 알려진 미륵도량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평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법무사와 시인으로 활동한 대한불교 전법도량 김동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먼저 귀의 삼보하옵니다. 저는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으며 해공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또한 수원 우만동에 소재한 대한불교 전법도량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균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전법포교도 열심히 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중한 말씀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대표님의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이목공, 전법의 길. 와, 이목공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동네 어르신 두 분이 갑자기 며칠 사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제 그제까지 인사를 드리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인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세계 사상 전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 이 책을 읽어보고 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세계 여러 종교의 그런 사상과 철학 이런 책을 다 보고 예. 죽음에 대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저에게 수승하게 다가왔고 오.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하여 제 참다운 인생의 길을 열고 찾아봐야 됐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당시에 예, 불교 학생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불교 학생에서 봉철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분은 주로 참선을만 주로 수행하는 그런 수자 스님이신데 이분이 저의 구도 열정을 들어보시고는 인천 용화사에 예. 경어 망공 스님의 법을 이은 이런 눈밝은 선지식 스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야말로 너를 깨우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예. 야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환희심이 난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분이 건강이 좀 근래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예.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예. 아, 이 스님이 열반하시면 나는 예. 누구한테 법을 이렇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예. 해서 제가 그 길로 가방을 들고 예. 인천 용화사로 뛰어가게 됩니다.
0: 그때 중학교 때인가요?
1: 고등학교 1학년.
0: 고등학교 때.
1: 예예. 예. 그래서 그 용화사에 도착하니까 예. 거기 대중 스님들이 예. 여기는 행자를 받는 곳이 아니니까 예. 용주사나 송강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멀리서 왔으니 그러면 큰 스님을 친견이라도 하고 가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기다리니까 그 당시에 한원 갔다가 우리 정강 큰 스님이 들어오시길래
0: 정강 큰 스님.
1: 네, 정강 예. 큰 스님. 거기서는 조실 큰 스님이라고 이제 예. 그렇게.
0: 유명하신 분이죠.
1: 예, 예. 예. 지금 송담 스님의 예. 그 스승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삼배의 절을 올리고 그러자 큰 스님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행주자와 어묵 동종이 너 마음의 소치인데 어찌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느냐 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왜 제가 마음을 본래야 볼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까?
0: 고등학생 때 예, 그런 저, 대화를 하셨어요.
1: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놈이 정연생 정열매주로다. 오. 인연 따라서 이놈이 왔구나. 오.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저를 머리를 깎도록 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저실방에 시봉을 하도록 해서 그 큰 스님에게 이제 시봉을 하게 됩니다.
0: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여 주셨어요?
1: 예. 대중 스님들은 파격적이기 때문에
0: 놀래가지고.
1: 놀래고 그렇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근데 그 용화사에서는 낮에는 울력을 하지만 야간에는 야간 정진을 또 시킵니다.
0: 밤에 또.
1: 그래서 예. 큰 스님은 거의 주무시지를 않아요.
0: 이야.
1: 근데 예, 저를 밤에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참선법을 이렇게 저한테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0: 직접 배우셨네요.
1: 예, 이야. 그 은혜를 생각해서 지금도 저에게는 원중이라는 법명과 함께
0: 예.
1: 다른 스님들에게는 다른 납자 스님들이 오면은 다 판치 생모화도를 줍니다.
0: 예. 판때기 이빨에
1: 예, 판때기 이빨에 설란 이치를 예.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판치 생모를 주로 주시는데
0: 예, 판치 생모.
1: 저는 이목고를 주시면서
0: 이목고.
1: 예, 이목고를 주시면서 야. 끝까지 잘 공부를 드러내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강 큰 스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0: 이야, 참으로 수승한 인연입니다. 저도 20대 때 선원 다닐 때 용화선원에서도 살았고요. 인천 용화사, 용화선원에서도 예, 예, 예. 살았고 그때 선방 다닌 스님들이 다들 이제 그 테이프로 들었던 법문이 정강스님 예, 참선법, 예, 예, 성담스님 참선법 예, 예. 정말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1: 옛날에는 예. 거기를 법보선언이라고 했습니다.
0: 법보선언. 옛날에는. 지금도 법보선언이죠.
1: 그래요? 옛날에는 용화사, 밑에는 용화사, 선방은 법보선언이라고.
0: 아, 그랬군요.
1: 예, 그렇게
0: 저희는 그냥 용화선언이 법보선언이고 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는 용화사
1: 법보선언. 예.
0: 아, 그게 맞네요. 예. 그 큰 스님께 직접 참선법을 배우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1: 예, 예.
0: 고승열전 시리즈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고승열전 시리즈의 정강 스님,
1: 예,
0: 예. 예, 그 당시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셨다면서요. 그 경어 스님, 망공 스님의 법을 잃은 예. 정강 스님의 그 선문답, 법거량 예. 그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뭐 환희심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스님이 직접 친견하고 머리도
1: 밤에도 깎고 잘 거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선상에 앉으셔가지고
0: 예.
1: 참선하고 이렇게 예, 정에 들어 계십니다.
0: 그러면 예. 이목고라는 예. 화두를 받고 또 참선 수행을 하셨는데
1: 예, 예.
0: 또 한편으로는 관음기도, 지장기도와 인연을 맺어서
1: 네.
0: 또 염불 기도 수행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또 그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후로 인연 따라서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법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뜻대로 드러내지 않고 같은 직장보다도 다른 대기업체에도 제가 이렇게 취직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같은 부처님 법이나 세속법이라 하더라도 법자 밑에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평범한 법원 공무원으로 드러내지 않고

0: 않고 이렇게 예,
1: 아.
0: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부처님법과 세속법을
0: 예,
1: 다
0: 그렇죠.
1: 아우르셨네요. 예.
0: 그리고 제가 뭐,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써가지고 당시에 강원도는 일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지망을 해서 강릉 법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인근 산사에 가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몸은 속세에 있지만 마음은 저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행을 계속 줄곧 해오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역시 휴가를 받아서
1: 오.
0: 대등산 태고사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1: 태고사,
0: 예.
1: 도천스님 계시던
0: 그렇죠.
1: 곳이죠.
0: 그 태고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참선하는데 그때는 참선이 전혀 수행이 되질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1: 오.
0: 불편하기 때문에.
1: 마음이 불편해서.
0: 왜냐하면 제 위로 형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아서
1: 아이고.
0: 어린 조카 셋을 두고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로서는 큰 충격이고 또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린 조카도 제가 또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수행을 하려는 저에게 그런 짐이 이렇게 되고 또 가슴 아픈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 일주일 동안은 수행이 잘 되지가 않아서
1: 마음에 짐이
0: 근데
1: 있어서.
0: 마지막 날 밤은 법당에 들어가서 지장 보살님을 밤새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1: 지장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셨군요.
0: 지장 보살님을 밤새워 부르고 돌아오는데 저는 이 참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는 그런 조금 약간 상이 있어가지고 이 기도는 당시에 노보살님들이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신중단에도 절도 안 하는 분도
1: 그렇죠.
0: 계세요.
1: 저희 때 그랬어요. 저도
0: 그래서
1: 20대 때
0: 봉철
1: 선반들.
0: 스님 같은 분은 천수경도 못 합니다. 지금 잘 열반하셨습니다마는 천수경도 못 하시고 신중단에 절도 안 하세요.
1: 참선만 하셨군요.
0: 그렇죠. 이름 그래서 기도는 이런 노부살님들은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절박해서 지장 보살님을 밤새 부르고 갔더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1: 이거구나.
0: 그리고 기도에는 당연히 이 가피가 따른다는 것을 제가 그때
1: 오,
0: 알게 됩니다.
1: 어떤 가피요?
0: 뭔가 아산병원의 차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1: 오.
0: 뇌종양이 이렇게 머리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됩니다.
1: 수술이 안
0: 네.
1: 됐는데.
0: 한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뇌를 열어서 거기서 그분을 도려내는데
1: 오.
0: 전체적으로 속립성으로 퍼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1: 손을 못 쓰네요.
0: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1: 30년이 넘었는데요. 와.
0: 그거로 또 제가 여러 가지 주변에 잡다한 일들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연불하고 기도하면서요.
0: 예.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야, 기도 가피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깨달음에서 수행을 하지만은 관음지장 이 양대 보살님은 원력을 가지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듯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관세음 보살님은 어머니요,
1: 지장
0: 지장
1: 보살님.
0: 보살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관세음 보살 기도를, 관음 기도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론 참선을 계속 하지만은 병행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관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직장에서 와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잠깐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몽사몽 간에 제 몸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어느 후원에 이렇게 저를 내려놓는데 어느 스님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완전 백인은 아니고 엽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0: 인도 공주님 모습 비슷한 그 이렇게 그 모습 있어요.
1: 인도 공주님
0: 우리 탱화에 그런 탱화도 제가 봤습니다. 어느 절에 가면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박사 같은 여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입으신 아주 아름다우신 그런 분을 제가 뵙고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절을 콩손이 올리면서 관세음보살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칭견하게 되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제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1: 이마를 만지셨어요.
0: 포교 많이 하세요.
1: 포교 많이 하세요.
0: 포교 많이 하세요. 세 번을 포교 많이 하세요. 이렇게
1: 이마를
0: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만져주시면서.
0: 저는 옛날 책을 보다 보면 이마 만져준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근데
1: 나오죠.
0: 그 저는 무슨 이마를 만져주나 전혀 믿지를 않고 의심을 했던 실제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를
1: 본인이
0: 만져주셨어요.
1: 체험하신 거네요.
0: 예.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깨어서 보니까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런 이적을 제가 경험을 하고 한편으로는 무량한 환희심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법원 공무원이 내가 스님이 아닌데 아직 깨달음도 확철되어 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이룩하지 못하였는데 포교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교를 할수 있을까?
1: 어떻게 해야 포교를 할까?
0: 법원 공무원이 어떻게 포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보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대대적으로 포교사를 선발을
1: 맞아요.
0: 한다는 그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포교사 양성한다고.
0: 포로도 포교사를. 그래서 이거다. 그래 조계종 포교사가 된다면은 우리 훌륭한 스님들을 도와서 포교 현장에 가서 우리 대중들에게 포교를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불교 학생일 때도 교화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1: 교화부장.
0: 그래서 그때 무진장 스님 그 이렇게 초청에 오면은 그 포스터 붙이러
1: 그
0: 다니고
1: 유명하신
0: 그때
1: 설법제일이랬던
0: 그
1: 무진장
0: 무진장
1: 스님.
0: 스님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또 학생들에게 불교 학생에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한거 그런 교화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다 싶어서 포교사가 되기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포교사가 되겠다고 보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동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국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불교학계로 불교문화사를 필수 학점으로 교양 필수로 이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포교사 구시에 보면은 참 자격이 종단에서 인정하는 불교대학 2년째 이상의 불교대학의 졸업자에 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왔으면 되는데 불교대학 안 나왔고 또 제가 대학원 선학원도 선학과에 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녔는데 그것도 졸업하지 못했고 그래서 학부에서 받은 학점 그다음에 선학과에 그 제가 중국 선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학점 그다음에 선수 과목을 또 이수한 학점이 있습니다. 선학과 불교학과 선수 과목을 이 학점을 가지고 삼마불교대학교를 찾아가서 학장 스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장 스님이 삼화불교대학교 불교학과 정규대학은 아닙니다만 4년째입니다. 거의는 거의 4학년에 저를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삼화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포교사 고시에 이제 떳떳하게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포교사가 되셨군요.
0: 그리고 이제 저는 바빠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에 바쁘다 보니
1: 바쁘시죠.
0: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저를 찾는 전화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 했더니 불교 각종 매스컴에서 불교 TV, 불교 신문, 법보 신문, 현대 불교 신문 돼서 저에게 인터뷰를 해달라 하면서 제가 제 2회 포교사 고시에 수석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게 1회 때는 서류 전형으로 주로 뽑았기 때문에.

0: 때문에 최초의 포교사 고시의 수석 합격자가 된 것입니다.
1: 야,
0: 그래서
1: 포교사 고시 수석 합격을 하셨군요. 야.
0: 그래서 과분하게도
2: 세 번이나
0: 당시에 30년 전에 여기
2: 말씀을 드렸는데
0: 불교

0: 거. 또 지장 기도와 관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시고, 또 비몽사몽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포교하세요, 포교하세요, 포교하세요 세 번의 당부를 듣고 어떻게 포교하지 하다가 결국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되시고 정말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대표님.
1: 감사합니다.
0: 제가 좀 감동받아서 가슴이 울렁거려요.
1: 별말씀이요.
0: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사람 곁에 전법 도량.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 전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어떤 그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서 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 간절히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이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방황을 하게 되고 이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할 때 부처님 법을, 단순히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삶의 곁으로 부처님 법을 가지고 가서 이분들에게, 부처님에게 인도하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또 알려주면서 스스로 살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 곁으로 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사람 곁에 전법도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사람과 함께하는,
1: 그렇습니다.
0: 중생들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 전법 도량. 참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목고 화두 수행도 하시고, 또 관음기도, 지장기도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좀 올리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신가요?
1: 당연히 우리는 금강경을,
0: 금강경.
1: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고, 또 우리가 육조 혜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인하여 이렇게
0: 깨달음을
1: 깨달음을
0: 얻으시고.
1: 얻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참선하는 수행자들은 아주 금강경을 좋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우리 귀하신 초대 손님, 불자님들 모시고, 제가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십니까? 의지하는 경전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불자님들이 금강경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금강경 너무, 너무나 훌륭하고, 뭐, 훌륭하단 말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경전이죠. 그러면 또 우리 대표님께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또 법을 전하는 전법포교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 뭐 가장 의지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 저는 부처님의 가장 그런 좋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면서 제가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운 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0: 자타일시
1: 자타일시 성불도.
0: 성불도. 야.
1: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때는 제가 새벽에 산사에서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저는 핵심이 아닐까
0: 핵심이죠. 원공법계 재중생
1: 싶습니다.
0: 자타일시
1: 우리가
0: 성불도.
1: 이 소화정래 명운가피력을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일체 우주의 모든 법계 중생들과 같이 성불하사이다, 이 원은 한편으로는 나 역시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이 들어있는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정래 명운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이시 성불도 이게 바로 대승불교를

0: 한마디로 나타내는 그러한 좋은 글귀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면서도 그 뜻을 좀 깊이 새겨서 이 대승 보살심을 낸다면은 참으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불교의 가르침, 말씀 중에 하나가 자타일시 성불도거든요. 원하옵건대 이 모든 세상에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행이 시읒이 되다. 제가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저걸 맞춰야 되는데요. 답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목고 화두 수행도 하시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도 하시고 지금 처음 들었지만 금강경도 또 이제 가장 좋아하시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의 활동 중에 시를 사랑하는,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읒이니까 수행이 시가 되다라고 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와, 맞췄습니다. 수행이 시가 되다. 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0: 제가 시를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대둔산 태고사에 도촌 큰 스님이 경호 스님의 그 제자이신 수월 큰
1: 스님,
0: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으신 금강산에서 수행하신 도인이십니다.
1: 제가 며칠 동안 모셨어요, 옆에서.
0: 아,
1: 도촌 스님께서요, 도인이란 소문 듣고 제가 20대 때 찾아가서 옆에서 모셨는데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밤마다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저를 엄청 귀여워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화두 공부가 제일 잘 됐어요. 아, 그때 계속 공부했어야
0: 저도
1: 됐는데.
0: 인연입니다. 저도
1: 인연입니다.
0: 저를 아주 예뻐하셨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정한 스님이나 이렇게
1: 알죠?
0: 정한 스님이 질투할 정도로 저를 예뻐로
1: 그때
0: 하셨어요.
1: 기도하고 계셨죠?
0: 예. 근데 정한 스님은 지장 기도를 그때 열심히 하시고
1: 다 아시는
0: 계셨고,
1: 분들이에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강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도촌 큰 스님에게 제가 가서 공부도 점검을 받고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도촌 스님이 비록 백척간두에 섰다 하더라도 진일보하라. 백척간두 진일보하라 하시면서 더 네가 늦기 전에 머리 깎고 톡으로 들어가서 용맹정진을 해서 네가 겉에서 맴돌지 말고 자리는 제대로 찾았는데 뚫고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토굴 생활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서 강원도와 포천 경계에 포천 관음산 자락에 스님들이 많이 공부했다는 그 토굴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제가 수행을 10여 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 집을 나와서요? 그 출가 생활을 하신 거네요.
0: 이런 종단의 출가가 아니고 저
1: 스스로 머리 깎고.
0: 스스로 제가 번뇌를 벗어나고 수행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1: 공부하다 죽어라. 유명한 얘기죠.
0: 공부하다 죽으라고 옛날 큰 스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1: 맞습니다.
0: 하시면서 수행자가 공부하다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을 각오로 이렇게 참선에 매달려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생각이 넓어지면서 임재록에 나오는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
1: 예.
0: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1: 유명한 말씀이죠.
0: 어느 때?
1: 예.
0: 행주 자와 어묵 예. 동정에
1: 예.
0: 참다운 예. 동정 이려가 하두가 동정 이려가 되고 몽중 이려가 된다면은 그게 수행 아닌 바가 없고 저기 산에서 짖는 산새 소리가
1: 예.
0: 무정설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1: 오.
0: 저는 그래서 종소리,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낙엽 한 장 떨어지는 그 모습에 법 아닌 게 없고 하도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제가 그 느끼는 감정 또는 감성 그리고 가족을 떨어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1: 예.
0: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그러한 회한 이런 마음에
1: 예.
0: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1: 예.
0: 이것을 모아놨는데 이게 하나의 시가 돼서
1: 예.
0: 저는 이게 제 시는 예. 제가 문학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아니고
1: 아.
0: 시인이 되고자 쓴 시가 아니라 수행의 과정에서 아. 하나의 호사로서 취미로서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절집에서
1: 아.
0: 불임 문자
1: 예.
0: 하고 직지인심하라는 게 우리 선 불교의
1: 예.
0: 네. 자세한 설명하는 것보다는
1: 예.
0: 압축되고 중첩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시를 통해서 제 마음의 수행의 조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흔적을 남겼습니다.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소중한 시 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제가 이 시를 읽기 전에 꼭 제가 밝히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 예.
0: 그것은 제가 이 깨달음의 노래를 쓰고 이 시를 썼다는 게 깨달음을 제가 확철대업에서
1: 예.
0: 깨달음을 완성해서 이러한 오도송으로 쓴 게 아니고
1: 예.
0: 저는 수행자가
1: 예.
0: 조금 능력을 얻고
1: 예.
0: 식이 좀 맑아져서 어떤
1: 예.
0: 사소한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1: 예.
0: 참다운 깨달음인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이러한 참다운 깨달음이 아닌데 불구하고 깨달았다는 망상이나 또는 이러한 아르마리나 직연을 갖는다면은
1: 예.
0: 수행자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저 역시 이 깨달음의 노래는
1: 예.
0: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노래가 아니라
1: 예.
0: 깨달음을 향해서
1: 예.
0: 큰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1: 예.
0: 수행자의 치열한
1: 아.
0: 구도의
1: 예.
0: 노래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예.
0: 제가 우리 용주사 경내에 있는 우리 정강 끈스님의 사리탑에
1: 예.
0: 상가 이 시를
1: 예.
0: 같이 올리고자 합니다.
1: 예.
0: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청해 듣겠습니다.
0: 깨달음의 노래.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하였으나 어둡고 답답하더니 오늘은 다만 뚜렷이 밝아라. 10년 공부에 다만 이것뿐인데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산과 물이 다 하는 곳에서 나를 잊어도 걸림이 없어라. 동산의 둥근 달은 숲을 위로 비추고 새해의 갈매기는 언덕 아래로 나르네. 나무아미타부.
1: 나무아미타부.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불교에서 거사님은 수행을 깊이 하시는 분들을 거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0: 예, 예.
1: 거사님, 제가 감히 거사님의 이 소중한 시의 말씀에 제가 감히 입을 붙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소중한 맞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거사님,
0: 예.
1: 우리 김동규 대표님,
0: 예.
1: 제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등줄기에 전기가 찌릿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0: 그 말씀.
1: 평생을 수행하신 우리 불자님 진실한 불자님을 오늘 모시고

0: 요새 애들 말로 제가 진심으로 오늘 힐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우리 거사님 김동규 대표님의 그 수행의 향에 제가 진심으로 찬탄 올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아, 더 깊은 대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우리 거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대표님, 평생 진실하게 수행해오신 우리 거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피란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발언이다.
1: 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은 돈을 주세요. 승진을 시켜 주십시오.
0: 예.
1: 아들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0: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1: 뭐. 다 일방적으로 달라는 이야기만 주세요. 예. 하니 일부 교회 사람들이 기복불교라고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0: 예.
1: 그러나 저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0: 예.
1: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불교 학생에 들어가는 절 양쪽에 써진 게 평생을 제가 그 발언으로 삼고 있는 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0: 위로는 완전한
1: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0: 예.
1: 중생을 구제한다는
0: 예.
1: 뜻인데
0: 예.
1: 저는 처음에는 먼저 깨달음을 구한 다음에
0: 예.
1: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예.
1: 조금 더 공부가 되니까 선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선후가 없다.
1: 지금에 이르러서는
0: 예.
1: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대승보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위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며
0: 예.
1: 제가 중생들에게 사바세계 들어가서 중생들과 함께 지장보살님처럼 간세음보살님처럼 중생을 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0: 예.
1: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므로
1: 제가 사실은 오늘 올 때도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크게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불교 TV를 틀었는데 목이 잠기고 열이 올라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불교 방송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거기서 앱을 하고 있는 걸 같이 앱을 하면서 제가 물론 불교 TV라 합장 앱을 하기 전에는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060
0: 예.
1: 제가 800에 7000번을 전화를 한번 합니다.
0: 예.
1: 우리가 절에 가서 불전함에
0: 예.
1: 그래 돈 지폐 한 장을 넣고
0: 예.
1: 우리가 향을 사르고 절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0: 예.
1: 저는 불교 TV를 보면서
0: 또 후원 포교도 하시고
1: 예, 060 예. 800 7 전화를 한번 전화를 하고
0: 예.
1: 앱을 할 때 같이 제가 몸이 아프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0: 예.
1: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0: 예.
1: 간세음보살님, 제가 오늘 불교 TV 가서 제가 그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광우스님을
0: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1: 뵙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0: 예.
1: 목이 좀 이 잠긴 목이 좀 풀리고 열이 좀 내려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0: 예.
1: 몸이 가뜬한 거예요.
0: 이야.
1: 그래서 저는 참다운 발언이
0: 예.
1: 있어야 거기에 가피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렇지 일방적으로 제가 전생에 짓지 않고 현생에도 짓지 않은 복을 불보살님께 달라고 희고한들
0: 예.
1: 쉽게 그 가피가 내려오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불교를 위하여 깨달음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0: 진실한 가피를 발언을 하고 이게 가피를 구한다면은
1: 예.
0: 나무에 그림자가 비치듯이
1: 예.
0: 예, 그림자처럼 이 가피가 명언 가피력이 분명히 따르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제넘게 드리고 있습니다.
1: 가피는 발언이다. 명은 가피러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아, 오늘 안 나오시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1: 가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평생 동안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 불자님 모시고 소중한 감동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4: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기념 락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좀 많습니다. 4페이지나 되는데 그것은 방송국에서 편집할 때 참고를 하라고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토는 제일 먼저 누가 했느냐? 자장률사가 있어요. 자장률사가. 자장률사가 아미타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장률사가 했고 그 뒤에 이제 원효스님, 법이스님, 의상스님, 의적스님, 현일스님, 또 원척스님, 태연스님, 경은스님, 둘륜스님 등이 여러 가지가 이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여기에 자장스님 이후부터 신라 정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고려시대에 오면 광종 때에 이제 지종이라는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명연수의 법안종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연말 고려 말 조선 초 이어서 이제 계속 내려와서 백용성 스님 때까지 이어옵니다. 두 번째 보면 원효대사의 연불대중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원효 스님이 크게 정토를 일으켰습니다. 신라는 불교가 들어와서 귀족들만이 부처님을 믿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아닌 사람들은 절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초기에는. 그리고 스님이 되는데도 임금이 허락을 해야 스님이 돼. 그래서 임금의 서성이니까 스님들은. 귀족 중에서도 상류층만이 자제분들이 출가하고 또 경주, 월성, 궁궐 바로 옆에다가 절을 지었단 말이야. 이것이 황룡사라. 궁궐 바로 옆에 절을 지어서 황룡사를 짓고 또 그 옆에 분황사를 짓고 그 옆에 절을 짓고 그 옆에 절을 짓고 해서 절이 그냥 쭉 궁궐하고 이어져 있었어. 이어져 있어. 이것은 이제 무슨 불교라 그러냐? 귀족 불교라 그래. 그때는 귀족들이 아니면 한문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님들하고 왕족들만 글을 아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글을 다 알아가지고 편하게 다 쓰지만도 말과 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미국의 허인들 영어 잘하지. 말은 하는데 글은 못 써. 미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 잘한다고 해서 영어 글씨 잘 쓰느냐? 못 써요. 문장을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글 몰라도 말은 했잖아. 한글 모르는 할머니들도 말은 다 했는데 편지 한 통 못 쓰고 한글 간판 있으면 못 읽었어. 그러니까 말과 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귀한 부처님 말씀을 만 백성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원효대사는 큰 스님이라고 대접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불경을 읽으려니까 읽을 수도 없고 하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나마음이 타불은 할 수 있으니까 나마음이 타불만 해라. 나마음이 타불만. 그런데 원효대사가 이제 기존의 그 불교 교단이 아주 그냥 쫙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나마음이 타불을 가르치려면 그 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제작거리를 헤매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단에서 안 놔둔단 말이에요. 징계한단 말이에요. 불러다가. 그럼 원효대사 가만 생각하고 이러다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 나에게 도끼가 있는데 도끼에 자루가 없구나. 이 도끼에 자루만 있으면은 내가 나라를 바칠 기둥을 하나 만들 텐데 참으로 애답다. 이렇게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이제 향가로 만들어서 노래를 막 애들이 부르고 막 하니까 그것이 소문소문이 들어가서 김춘추 무열왕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무열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 스님이 도끼는 있는데 도끼 자루가 없다 그런구나. 그러니까 도끼가 이렇게 있으면 자루가 있어야 이렇게 해서 팍팍 찍어가지고 기둥을 하나 만들 텐데 도끼가 제 역할을 못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스님이 장가 보내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냥 장가 가버리면은 파괴성이 돼버리니까 이 장가 보내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원효 스님을 딱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오는데 그 경주에 가면은 요석궁이라고 있어요. 요석궁. 요석공주가 있는 요석공주는 김춘추 무열왕의 딸인데 일찍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냥 전쟁에 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 홀로 된 공주가 살아났고 궁을 지어줬는데 그 요석궁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늘성 앞으로 싹 지나가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 위에 월청교라는 다리가 있어. 월청교라는 지금 월청교 잘 지어가지고 밤에 가면 막 조명해서 그냥 해놓은 거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지? 유럽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안 가봐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유럽보다 더 나서 월청교 밑에 요석궁으로 가는 다리가 있었어. 그 지금 있는 월청교 밑에다가 다리를 하나 더 해서 요석궁으로 가는 다리를 있단 말이야. 어느 날 임금이 딱 보니까 원효 스님이 저 밑으로 갔다가 그 다리를 건너서 늘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 다 이제 거기다 군인들을 딱 잠복시켜서 잠복시켜 놓고 원효 스님이 그 다리 위를 건너올 때 시비를 붙여 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원효 스님을 강물에 딱 던져 버렸단 말이야. 강물에 던져 버리니까 그냥 원효 스님이 그냥 장군들이 그냥 다리에서 그냥 강으로 던져버리니까 강물이 빠지고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고 아유 스님 왜 이러세요? 스님 옷이 다 젖어서 이렇게 댕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앞에 집이 있으니까 그리 가서 옷이나 말려서 가십시오 하고 원효스님을 안내한 곳이 요석궁이라. 옷 말리러 들어갔다가 요석궁 기자한테 잡혀가 3일 동안 잡혀서 거기에서 설총을 만들었단 말이야. 원효스님은 불교의 대가인데 설총은 유교의 대가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라를 바칠 기둥을 설총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괴 딱 되니까 원효스님 파괴했다 아들 났다 하니까 막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막 원효는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쫓아낼 수도 없어. 교단에서 쫓아낼 수도 없어. 왜? 태종 무열왕의 사위가 돼버렸으니까. 안 그랬으면 자각본에서 그냥 처치해버렸을 텐데 종교재단이랑 무서운데요. 처치해버릴 텐데 처치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놔둬서 그냥 빼기 임금님 빼기 있으니까 내 세상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해도 누가 갚지를 못해. 그래요. 원효스님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남아미 탑을 부르고 무예가 무예를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 가면은 장터에 예, 그 뭐야 약 파는 장수 왜 그 뒤에 북매고 뭐 다리로 해가지고 둥둥 찌들이면서 그냥 그 약 팔고 동동구름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혼자 다니면서 그냥 춤추고 조롱박을 메고 다니면서 그냥 뛰리고 하면서 남아미탑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남아미탑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원효대사는 무량수경 종료에서 뭐라고 하느냐. 왕생의 정의는 발버리십니다. 극락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발버리십니다. 안혁따라 삼략산 버리라. 염불은 조인도다. 염불은 간접적인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씨앗이 있으면 씨앗은

진짜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씨앗이 있더라도 씨앗을 심어가지고 물과 햇볕과 이것이 없으면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과 햇빛이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생겨나지는 못해. 그래서 진짜 염불은 뭐냐? 진짜 정토에 가려면 뭐냐? 극락세계에 대한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지 않고 염불하는 것은 안 돼. 씨앗 심지 않고 콩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야. 또 콩을 아무리 심었더라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 돼. 그것이 염불이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아무리 하더라도 극락세계의 존재와 아미타불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씨앗 없이 그냥 콩 심지 않고 물 주는 것하고 물 주면서 콩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설사 나무아미타불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극락세계가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콩의 씨앗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만 주고 조금만 하더라도 그냥 바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것이 원효스님의 무량수경 종료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원효스님은 무량수경 종료에서 이제 물어요. 진짜로 부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부처님은 다섯 가지 지혜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다. 그런데 원효스님이 뭐라 그러냐? 무량수경 종료에서. 야, 그것은 부처와 부처끼리만 아는 얘기야. 우리 중생이 그 경계를 알 수가 없어. 중생의 지혜로서는 부처님의 오지 사지를 알 수가 없어. 다섯 가지 지혜를.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무료로 믿어. 앙신. 앙신의 반대가. 앙신을 거꾸로 한 게 뭐야. 신앙이에요. 신앙. 앙신을 거꾸로 한 게 신앙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철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 앙신이라. 그냥 아 부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다음에 뭐냐. 일양복신이라. 다 엎드려서 그냥 부처님 믿어라. 믿어야지. 응? 일양복신. 오로지 믿을 뿐이야. 오로지 일향이라는 오로지 한 길로 어? 복신. 팍 엎드려서 믿어라.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 어? 우리는 땅에 이렇게 오체 투지하지만도 완전히 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온 몸을 땅에 탁 붙이면서 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야. 그 서원 하나로 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신부로 사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 확신을 가지면은 어떠한 고비도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이겨낼 수가. 그리고 응신해라. 마땅히 믿어라. 마땅히. 마땅히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은 자기가 한번 그냥 나무아미타불 법을 펴기 위해서 천하 사람들이 손질을 하더라도 박해선이나 손질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임금의 부마가 되어가지고 천지를 따르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거야. 원효스님 무슨 요속 공격 탐나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귀족 불교를 서민 불교로 만들 것이냐?
신라 삼국 통일의 후의 후유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라. 그래서 무량 유시말락도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왜 극락세계를 만들었냐? 아미타불이. 왜 극락세는 범부를 위해서 만들어. 범부. 범부가 극락 가는데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살이다. 성인이다. 그랬어. 성인이 인도나 중국 불교에서는 전부 성인만이 수행을 많이 한 보살만이 극락 갈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신라 와서는 소민이 가는데 우선이다. 소민이 가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가 세계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불교가 뭐냐? 정토신앙 남아미타불. 여러분들이 남아미타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우리 아미타경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 책도 내가 전부 박사학위 논문에서 분석해서 한 내용입니다만은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날짜가 많을수록 좋은 극락한다. 그래서 만일염불에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경흥스님의 정토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경흥스님이라는 스님은 원래 백제스님이었어. 백제스님이었는데 이제 신라가 통일되고 난 뒤에 백제에서 이제 스님이 백제 출신의 스님이었는데 신라에서 백제 사람들을 다 저기 백제 사람들이 전부 경흥스님을 따르고 경흥스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신라에서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경흥스님을 왕사로 시겠다, 국사로 시겠단 말이야. 왕사로 다 모셔놓으니까 경흥스님이 이제 분황사에 계셨어요. 분황사에 계시면서 이제 그 반월성에서 이제 궁궐에 법문하러 다 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냥 그 마차에다가 다 그 장엄을 차례에서 마차를 타고 이제 궁궐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는 분황사에 어떤 스님이 다 왔는데 망태를 하나 메고 온 거야. 망태를 하나 메고 다 왔는데 뭐 비린내가 칠칠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스님들이 아이 세상에 스님이 망태를 메고 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서? 그러니까 명태가 들었다. 마른 명태가 들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 스님들이 막 세상에 스님이 내가 마른 명태를 갖다가 망태에 매가 짊어지고 댕기면 되느냐? 나는 마른 명태를 죽은 명태를 모시고 메고 다니는데 네가 스님 산마를 타고 댕기지 않느냐? 산마를 타고 댕기지 않느냐? 살아있는 말을 타고 이제 공중에 가지 않느냐 이거야. 경전에 보면 말 타는 비구는 극락 못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는 죽은 고기도 메고 다니는데 네가 스님은 살아있는 말도 타고 댕기지 않느냐. 이제 밖에서 그런 시비가 딱 나. 경황 스님이 딱 만나려고 내다보니까 그냥 어디 갖고 없어. 보살이 나타나서 채찍을 한 거야.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그 후부터 경흥스님은 사치를 다 버리고 고급차를 타지 않고 그냥 요즘 말하면 고급차를 타지 않고 그냥 서민차를 탔단 말이야. 그래서 경흥스님은 염불하면서 염불이 뭐냐? 나무아미타불을 일심명호 일념이라는 염이라는 것은 뭐냐? 염 일념을 일칭이라고 그랬어요.
소리라고 불러, 소리라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소리를 입으로 내라. 소리를 내라. 무량수경술 연문찬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세 권짜리를 전부 분석해서 박사학위를 논문했어요.

가만 보니까 호족들이 전부 힘이 있으니까 호족들의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가서 뭘 했느냐. 가는 데마다 장가를 가버렸어. 장가를 여덟 군데를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호족들이 뭐야, 자기 사위가 임금이 되는 데는 다 찬성할 거 아니야. 그리고 왕건 태조가 궁예가 나쁜 짓 하는 걸 마지막에 나쁜 짓 하니까 그냥 궁예 반발을 일으켜서 전부 다 갔다가 아이고 우리 사위가 임금이 되니까 찬성한다 해가지고 돼버린 거야. 그래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사위까지는 이제 좋아. 그런데 자기 외손자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호족들이 야단이란 말이야. 호족들이 야단이라서 이제 태조 왕건이 25년 동안 이제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큰아들 혜종이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됐는데 큰 저거니까 장손이니까 임금이 됐는데 몸이 약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외갓집이 여덟 군데니까 어머니가 여덟 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신경 쓰다 보니 그냥 2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정종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꿈을 꾸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그냥 외갓집에서 그냥 반란을 일으킨 꿈을 꾼단 말이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4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광종이 딱 임금이 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냐. 그 스님들은 막 호족들하고 해서 적심적불다, 누구도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선종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고 있는데 중국의 연명연수 스님이라는 스님이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만선동기집.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가지 염불하고 참선하면은 다 극락가는데 호레이를, 뿔난 호레이를 타고 극락간다 그래서 보니까 참선만 할 것이 아니라 염불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이 염불법을 들으면은 선종의 스님들의 그 거센 그 세력을 줄일 수 있구나 해서 광종이 국비 유학생 스님들을 35명을 뽑아가지고 지종이라는 스님을 비롯해서 35명을 뽑아서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 누구 밑에? 연명연수 스님 밑에 유학을 보내면서 나는 고려왕 광종인데 내가 스님의 만선동기집을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36명의 스님들을 스님의 제자로 보낼 테니까 잘 가르쳐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수정 염주라든지 뭐 금난 가사라든지 이런 선물을 보냈어요. 그 기록이 있어, 그 기록이.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연명연수 밑에서 법안종이라는 남종선 다섯 종파 가운데 염분을 겸하는 종이 법안종이라. 그걸 받아들여 와서 이제 참선만 하는 스님들한테 염불까지 하니까. 염불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염불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다 순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염불하는 사람이 독하면 그 염불 잘못한 거라. 염불하면 그래 딱 그냥 그 칼날같이 기센 그 적심적불설을 주장하는 그 선종이 딱 염불까지 딱 하니까 그냥 차분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야. 안정이 되니까 광종이 몇 년 동안 26년 동안 재위를 했어요. 26년